0: 듬뿍 빠지면 쿠키 전부 도둑 맞으면 쿠키 없어 쿠키 없지 그게 짱이야. 나무 속에 코끼리가 몇 마리게?
1: 영이야.
0: 유니콘이 몇 마리 보이니?
2: 영이야.
0: 님 머리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지? 침대 속에 다람쥐가 몇 마리지?
3: 영이야. 영이야.
0: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영. 더 이상 셀 수가 없어 텅텅 비었어 그게 짱이야. 상상해봐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고 어지르지 않아.

0: 늘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영희야, 악기 사라져! 영희야, 나무 사라져! 영희야, 중력 사라져! 영희야, 세상도 사라져!
1: 세상이 사라진다고?
2: 이런... 이건 뭐야?
0: 아무것도 아니야.
1: 여긴 어디야?
0: 아무것도 아니야.
2: 어, 이제 뭐해?
0: 아무 생각 없어.
2: 예! 하나뿐인 세상! 어, 이런... 영은 어딨지?
1: 영이 사라졌어!
2: 이 영은 나의 영웅이었는데!
0: 짜잔! 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 그게 바로 난 영!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0: Treasure Island! Huh? Real treasure!
1: Incredible! Is it treasure?
0: It's better than treasure!
2: It's a picnic!
3: Delicious! Ah!
0: Yes?
3: This has been the best day ever!
4: Great sunset!
3: Delightful!
0: That's not a sunset!
3: Red!
0: That's a sunset! Red sky at night!
2: Pirate's delight!
5: Arr! 다들 편하게 앉았으면 이제 시작할게.
6: 제6장 줄넘기 묘기. 나는 6. 어디든 어울려 리듬 타고 줄도 타. 블록을 세보자 1, 2, 3. 4, 5, 6. 난 딱 봐도 6. 이 표시는 바로 6을 뜻해. 난 게임을 정말 사랑해. 고른다 6. 6가지 묘기 지금 시작. 묘기 하나, 묘기 둘, 묘기 셋, 묘기 넷, 묘기 다섯, 묘기 여섯. 우후! 예!
7: 나도 껴도 돼?
6: 6.
7: 닭이 이름 바로
8: 7. 나는 7이야. 난 정말 행운이야. 제 7장 하늘에 뜬 무지개. 여기서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난 7, 난 1, 2, 3, 4, 5, 6, 7. 블록 7개. 오, 정말 신난다. 구름색이 빨강이야. 다음은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잘 봐. 후이! 우후!
7: 어? 우와!
8: 조심해!
7: 우와! 우와!
8: 7.
7: 닭이 이름?
8: 바로?
9: 8. 나는 8이야. 정말로 대단해. 제 8장. 옥토블록의 비밀. 옛날엔 8도 블록 8개, 평범한 숫자 블록이었다. 평범한 8개의 블록. 이 숫자도 8을 뜻하는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방사능 문어에게 간지럼 공격을 당하고, 그 뒤로부터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외쳐라. 옥토블록 긴급 출동. 옥토블록 구조. 1, 2, 3, 4, 5, 6, 7, 8 구조. 8.
7: 닭이 이름
9: 바로
10: 9. 나는 9야. 기분은 몹시 좋크. 제 9장 즐거운 재채기. 안녕, 나는 구야. 나는 1, 2, 3, 4, 5, 6, 7, 8, 9. 블록 9개. 고마워.
9: 도움이 필요해, 구. 아무 문제 없어. 8.
7: 여기 이름 바로
10: 구. 구.
7: 여기 이름
9: 바로 8. 8.
7: 여기 이름 바로
10: 구.
7: 아츄!
10: 아츄! 아츄!
9: 네 실력을 보여줘!
10: 구!
7: 닭이 이름 바로
6: 실! 한 번 더! 나는 실! 제 10장 우주레이스. 여기는 10! 발사 준비 완료! 블록 10개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10! 9! 8! 얘들아, 모두 진정해.

0: 비상 로켓이 있잖아. 난 열이 한 개, 다시 말해 일이 열 개인 거잖아. 그러니 일로 돌아가 볼게.
1: 일, 열 개를 위한 위대한 한 걸음. 후!
0: 10, 9, 8, 7, 6, 5, 4, 3, 2, 1, 발사! 그래서 블록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2: journey. We could make this world greener and find your family along the way.

Have you seen your family, little frog? Don't worry. We'll

0: 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꼬롱꼬롱 따라요. 빅치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마술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우와, 일 더하기 일은 바로
2: 이. 나는 바로 이.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이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이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1: 2.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제3장 나. 나는 3이야. 나는 1,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1,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3. 어?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우와. 네. 3
3: 더하기 1은 바로
4: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사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0: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사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팔이 안 닿아.
1: 뭐?
0: 4?
2: 거기 1은 바로?
3: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탑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0: Dog.
1: Oh.

0: Pepper. My gorgeous green garden. Isn't it great?
1: 난 훌룩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아!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2: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3: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1: 난 훌룩질라. 3이 2보다 블록이 많네. 3이 2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3이 좋아.
3: 아! 날 잡아먹어!
1: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4: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5: 우리 나타났어.
6: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3: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0: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3: 여기는 안전할 거야.
1: 이리 한보자.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잠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4: 어디에 숨지?
2: 여기 동굴이야.
4: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1: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4: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1: 가지마, 바보.
3: 괴물이 나타났어.
2: 잡아먹을 뻔했어.
4: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7: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돼.
2: 좋겠다.
4: 좋아.
1: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4: 둘 다 똑같지 롱.
1: 4는 4랑 같아.
4: 이젠 못 잡아먹겠지?
1: 안 잡아먹거든, 바보.
7: 뭐?
1: 난 같이 놀고 싶다고.
7: 같이 놀자고?
1: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7: 뭐?
2: 나도!
4: 나도!
1: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8: 헉?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Here we go!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수수비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4: 2층입니다.
3: 모두 다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난감 공장 대서동.
2: 오늘은 어린이날. 슈퍼팩 미니버스가 중국 산타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장난감 공장입니다.

0: 자, 얘들아,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히 아빠가 일하는 곳을 견학시켜줄게. 그게 먼저 안전교육 영상부터 보고 올까?
1: 꼭 봐야 하는 거예요?
0: 그래, 공장을 안전하게 견학하기 위해서란다. 안 돼! 기계를 멈춰야 해! 엉망진창이잖아! 어? 슈퍼펫? 무슨 짓을 한 거니? 내 아들과 친구들에게 이런 난장판을 보여줄 순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펫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맞아, 슈퍼펫들이 중국 산타오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윙스.
2: 어른이잖아요. 보통은 어린이들이 연락하는데.

0: 어린이날이라 내가 도움이 필요해. 왕민이랑 왕민이 친구들한테 공장 견학을 시켜줘야 하는데 슈퍼패트리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공장을 치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1: 물건들을 집어서 치울 수 있는 미니 골차기는 어떨까요?
0: 어, 다행이야. 이따 보자.
2: 어린이날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야. 가족들한테 선물도 받고 사랑도 받는 날이지. 산타우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감을 생산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집게가 달린 미니 굴착기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2: 이번엔 누가 같이 가는 게 좋을까? 엉망이 된 공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슈퍼윙스 토니!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중국 사토로 출발!
1: 치울 게 아주 많구나. 미니 굴착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0: 택배 왔습니다. 어? 전 호기예요. 최고로 빠른 비행기죠.
2: 도와드리러 도니도 왔어요.
1: 공장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0: 공장 일은 죄송하게 됐어요. 여기 택배예요.
1: 굉장한데. 완주 공장을 정리할 수 있는 딱 맞는 장비구나. 완주는 표준 중국어로 장난감이란 뜻이란다.
2: 저희도 완주 공장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수와 슈퍼 패스.

0: 왔어! 공장 청소 시작!
1: 슈퍼 청소기 장착! 슈퍼 청소기 액션!
2: 불찾기 수컷 장착! 불찾기 수컷 액션!

0: 와.
1: 완주 공장 청소 성공!
0: 자, 다시 한번 완주 공장에 온 걸 환영합니다.
2: 우와!
3: 어린이날 축하해, 얘들아!
4: 우와! 진짜 슈퍼윙스잖아! 너희가 여기 무슨 일이야?
0: 아빠가 오늘 견학을 위해서 초대했단다. 완주공장 견학을 시작해볼까?
2: 네!
0: 자, 저 컨베이어 벨트는 장난감 부품들을 옮겨주고 저 기기에서 부품들을 조립해 장난감을 만든단다.
3: 우와, 멋지다.
0: 그리고 완성품이 바로 이쪽에.

0: 에서 나오는 거야.
1: 어?
0: 야, 장난감 부품들을 잘못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야. 아이들이 보기 전에 치워줄 수 있겠니?
2: 이쪽으로 와서 최신형 변신 로봇 좀 구경하지 않겠니?
3: 이제 가자, 도니. 잡았다.
4: 이것도 잡았어.
3: 이건 재활용통으로. 예!
2: 이렇게 공장 견학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어린이?
3: 저요! 저건 뭐예요? 어?
2: 저건 장난감 부품들이 합쳐진 괴물 로봇이야. 공장을 전부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막아야 해.
3: 파워 장갑 장착.
4: 초강력 테이프 발사기 장착. 파워.
2: 와, 전원 스위치가 있어. 저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되는데.

0: 반지공장 구하기 샤워!
1: 좋았다!
2: 새로운 완주를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3: 눈을 감고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1: 어서요, 아빠. 빨리 보고 싶어요. 아.
3: 좋아, 이제 눈을 들여.
0: 어린이날 축하해.
1: 괴물 로봇의 미니 버전 장난감이야.
3: 맞아, 난 이걸 짬뽕 괴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1: 최고로 멋진 어린이날 선물이에요, 아빠.
4: 어? 미니 버전이잖아. 슈퍼패트라!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3: 잘 가라!
0: 고마워! 슈퍼인수와 슈퍼패트! 임무 완료!
5: 혜성을 찾아라!
6: 엄마, 보여요. 북쪽 상공이에요. 보세요.
7: 그래, 보이네. 두 혜성이 함께 갔는데? 엄마와 아기처럼.
6: 네, 맞아요. 전 그게 참 좋아요. 두 혜성은 수억 년 동안 함께 여행했거든요. 우주를 가로질러서요.
8: 어?
6: 뭔가가 보여요. 다른 물체인데 혜성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9: 슈퍼펫 미니버스가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0: 행성에 부딪혀서 궤도를 벗어나고 있어.
1: 슈퍼팬 미니버스가 행성과 충돌해 나미비아 빈트후크에 비상 착륙합니다.
0: 어? 저게 뭐지? 우와, 슈퍼팬들이잖아. 괜찮니, 얘들아?
2: 괜찮다니 다행이네. 근데 너희가 한쌍의 혜성과 부딪혔어.
0: 함께 나란히 여행한 혜성들인데 이제 서로 헤어졌어. 둘을 다시 만나게 해줘야 해.
2: 슈퍼윙스?
3: 안녕 슈퍼윙스, 난 시스코야. 너희 도움이 필요해.
0: 우리가 관측하던 쌍둥이 혜성이 슈퍼팻들한테 부딪혀서 궤도를 벗어났어. 그 혜성을 찾아서 다시 만나게 해줘야 해.
4: 걱정 마 시스코, 슈퍼윙스가 꼭 도와줄게.
5: 궤도를 이탈한 혜성을 찾을 수 있도록 혜성 탐지기를 보내줄게.
0: 고마워 슈퍼윙스. 근데 빨리 와줄 수 있을까? 혜성을 못 찾을까봐 걱정돼서.
4: 문제없어.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3: 정말 고마워. 이따 보자.
6: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는 아름다운 사막으로 유명한 곳인데 특히 밤하늘이 아주 맑아서 별을 관측하기엔 정말 완벽한 곳이지.
5: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혜성 탐지기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4: 자, 고마워 우지야. 이걸로 사라진 혜성을 꼭 찾을게.
6: 이번 임무에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겠지? 어디 보자, 누가 좋을까? 우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면 슈퍼윙스 새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5: 출동 준비 완료!
3: 나미비아 빈트후크로 출발!
0: 혜성을 영원히 못 찾을까봐 걱정돼요. 혜성 탐지기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4: 준비했습니다.
2: 어? 뭐?
4: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우주 전문가 슈퍼빙스의 별 샛별이야.
2: 나미비아에 정말 잘 왔어.
4: 여기 네 택배, 시스코.
0: 고마워, 호기. 정말 멋져. 이걸로 마마바바 혜성이 다시 만나게 할 수 있겠어.
4: 마마바바?
2: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마마는 엄마, 바바는 아기를 뜻한단다.
0: 그 두 혜성을 마마바바라고 불러. 엄마와 아기 같은 관계지.
4: 멋진데? 우리가 마마바바 혜성을 다시 만나게 해주자.
6: 혜성 추적은 힘든 일이니까 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해.
4: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팻.

0: 손을 올려봐.
1: 오. 우와, 이제 우주로 갈 수 있겠어.
0: 어서 타, 시스코.
1: 갔다 와도 돼요, 엄마?
2: 되고 말고 슈퍼윙스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3: 우주로 함께 출발!
1: 우와, 얼마나 높은지 좀 봐. 지구에 있는 엄마, 안녕!
0: 해성 탐지기를 이용해서 해성들이 꼭 다시 만나게 해주자.
1: 그럼 작동시켜볼까? 어? 뭔가 나타났는데 달을 향해 가고 있어.
0: 직접 확인해볼까? 가자!
4: 어? 어디로 갔지?
1: 저기 앞에 있어!
0: 따라가자!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기가 꽤 큰데? 그럼 이게 마마 혜성이야.
4: 그럼 바바 혜성은 어디 있지?
1: 내 탐지기에는 보이지 않아.
4: 탐지기 범위를 벗어났나 봐. 우주는 아주 거대하니까.
0: 걱정 마. 우릴 도와줄 또 다른 전문가가 있거든.
5: 어?
0: 나 샛별이야, 로봇. 내 말 들려?
5: 선명하게 아주 잘 들려, 샛별아. 무슨 일이야?
0: 작은 바바 혜성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달 옆으로 지나간 물체 있어?
5: 어, 조금 전에 지나갔어. 저쪽을 향해서.
4: 저쪽이 어디야?
6: 저쪽, 저쪽 말이야.
1: 저쪽? 아니, 저쪽? 정말 헷갈리네.
5: 와, 저쪽 말이야. 빛을 따라가.
0: 아! 저쪽이구나! 고마워, 로봇!
1: 어? 탐지기에 바바 행성이 보여! 바로 앞에 있어!
0: 좋았어! 가보자! 찾았다!
4: 바바 혜성을 바른 궤도에 올려놔야 해!
0: 홀로그램 발사기 장착! 거대한 폭격! 액션!
7: 에서 여기 상황을 지켜보다가 너희 도와주라고 연락했어.
0: 그럼 청소를 시작해볼까? 우주 빗자루 장착! 길을 깨끗이 치워볼까? 정말 대단해! 청소는 언제나 즐겁다고!
1: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소행성 무리를 헤쳐나가다니 정말 굉장히 슈퍼윙스.
0: 샛별아,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거의 다 왔어.
1: 고마워 얘들아. 저기 마마 혜성이야. 따라잡아.
0: 다시 붙었어.
1: 달가 해성준아,
3: 슈퍼윙스와 시스톰 마마바바 해성우전 성공.
2: 해성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어?
8: 엄마! 시스코!
4: 마마 혜성과 바바 혜성이 다시 만났어요.
2: 잘 됐다.
4: 어? 슈퍼펫 미니버스야! 또봐 슈퍼펫들아!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박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월 3일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오늘 밤 달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궤도가 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로 목적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출발!

0: 보혜 생일을 축하해. 아. 아. 안 돼. 내 케이크. 슈퍼펫. 슈퍼윙스.
1: 보잖아. 안녕, 보. 화성에서 잘 지내고 있어?
0: 안녕, 슈퍼윙스. 보가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케이크가 망가졌어.
1: 그거 정말 안 됐다. 우리가 새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어떤 물건이든 어디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우주라도 말이야.
2: 그리고 너만을 위한 특별한 장식도 추가해줄게.
0: 고마워. 이따 봐.
3: 좋았어. 화성은 태양계 행성으로 네 번째에 위치해 있고 지구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화성의 석양은 파란색이야. 정말 멋지지?
1: 엄청 신기하다.
2: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생일 케이크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화성으로 가는 특별한 생일 케이크 배달이라니 정말 기대되는걸.
3: 먼 곳으로 가는 특별한 배달이니까 동행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 누가 가는 게 좋을까? 어느 곳에서든 밝게 빛나는 슈퍼윙스라면 슈퍼윙스 샛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준비 완료! 화성으로 출발! 햇볕입니다!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슈퍼윙스 별 색깔이야!
2: 화성에 온 걸 환영해!
1: 여기 네 택배!
2: 케이크가 아주 예쁜데 고마워, 슈퍼윙스! 보는 친구 카탈리나와 생일 파티를 함께하면 좋겠어.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워물로 지구에 있는 카탈리나를 여기로 데려오자.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0: 그럼 가볼까?
1: 생일 카드가 정말 멋지고 이쁜데?
0: 고마워요, 아빠. 화성에 카드를 보낼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2: 어? 무슨 소리지?
0: 안녕, 카탈리나. 슈퍼윙스잖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여긴 무슨 일이야?
3: 보의 특별한 생일 파티에 데려가려고 왔어.
0: 정말? 아빠, 가도 돼요?
1: 물론이지, 카탈리나. 슈퍼윙스랑 함께 있으면 괜찮단다.
0: 보를 위해 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레갈로도.
1: 레갈로는 우리가 쓰는 스페인어로 선물이란 뜻이란다.
3: 와! 엄청 큰 레갈로인걸. 카탈리나, 어서 타.
0: 잠깐. 어? 특별한 슈트를 준비했어. 멋지다.
3: 좋아. 어? 화성으로 출발. 원물에 들어가질 않아.
0: 걱정 마, 호기. 화성까지 빠르게 날아가면 돼.
3: 이거 진짜 특별한 배달인데? 가자, 화성으로!
4: 응? 호기와 샛별이잖아.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어딜 가는 거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데? 골든 주먹 발사!
3: 어? 무슨 일이야?
0: 호기! 잡았다!
3: 고마워, 샛별아.
4: 어? 이거라군. 빨리 열어보자고, 골든 팩.
3: 골든 보이잖아? 안 돼!
4: 둘도 묶어볼까나?
3: 뭐야?
4: 슈퍼윙스들이 선물처럼 묶여 꼼짝 못하게 됐잖아. 그럼 또 봐.

0: 잠깐 나가볼게. 꽁꽁 묶기 리본 발사! 응? 어딜 가려고? 우와!
1: 저 선물이 큰애였어? 나 큰애 엄청 좋아하는데 저건 절대 포기 못해.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드보이와 골든캣 합체.
2: 근데 큰애,
1: 이건 내 거야.
3: 걱정 마, 선물을 되찾아 줄게. 로켓 부스터! 액션! 카타리나!

0: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서두르자. 생일 축하해, 뭐.
1: 카탈리나.
2: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1: 너도 정말 정말 그리웠어.
2: 어, 맞다. 너한테 줄 생일 선물이야.
1: 고마워, 카탈리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
0: 우리도 기억할게. 이제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야.
2: 너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보.
1: 보도 정말 행복했어.
0: 아, 미니버스잖아. 또바 슈퍼팬들아. 그럼 우리도 이제 지구로 돌아가 볼까?
1: 고마워, 슈퍼윙 카탈리나.
0: 슈퍼윙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장난감 도둑을 잡아라.
3: 슈퍼팻 미니버스가 태국 로프리에 도착합니다.
4: 모자 사세요. 세일하고 있습니다.
5: 어서 들어와라. 이걸 좀 써볼래?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내 물건을 찾아줄 수 있겠니?
4: 멋진 셔츠야.

0: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어? 빨래 뭐가 엉켰나?
1: 오, 잡았다! 내 장난감을 가져간 녀석들이구나!
0: 어?
1: 우와! 슈퍼펫들이잖아!
0: 너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간 건 아니지, 그치?
1: 너희가 장난감 도둑은 아닐 것 같았어.

0: 빨리 배달해 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 줄게.
2: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3: 태국의 롯부리에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집이나 상점에 들어가 먹을 걸 가져가거나 물건을 집어가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엔 원숭이 사원인 프라프랑 삼뇨 같은 멋진 관광지도 있어.
0: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위치 추적기와 LED 축구공 만들기. 택배 주기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멋지게 출발해볼까?
3: 잠깐만, 위치 추적을 문제없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슈퍼윙스 친구를 함께 보내줄게. 누굴 보내면 좋을까? 누가 범인을 찾는 데 전문가지? 슈퍼윙스 공반장!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4: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택배만 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1: 택배 왔습니다. 슈퍼 왔어.
0: 난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5: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4: 태국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1: 여기 네 택배.
4: 정말 멋져.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서 장난감을 돌려받고 산욱도 되찾고 싶어.
5: 산욱?
4: 산욱은 우리가 쓰는 태국어로 재미란 뜻이야.
1: 좋아. 이제 이 산욱한 공을 마당에 두고 불빛이 도둑을 유인하게 놔두면 돼.
5: 이제 우린 숨어서 기다리자고. 날 따라해봐. 이건 아무도 못 알아보는 덤블인 척하기 위장법.
4: 우와. 진짜 흥분되는데.
1: 나타났어.
4: 내 장난감을 가져간 게 저 원숭이라고?
5: 잡아라!
4: 걱정 마!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원숭이의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아하! 저쪽이야! 엄마, 갔다 와도 될까요?
6: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있어야 한다.
1: 네, 엄마!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맨! 함께!

0: 원숭이를 찾아줘.
1: 왼쪽. 이제 오른쪽. 나무들을 조심해.
0: 저기 있다. 거기 꼼짝

0: 반패 남겨. 경찰 반패 원숭이 맞기 액션. 멈춰.
1: 서둘러, 도망가고 있어. 원숭이 사원이야.
2: 하늘이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 정말 놀라운데.

0: 이게 다 뭐야?
1: 저기 내 장난감들이야. 여기에다 모아뒀구나. 원숭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산옥을 찾을 수 있을까?
0: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로켓 부스터 액션!
2: 경찰 방패 늘리기 액션! 어서 장난감을 여기 넣어!
0: 됐다! 휴, 쉽진 않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1: 어? 아, 이건 불길한 소린데. 원숭이들의 왕이야!

0: 전구를 이용해 덫을 만들어보자!
1: 바로 그거야!
2: 어?
1: 어, 안 돼!

0: 모두 즐기는 것 같은데 다들 사록하게 놀고 있어. 그네를 탄 것처럼.
1: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0: 안녕 원숭이야. 우리 약속하는 거 어때? 이제 놀이터가 생겼으니 너랑 친구들이 더 이상 내 장난감을 가져가지 않기로 말이야.
1: 슈퍼인스와 슈퍼패 모두의 돌고리 구하기 성공!
0: 빵빵! 장난감을 되찾아서 너무 좋아.
2: 와? 슈퍼패 미니버스잖아. 또봐 슈퍼패들아. 그럼 오늘 임무도 잘 끝났으니 이만 갈까?
3: 잘가.
2: 고마워.
1: 슈퍼인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글릭소
5: 글릭소 얼마세가?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8: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흔들흔들 싱싱.
2: 야호, 여기서도 싱싱.
3: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날라라.
2: 재밌다. 잠깐 쉬자.
3: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 글자도 돌려볼까?
3: 데이터 놀자. 안녕.
4: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2: 원더키드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꽃섬으로 가는 길.

0: 안 되겠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1: 랄라님! 눈꽃섬이 위험한 것 같아.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2: 빨리 가자. 빨리.

0: 뭐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왜 느려져? 빨리 가자, 빨리!
2: 저기 봐, 쓰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0: 저기 봐, 물고기들도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1: 일단 천천히 가보자.
0: 길이 막혔어.
1: 에휴, 저 쓰레기들 대체 누가 계속 버리는 거야?
2: 다른 쪽으로 돌아갈까?
0: 아픈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
1: 지금 눈꽃섬이 위험해. 빨리 가야 한다고.
2: 맞아, 가야 할 것 같은데, 호프?
1: 아니, 그럼 뭐, 빨리 치우고 가면 되지.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마법을 쓰자. 아니, 지금 눈꽃섬이... 자, 이 하프가 나가신다. 흑야! 어떤 마법이 나오려나? 딴딴딴딴딴딴. 하프!
3: 우와!
1: 성공!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님이 바다를 깨끗이 만드셨도다.
0: 이 호프님도 함께 했도다. 하하하.
2: 이제 눈꽃 젤리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1: 아직 네 개나 더 남았네.
0: 이것 봐. 블루진지의 힘이 다시 생겼어. 우와, 바다색이 돌아오고 있어.
2: 그래, 미로동굴에서 두 번째 문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푼 거야.
1: 뭐야? 또 열쇠가 생겼다고?
2: 하프가 용기 내어 한 작은 행동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 쓰여있는 문자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블루진주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
1: 블루진주 힘도 되찾았겠다. 눈꽃섬으로 출발!
0: 잠깐! 가기 전에 작아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자.
1: 안 와.

진주는 내 거야. 크라크라.

0: 뭔 소리지? 일단 빨리 가자.
1: 콜라야! 콜라가 또 괴물로 변했어!
2: 당한 거야?
0: 어떡해, 전부 다. 저기, 병원 좀 봐. 나나랑 랄라님이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2: 병원으로 가보자.
0: 잠깐.
2: 뭐해, 빨리 가자고. 저 괴물들이 우글거리는데 무작정 가면 어떡해?
1: 저기를 뚫고 갈 방법이 없을까?
0: 너무 많아.
2: 그냥 나의 꼬리치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거야! 괴물처럼 변장하자!

0: 아니야, 안 될 거야. 나 못해.
1: 저게 통할까?
2: 한번 해보자, 해보자.

0: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큰일 날 뻔했네.
1: 크라 크라
0: 크라 아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1: 크라
0: 크라 크라 크라 크라 무너지는 눈꽃성. 이제 마법의 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 괴물들처럼 변장하고 온 거니?
2: 네, 랄라님.
3: 랄라님.
0: 그래,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2: 보고 싶었어, 얘들아.
4: 랄라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아왔어요.
0: 그래,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2: 랄라님, 블루진주 여기 있어요.
0: 없는데?
2: 네? 없다고요?
4: 없는데?
2: 어라, 어디 갔지?
5: 윙크, 어떻게 된 거야? 블루진주는 어디로 간 거야?
2: 분명 가지고 온 것 같은데.
4: 그럼 어디에 있는 건데?
2: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6: 윙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봐.
2: 그래,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건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길에서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4: 으이구, 칠칠치 못하기는.
0: 얘들아, 괜찮아. 찾으러 가면 되지.
7: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0: 애들이 다 어디 갔지? 보호막이!
1: 저기 봐! 운동선도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졌네?
2: 난 아직 컬링 대회에서 1등 못했는데.
1: 하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2: 아니, 넌 1등 해봤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
3: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 어, 문어 같은데?
0: 나도 분명히 봤어. 바다 밑으로 무언가 사라졌어.
2: 어디? 어디? 뭘 봤다는 거야? 나도 좀 보자.
0: 지금은 사라졌다니까.
2: 궁금한데. 뭔지 나와라, 얼른.
0: 푸른 빛이야?
3: 저기 있었네.
0: 빨리 가보자.
2: 이 근처인 것 같은데.
0: 아, 저기 있다. 찾았어.
2: 우와, 다시 찾았어.
4: 다행이야.
0: 빨리 가지고 가자.
2: 저게 뭐야? 윙크, 받아.
3: 마법 오븐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1: 오븐 모자를 쓴 문어 괴물이라니.
0: 문어 괴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5: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말이야.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이 눈꽃섬을 구해낼 수 있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힘으로 너희가 문어 괴물을 막아야 해.
3: 무슨 말이에요, 랄라님?
0: 저 문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5: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서 가!

0: 서두요! 시간이 별로 없어! 랄라님과 함께 가요! 지금 저 녀석을 막지 못하면 눈꽃샘을 살릴 기회는 없어! 랄라님!
1: 랄라님! 마법 젤리로 저 녀석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아프! 안 되네. 다시 해야 해. 호프, 네가 해봐.
2: 호프! 야호! 성공이다!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해.

0: 랄라님, 랄라님.
1: 이 문어 녀석, 내가 문어 다리를 다 묶어놓겠어.
2: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
1: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자.
0: 해볼까?
2: 아니, 내 말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하자.
1: 지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나가자. 마법 젤리 남아있지?
0: 마법 젤리? 두 개 남았네.
1: 두 개면 충분해.
2: 아까 마법이 안 먹히는 걸 봤잖아. 소용없어.
3: 그래도 가보자. 이번엔 될 수도 있어.
0: 이 빛은...
4: 불로 진주?
2: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0: 우리 조금 더 힘내고...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6: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2: 출발.
6: 돼버리가 도망간다.
2: 3위 쫓아가야지.
6: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흥!

괜찮은 것 좀 찾아볼까? 이게 뭐야? 먹는 거야? 에이,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우후! 우리가 신나는 파티를 연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단 거야. 어? 이걸 어쩌지? 난 특별한 옷이 없는데. 특별한 옷이 필요해. 나 어떡해. 도대체 뭘 입어야 할까?

얘들아? 무슨 고민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역시 마스레임은 대단하다니까. 역시 나 없이 뭐가 안 된다니까. 괜찮아. 12시까지는 아직 멀었어.

가게 돼.

맛있다.

0: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좋아.
0: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다 잘됐지 뭐.

나중에 또 만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3: 야호
4: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일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마술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어! 일 더하기 일은 바로
2: 이! 나는 바로 이! 모두 안녕? 제 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이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이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1: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제 3장 나. 나는 3이야. 나는 1,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1,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3: 우와.
1: 네. 3 더하기 1은 바로
4: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어우,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발이 안 닿아.
3: 뭐?
1: 아하!
4: 4?
1: 더하기 1은 바로
5: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탑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다섯 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0: 너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1: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2: 난 불렁질라. 3이 2보다 블록이 많네. 3이 2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3이 좋아.
1: 날 잡아먹어.
2: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3: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0: 우리 나타났어.
4: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1: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5: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1: 여기는 안전할 거야.
2: 이리 한보다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3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3: 어디에 숨지?
0: 여기 동굴이야.
3: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2: 사가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가 좋아.
3: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2: 가지마 바보.
1: 괴물이 나타났어.
0: 잡아먹을 뻔했어.
3: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6: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0: 좋겠다.
3: 좋아.
2: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3: 둘 다 똑같지롱.
2: 4는 4랑 같아.
3: 이젠 못 잡아먹겠지?
2: 안 잡아먹거든, 바보.
5: 뭐?
2: 난 같이 놀고 싶다고.
5: 같이 놀자고?
2: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5: 뭐?
2: 난 머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7: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Here we go.

어? 어?

0: for my tea.
1: The cat's asleep.
2: Oh!
0: Good day.
2: Oh!
0: Oh!
2: Dog.
0: Here, doggy.
2: Oh!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먹을까? 맛있겠다.
3: 1, 2, 3.
2: 블록케이크 세 개. 하나는 내 거. 세 개에서 하나를 빼면.
4: 1, 2. 블록케이크 두 개. 하나는 내 거. 냠냠. 두 개에서 하나를 빼면.
2: 1. 블록케이크 하나. 하나는 내 거. 냠. 한 개에서 하나를 빼면. 1에서 1을 빼면 뭐지? 알아낼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이 깡통이에 블록이 몇 개 있어?
4: 한 개?
2: 준비됐지? 당겨. 1 빼기 1은 바로 0. 어? 넌 누구니? 나는 0은 바로 0이야. 1보다 하나 작아.
4: 네 블록은 어딨어?
2: 난 원래 블록이 없어. 블록 0개. 잠깐, 왜 노래가 없는 거야? 따라와. 바다에 배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0이야. 새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면 그게 0이야. 컵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면 밀크쉐이크 다 마셔버리면

버리면 잣잔이 모두 깨지고 오두막 없어 잣잔 없어 그게 짱이야.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영.

0: 코로 푹 빠지면 쿠키 전부 도둑 맞으면 쿠키 없어 쿠키 없지 그게 짱이야. 나무 속에 코끼리가 몇 마리게?
1: 영이야.
0: 유니콘이 몇 마리 보이니?
2: 영이야.
0: 네 머리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지? 침대 속에 다람쥐가 몇 마리지?
3: 영이야. 영이야.
0: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야.

0: 어? 영희야, 악기 사라져. 영희야, 나무 사라져. 영희야, 중력 사라져. 영희야, 세상도 사라져.
1: 세상이 사라진다고?
2: 이런, 이건 뭐야?
3: 아무것도 아니야.
1: 여기는 어디야?
3: 아무데도 아니야.
2: 이제 뭐해?
3: 아무 생각 없어.
2: 히! 하나뿐인 세상! 이런, 영은 어딨지?
1: 영이 사라졌어!
2: 이 영은 나의 영웅이었는데!
4: 짜잔! 어?
5: 난 아무것도 없는 수!
6: 아무것도 없어!
5: 일보다 일 작은 수!
6: 일보다 일 작은 수!

0: Treasure Island! Real treasure! Incredible! Is it treasure? It's better than treasure! It's a picnic!
1: Delicious! Ah,
0: yes?
1: This has been the best day ever!
0: Great sunset!
1: Delightful!
0: That's not a sunset!
1: Red!
0: That's a sunset! Red sky at night!
2: Pirate's delight!
3: 다들 편하게 앉았으면 이제 시작할게.
4: 제6장 줄넘기 묘기. 나는 6. 어디든 어울려 리듬 타고 줄도 타. 블록을 세보자 1, 2, 3, 4, 5, 6. 난 딱 봐도 6. 이 표시는 바로 6을 뜻해. 난 게임을 정말 사랑해. 골린다. 6가지 묘기 지금 시작! 묘기 하나, 묘기 둘, 묘기 셋, 묘기 넷!

0: 6, 7, 블록 7개. 오, 정말 신난다. 구름색이 빨강이야. 다음은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잘 봐. 우이! 우후!
1: 어? 우와!
0: 조심해!
1: 우와!
0: 7.
1: 더하기 1은?
0: 바로?
2: 8. 나는 8이야. 정말로 대단해. 제 8장. 옥토블록의 비밀. 옛날엔 8도 블록 8개 평범한 숫자 블록이었다. 평범한 8개의 블록. 이 숫자도 8을 뜻하는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방사능 문어에게 간지럼 공격을 당하고 그 뒤로부터 초능력이 생겼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땐 이렇게 외쳐라. 옥토블록 긴급 출동. 옥토블록 구조. 1, 2, 3, 4, 5, 6, 7, 8, 구조. 8.
1: 더하기 1은?
2: 바로?
3: 9. 나는 9야. 기분은 몹시 좋크. 제 9장. 즐거운 재채기. 안녕, 나는 9야. 나는 1, 2, 3, 4, 5, 6, 7, 8, 9. 블록 9개. 고마워.
2: 도움이 필요해, 구. 아무 문제 없어? 8!
1: 여기 1은 바로?
3: 9! 9!
1: 여기 1은?
2: 바로 8! 8!
1: 여기 1은 바로?
3: 9!
1: 아츄!
3: 아츄! 아츄! 아츄!
2: 네 실력을 보여줘!
3: 9!
1: 더하기 1은 바로
4: 7! 한 번 더. 나는 7! 제10장 우주레이스. 여기는 10! 발사 준비 완료! 블록 10개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10! 9! 8! 오! 아, 얘들아 모두 진정해. 비상로켓이 있잖아. 난 열이 한 개, 다시 말해 일이 열 개인 거잖아. 그러니 일로 돌아가 볼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꾸렁꾸렁 떠나요. 빛이 고! 캠핑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장난감 공장 대소동.
3: 오늘은 어린이날. 슈퍼백 미니버스가 중국 산타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장난감 공장입니다.

0: 자, 얘들아,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히 아빠가 일하는 곳을 견학시켜줄게. 그게 먼저 안전교육 영상부터 보고 올까?
1: 꼭 봐야 하는 거예요?
0: 그래, 공장을 안전하게 견학하기 위해서란다. 안 돼! 기계를 멈춰야 해! 엉망진창이잖아! 어? 슈퍼펫? 무슨 짓을 한 거니? 내 아들과 친구들에게 이런 난장판을 보여줄 순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펫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맞아, 슈퍼펫들이 중국 산타오에서 전화를 걸었어.
4: 안녕 슈퍼윙스.
2: 어른이잖아요. 보통은 어린이들이 연락하는데
0: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내가 도움이 필요해. 왕민이랑 왕민이 친구들한테 공장 견학을 시켜줘야 하는데 슈퍼펫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공장을 치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5: 물건들을 집어서 치울 수 있는 미니 굴착기는 어떨까요?
4: 다행이야. 이따 보자.
3: 어린이날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야. 가족들한테 선물도 받고 사랑도 받는 날이지. 산타우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감을 생산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5: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집게가 달린 미니 굴착기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3: 자, 이번엔 누가 같이 가는 게 좋을까? 엉망이 된 공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슈퍼윙스 도니.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중국산터로 출발!
1: 아이고. 치울 게 아주 많구나. 미니 굴착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0: 택배였습니다. 어? 전 호기예요. 최고로 빠른 비행기죠.
2: 도와드리러 도니도 왔어요.
1: 공장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0: 공장 일은 죄송하게 됐어요. 여기 택배예요.
1: 굉장한데. 완주 공장을 정리할 수 있는 딱 맞는 장비구나. 완주는 표준 중국어로 장난감이란 뜻이란다.
2: 저희도 완주 공장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수와 슈퍼 패스.

0: 좋았어. 공장 청소 시작.
1: 슈퍼 청소기 장착. 슈퍼 청소기 액션.
2: 불찾기 수컷 장착. 불찾기 수컷 액션.

0: 와.
1: 완주 공장 청소 성공!
0: 자, 다시 한번 완주 공장에 온 걸 환영합니다.
2: 우와!
3: 어린이날 축하해, 얘들아!
4: 우와! 진짜 슈퍼윙스잖아! 너희가 여기 무슨 일이야?
0: 아빠가 오늘 견학을 위해서 초대했단다. 완주공장 견학을 시작해볼까?
5: 네!
0: 자, 저 컨베이어 벨트는 장난감 부품들을 옮겨주고 저 기계에서 부품들을 조립해 장난감을 만든단다.
4: 우와, 멋지다.
0: 그리고 완성품이 바로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어? 야, 장난감 부품들을 잘못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야. 아이들이 보기 전에 치워줄 수 있겠니? 이쪽으로 와서 최신형 변신 로봇 좀 구경하지 않겠니?
3: 이제 가자, 도니. 잡았다.
4: 이것도 잡았어.
3: 이건 재활용통으로. 예!
0: 이렇게 공장 견학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어린이?
4: 저요. 저건 뭐예요? 어?
5: 정말 멋져요.
0: 어? 저건 장난감 부품들이 합쳐진 괴물 로봇이야. 공장을 전부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막아야 해. 전원 스위치가 있어. 저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되는데.

0: 총장 구하기 샤워! 어?
1: 좋았다!
2: 새로운 완주를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3: 눈을 감고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1: 어서요, 아빠. 빨리 보고 싶어요. 아.
3: 좋아, 이제 눈을 들여.
0: 어린이날 축하해.
1: 괴물 로봇의 미니 버전 장난감이야.
3: 맞아, 난 이걸 짬뽕 괴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1: 최고로 멋진 어린이날 선물이에요, 아빠. 어? 미니 버전잖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3: 잘 가라!
0: 고마워! 슈퍼 인수와 슈퍼 팻! 임무 완료!
4: 혜성을 찾아라!
5: 엄마, 보여요! 북쪽 상공이에요! 보세요!
6: 그래, 보이네. 두 혜성이 함께 갔는데? 엄마와 아기처럼.
5: 네, 맞아요. 전 그게 참 좋아요. 두 혜성은 수억 년 동안 함께 여행했거든요. 우주를 가로질러서요.
7: 어?
5: 뭔가가 보여요. 다른 물체인데. 혜성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8: 슈퍼팻 미니버스가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0: 부딪혀서 궤도를 벗어나고 있어.
1: 슈퍼펫 미니버스가 해성과 충돌해 나미비아 빈트후크에 비상 착륙합니다.
0: 어? 저게 뭐지? 우와, 슈퍼펫들이잖아. 괜찮니 얘들아?
2: 괜찮다니 다행이네. 근데 너희가 한 쌍의 혜성과 부딪혔어.
0: 함께 나란히 여행한 혜성들인데 이제 서로 헤어졌어. 둘을 다시 만나게 해줘야 해.
3: 슈퍼윙스?
4: 안녕 슈퍼윙스, 난 시스코야. 너희 도움이 필요해.
0: 우리가 관측하던 쌍둥이 혜성이 슈퍼펫들한테 부딪혀서 궤도를 벗어났어. 그 혜성을 찾아서 다시 만나게 해줘야 해.
4: 걱정 마 시스코, 슈퍼윙스가 꼭 도와줄게.
5: 궤도를 이탈한 혜성을 찾을 수 있도록 혜성 탐지기를 보내줄게.
0: 고마워 슈퍼윙스. 근데 빨리 와줄 수 있을까? 혜성을 못 찾을까봐 걱정돼서.
4: 문제 없어.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6: 정말 고마워. 있나보다.
7: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는 아름다운 사막으로 유명한 곳인데 특히 밤하늘이 아주 맑아서 별을 관측하기엔 정말 완벽한 곳이지.
5: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혜성 탐지기 만들기. 택배 처리 완료. 자,
4: 고마워 우지야. 이걸로 사라진 혜성을 꼭 찾을게.
7: 이번 임무에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겠지?

0: 어디 보자. 누가 좋을까? 우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면 슈퍼윙스 태평.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나비야 비투 프로 출발.
1: 혜성을 영원히 못 찾을까봐 걱정돼요. 혜성 탐지기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우주 전문가 슈퍼빙스의 별 샛별이야.
4: 나미비아에 정말 잘 왔어.
2: 여기 니 택배 시스코.
1: 고마워 호기. 정말 멋져. 이걸로 마마바바 혜성이 다시 만나게 할 수 있겠어.
2: 마마바바?
4: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마마는 엄마, 바바는 아기를 뜻한단다.
1: 그 두 혜성을 마마바바라고 불러. 엄마와 아기 같은 관계지.
2: 멋진데? 우리가 마마바바 혜성을 다시 만나게 해주자.
3: 혜성 추적은 힘든 일이니까 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해.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인스와 슈퍼팬.

0: 어깨에 손을 올려봐.
1: 우와, 이제 우주로 갈 수 있겠어.
0: 어서 타, 시스코.
1: 갔다 와도 돼요, 엄마?
2: 되고 말고 슈퍼윙스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0: 우주로 함께 출발!
1: 우와, 얼마나 높은지 좀 봐. 지구에 있는 엄마, 안녕!
0: 혜성 탐지기를 이용해서 혜성들이 꼭 다시 만나게 해주자.
1: 그럼 작동시켜볼까? 어? 뭔가 나타났는데 달을 향해 가고 있어.
0: 직접 확인해볼까? 가자! 어디로 갔지?
1: 저기 앞에 있어!
0: 따라가자!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기가 꽤 큰데? 그럼 이게 마마 혜성이야.
3: 그럼 바바 혜성은 어디 있지?
1: 내 탐지기에는 보이지 않아.
3: 탐지기 범위를 벗어났나 봐. 우주는 아주 거대하니까.
0: 걱정 마. 우릴 도와줄 또 다른 전문가가 있거든.
4: 어?
0: 나 샛별이야, 로봇. 내 말 들려?
4: 선명하게 아주 잘 들려, 샛별아. 무슨 일이야?
0: 작은 바바 혜성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달 옆으로 지나간 물체 있어?
4: 어, 조금 전에 지나갔어. 저쪽을 향해서.
3: 저쪽이 어디야? 어?
5: 저쪽, 저쪽 말이야.
0: 저쪽? 아니, 저쪽? 정말 헷갈리네.
4: 아, 저쪽 말이야. 빛을 따라가.
0: 아, 저쪽이구나. 고마워, 로봇.
1: 어? 탐지기에 바바 행성이 보여. 바로 앞에 있어.
0: 좋았어. 가보자. 찾았다.
3: 바바 행성을 바른 궤도에 올려놔야 해.
0: 홀로그램 발사기 장착.

0: 돌리고 발사! 마마 혜성한테 돌아가고 있어.
1: 어우, 이런 문제가 생겼어. 바바 혜성이 소행성 무리로 향하고 있어.
2: 조심해!
0: 소행성이 엄청 많아. 여길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3: 걱정 마. 우리가 돌아왔어.
2: 마크랑 샤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로버가 달 기지에서 여기 상황을 지켜보다가 너희 도와주라고 연락했어.
3: 그럼 청소를 시작해볼까?
5: 우주 빗자루 장착!
3: 길을 깨끗이 치워볼까?
0: 정말 대단해!
3: 청소는 언제나 즐겁다고!
1: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소행성 무리를 헤쳐나가다니! 정말 굉장해, 슈퍼인스!
3: 신들아! 조금만 더 힘내!
5: 이제 거의 다 왔어!
1: 고마워, 얘들아! 거기! 마마 혜성이야!
5: 따라잡자!
0: 지금이야!
5: 예!
0: 둘이 다시 붙었어!
5: 슈퍼인스와 시스터! 마마바바 혜성 우전 성공!
6: 혜성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어?
7: 엄마! 시스코!
0: 마마 혜성과 바바 혜성이 다시 만났어요.
6: 잘 됐다.
0: 어? 슈퍼펫 미니버스야?
5: 노바 슈퍼펫들아!
3: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5: 잘 가!
6: 고맙다!
5: 슈퍼민스와 슈퍼펫! 임무 완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노래하러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1: 강아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0: 어, 나 갈래. 나.
2: 짜다 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2: 우리 여행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2: 아, 맛있겠다!
3: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5: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가시오. 안녕.
1: 아빠라. 넌 누구야?
0: 나? 내 이름은 뾰족이. 나도 마니 마음속에 있는 꽃이야.
1: 꽃이라고? 네가? 근데 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0: 나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닌데? 난 아주 오래전부터 마리 마음속에 살고 있었다고. 자, 우리 같이 춤출까?
1: 야, 아파. 무슨 꽃이 이렇게 뾰족뾰족해?
0: 아이, 그래야 뾰족이니까 뾰족뾰족하지. 뾰족뾰족뾰족.
2: 미안. 잠깐만, 이게 왜 이러냐, 이게?
1: 진짜! 아프잖아! 엄마는 한 번에 잘하는데!
2: 잠깐만 기다려봐, 마리아.
1: 아프다니까!
2: 안 되겠다. 저기, 마리아. 오늘은 그냥 이렇게 풀고 가면 안 될까? 알았어.
1: 빨리.
2: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됐다. 같이 가. 이게 잘 됐지?
1: 어떻게 작아?
2: 아우, 잘 됐다. 이쁘다.
1: 비 오는 거 진짜 싫은데. 오늘은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대구도 신었는데.
3: 마니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유치원 늦겠다.
1: 빨리 와. 빨리 와. 짜증나. 정말.
0: 뾰족뾰족.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
4: 새 신발 사자. 바람에 우산도 망가져.
0: 이야.
1: 저 뾰족이들이 뾰족. 자꾸 마리 마음을 쿡쿡 찌르잖아. 안 되겠어. 당장 치워버리자. 근데 저걸 어떻게 치우지? 너무 뾰족해서 만질 수도 없고 잔류 같은 걸로 덮어버릴까?
5: 좋은 것 같아.
6: 이렇게 그리고 약자.
0: 이건 뭐야?

0: 마리아 미안해.
1: 정말.
2: 얘들아 간식 먹자.
3: 와, 간식이다.
2: 자, 오늘의 간식은 맛있는 당근 케이크.
1: 짜증나.

0: 새끼들 왜 머리만 건드려?
1: 왜 당근 케이크 거기서 나와? 우산은 왜 망 가지고 난리야? 머리 엉망이고 옷 엉망이고
0: 기분도 엉망진창.
1: 짜증.

0: 없애야 되는데.
1: 짜증.
0: 뭐가 빼다
1: 짜증나니. 어디 한번 해보시.
2: 정말 마리가 어디 간 거야. 비오트 다 두고 가고. 아. 마리야. 선생님 여기서 뭐해. 갑자기 나가서 선생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우 다 젖었네.
0: 딩동쌤 다 망쳤어요. 머리도 망치고 옷도 망치고 기분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2: 아우 세상에. 마리야 마리야 마리야.
3: 마리가 아주 속상한 일이 많았나 보네. 뭐가 그렇게 속상했을까? 딩동쌤한테 다 얘기해봐.
0: 오늘 엄마가 어디 가서 아빠가 대신 머리 묶어줬는데 너무너무 아팠고.
3: 아이고.
0: 열심히 그린 그림에 물도 쏟고. 전 당근 싫은데 이 간식으로 당근 케이크 나오고.
3: 아유 저런. 그랬구나. 아유 마리가 기분이 나쁠만 했네. 딩동쌤이었어도 진짜 짜증났겠다.
0: 짜증나니까 자꾸 더 머리가 아프고.
3: 그치.
0: 이제 그만 짜증내고 싶은데 근데도 자꾸 짜증만 나요.
3: 그래 그럴 수 있어 마리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 나쁜 기분도 다 마리 마음걸.
0: 이제 나쁜 기분 그만하고 싶은데.
4: 가리야 빨리 와.
5: 아이 댕구야 같이 가.
0: 어? 댕구랑 하리네. 근데 왜 비를 맞고 있지?
4: 지금 좀 시원하다.
5: 아 시원하다.
4: 어제까지는 진짜 덥고 짜증났었는데 이렇게 비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5: 진짜 시원해.
3: 하리랑 댕구랑 아주 신났네.
0: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좋지? 비 맞으면 축축하고 짜증만 나는데.
5: 마리야! 딩동쌤!
4: 어? 마리야! 너도 같이 놀자.
5: 응. 뭐? 난 싫어.
6: 아, 마리야. 비 맞으니까 엄청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
0: 다 젖고 축축한 게 뭐가 좋아? 너네 둘 다 완전 축축해졌어. 어?
4: 근데 마리 너도 이미 다 젖었는걸? 어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축축하고 짜증만 날걸.
5: 그래 난 실컷 놀고 이따 집에 가서 씻을래. 댕구야 가자.
4: 가자.
5: 가자. 가자.
4: 같이 가.
5: 시원하다.
3: 마리야 우린 어떻게 할까?
0: 잘 모르겠어요. 전 옷 젖는 거 싫은데.
3: 에이, 벌써 다 젖었는데. 옷은 다 놀고 갈아입으면 되지.
0: 근데 저 한 번도 비 맞으면서 놀아본 적 없는데.
3: 정말? 네. 와, 그럼 잘 됐다. 오늘 처음으로 비 맞으면서 놀아보는 거야. 신나게 놀다 보면은 짜증났던 게 한판 잊혀지기도 하거든.
4: 마리야, 너도 같이 놀자.
6: 아, 딩동쌤, 우리 같이 놀아요.
4: 빨리 와.
6: 빨리 와. 얘들아, 같이 가.
4: 좋았어. 나도 같이 놀자.
0: 종일 흐리고 비가 왔다. 비 오는 날은 촉촉하고 싫은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재밌었다. 다 같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짜증나는 것도 다 잊어버렸다. 앞으로는 비 오는 날에도 재밌게 놀 수 있다.

0: 나오면 좋겠다.
1: 거봐, 나도 꽃이라니까. 마리 마음속엔 너처럼 예쁘고 반짝이는 애도 있지만 나처럼 뾰족한 애도 있는 거라고.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랬어.
0: 그렇구나. 너도 나처럼 마리가 가진 마음이구나.
1: 그래, 나도 마리의 마음이야.

에디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어때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괜찮나?
1: 저기, 라시 이 사탕 먹을래?
0: 우리 같이 먹자.
1: 엄마.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졌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물고기 보내.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본다라. 뭐해? 어? 너 또 게임하지?
1: 아빠, 말 걸지 마. 이걸 빨리 서른명에게 보내야 한다고.
0: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이게 뭐야? 행운의 편지?
1: 안 돼! 이리 줘!
0: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1: 안 돼요! 선생님 주세요!
2: 이 문자를 똑같이 써서 30명에게 보내라고?
1: 복사해서 보내면 안 되고 다 직접 써야 한대요. 안 그러면 무서운 저주를 받는데요.
2: 온다라, 이건 미신이야.
1: 아니에요. 제 친구도 행운의 편지 받았었는데 무시했다가 배탈도 나고 다리도 다쳤다고요.
2: 그건 우연이지.
1: 아니라니까요. 빨리.
2: 상태가 심각한데요. 온다라, 일어나 보거라.
1: 안 돼요. 이거 보낼 시간도 없어요.
2: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정말요?
2: 그럼.
3: 머리에 지식을!

0: 죄송합니다, 장군. 반란군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1: 괜찮다. 모두 쓰러뜨리면 그만이니까.
2: 반란군이라뇨. 선동여왕이 정치를 잘못했기에 비담 쪽에 섰을 뿐이요. 쓸데없는 저항 말고 얌전히 목숨을 내놓으시오.
1: 시끄럽다. 어서 덤비거라.
2: 그만!
3: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자의 목숨은 없어.
0: 장군, 저는 괜찮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4: 이런 낭패로. 어?
5: 하늘에서 사람이.
6: 이번엔 신라시대로 문을 열었군. 시간의 터널을 여는 분필을 찾으러 가볼까? 야!

0: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1: 그래, 좋다, 좋아.
2: 저기, 저희들이 올 자리가 아닌 것.
1: 위험을 무릅쓰고 반란군들을 처리해준 분들인데 그냥 보낼 수야 없지요.
3: 우리가 그랬었나?
4: 우리가 장군님을 구해줬다고 생각하시나 봐.
5: 장군! 어?
6: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1: 무슨 일이냐?
2: 적들이...
1: 어? 그게 사실이냐?

0: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소?
1: 네, 괜찮습니다. 얼른 다녀오시죠.
2: 그런데 선생님,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언제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여기 온 거야.
3: 조금 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역시 공주님이시네요. 저분이 바로 삼국 통일을 이끈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장군입니다.
4: 저게 뭐야?
2: 우와, 별똥별이다. 얼른 손 들어.
5: 정보에 의하면 이곳 명월성에 반란군 비담이 주둔해 있으며 대략 내일이나 모레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의 병력을 더 집중시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용맹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6: 장군! 빨리 밖으로 나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 우리 쪽으로 별이 떨어졌어. 별이 우리 쪽으로 떨어졌다는 건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질 거라는 하늘의 징조야.
4: 별똥별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0: 안 되겠군. 모두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어허,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묻겠다. 모두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큰일이로구나. 병사들의 기세가 이미 꺾였어. 고작 별똥별 하나 떨어졌다고 이리 사기가 꺾이다니. 아무리 미신이라고 설명해봐야 통하지 않을 듯. 이를 어찌한다. 어?
8: 이걸 저희가요?
0: 그렇소. 내게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비밀 작전이 있으니 내일 밤까지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을 만들어주시오.
9: 하지만 어떡해요?
0: 그대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들이니 할 수 있어. 부탁하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사기를 올려야 합니다.
9: 네?
1: 네, 장군님. 맡겨주십시오.
0: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2: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 참새를 쫓으려고 그러시나?
1: 일단 부탁받은 대로 하자. 자,

0: 이 연과 허수아비가 장군님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1: 밤새워 만들었더니 너무 졸려요.
0: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눈 좀 붙일까?

이 안에 그 녀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았다, 원필. 이번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주지. 여긴 병사들이 많아서 괜히 소란을 피웠다간 위험해지겠군. 최대한 조용히 훔쳐야겠어. 나와라, 엑스런.

0: 오징어 다리.
1: 안돼, 이런 전자석이. 여기서 걸리면 큰일인데 일단 못해.
2: 여러분 준비는 다 되었소?
3: 설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해요?
4: 연을 날리기 좋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한단다.
2: 오늘 밤 내가 연설하는 시간에 연을 날려주시오.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4: 저기가 좋겠다.
5: 저기서 밤이 되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2: 머지않아 반란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평소의 훈련대로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큰일이군. 서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

0: 장군님께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을 날리라 하셨어. 지금 당장 부탁하오. 네?
1: 아니,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왜 태워요?
2: 온다라, 다 뜻이 있단다.
3: 저기 있군. 액션!
1: 네? 어, 저게 뭐지?
3: 아까 말 성공할 수 있었는데.
1: 엑스맨?
0: 상황이 급박하오. 어서 연을 날립시다.
3: 긴 말하지 않을 테니 당장 그 분필을 나한테 넘겨.
1: 지난번에도 분필을 노리더니 왜 자꾸 분필을 빼앗으려 하는 거야?
4: 너 같은 녀석에겐 절대 빼앗길 수 없어.
0: 분필이고 뭐고, 어서 연을 날립시다.
3: 역시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그렇다면
0: 어서 연을 또
1: 반쪽의 방패.
0: 지금쯤이면 연이 떠올라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3: 가서 분필을 내놔.
0: 큰일이군. 빨리 연을 날려야 하는데.
1: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기계팔에 불을 붙고 있을 테니 그때 연을 날리세요.
4: 안 돼. 너무 위험해.
1: 장군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0: 고맙소.
4: 하지만...
3: 분필을 손에 넣었다. 이제 시간의 터널을 언제든 열 수 있겠군. 이번엔 내가 이겼다.
1: 엑스맨!

0: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연을 날리든 불을 붙이든 계속 가라고.
1: 온다라, 먼저 연을 날려야 해.
2: 하지만 분필이.
1: 분필은 나중에 찾아도 돼. 연부터 날리자.

자, 그럼 시간 터널을 열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가? 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응? 아, 뭐야? 응?

0: 다시 내게 돌아왔구나.
1: 장군, 이런 사기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2: 아하, 조급해하지 말게.
3: 아직 안 돼.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채 싸웠다간 분명히 패하고 만다.
4: 저기 결성별이다.
3: 오, 고맙소. 하늘에서 온 이들이여.
2: 보아라,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징조이니라.
5: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이길 거란 하늘의 계시야.
2: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 우리의 강함을 적에게 보여주자.
6: 붙은 허수아비를 연으로 날려서 별똥별처럼 보이게 할 줄이야.
7: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가 쭉 올라갔잖아.
8: 근데 좀 실망이긴 해. 겨우 별똥별 가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가 우리가 만든 가짜 별똥별을 보고 사기가 올라갔다니. 그냥 별똥별일 뿐인데.
7: 너도 똑같잖아. 행운의 편지.
8: 그러네.
0: 온다라. 이제 그 행운의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
8: 응?
0: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8: 아, 그러네요. 에이, 이런 건 마음먹기 나름이지.
7: 정말 안 보내도 되겠어?
8: 당연하지. 이제 이런 미신 안 믿어.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야.
9: 이야...
8: 이것뿐인가? 청소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 공부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
7: 대단한데? 그럼 이제 게임 끊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이겠네. 게임 다 지운다.
8: 그래, 마음먹기 나름. 잠깐! 이건 아니지!
7: 어?

0: 김유신! 우와! 김유신 장군님이시다!
1: 너 김유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우리한테 연만 들기를 부탁하신 분이잖아! 어? 생각난 김에 연 날리기 하면서 놀다 와야겠다!
1: 에이, 어? 어디 가려고? 윙카드 먼저 알아봐야지!
0: 아, 맞다!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김유신은 595년에 태어나 673년에 사망한 신라의 장군입니다.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2: 뭐죠?
0: 그때 보니까 비담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비담이 누구예요?
2: 비담은 말이죠, 진골의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여자는 정치를 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왕실을 공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 어, 그럼 설마 선덕여왕을 공격한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김유신은 그런 비담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난을 제압하는 도중 별이 떨어지고 김유신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시 사기를 북돋게 만들었습니다.
1: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렸잖아요.
0: 아, 엑스맨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 잘 날릴 수 있었는데.
2: 김유신은 신라가 아닌 가야 출신 진골 귀족으로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을 진압하고 삼국통일까지 이뤄내는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상을 떠난 이후 흥무왕으로 추존받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이제 김유신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2: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김유신카드 수집 성공!
0: 그러면 구출은 그냥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에 불꽃이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0: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오, 진짜 빨간데?
1: 둘, 셋, 넷, 다, 야,
2: 야, 총, 내가, 빨리 빨개지고 있어.
0: 오. 나의 어린 척 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알죠? 어, 다. 오!
3: 진짜 너무하다.
4: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

0: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1: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3: 영하 12.9도, 서울 영하 7.6도 등으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 아, 진짜 너무 춥다. 진짜.
5: 아니, 형이 오늘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눈 말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오는 거야, 차에 타기 그 짧은 순간에.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
6: 저도 수족냉증 있는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손에 못 꺼내겠어.
5: 아, 진짜.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실험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6: 네. 오늘은 저희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름하여 추위 극복 프로젝트! 빰빠밤.
5: 저희가 이제 추위 극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원리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6: 열화상 카메라는 모든 물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이 나오잖아요.
7: 이걸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복사열을 내보내요. 복사열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는 이 물체에서 나온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해주는 카메라예요. 온도가 높으면 흰색에 가깝고 온도가 낮으면 검보라색에 가깝죠.
5: 그 우리가 나는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할 때 이게 모니터에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빨갛고 막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바로 이 카메라.
6: 공항에서 맞지? 맞아요, 맞아요. TV 같은 데서만 많이 봤는데 저도 이렇게 실제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5: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사전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데요. 어떤 게 뜨거운 물이고 차가운 물인지가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8: 이거 같아요.
5: 잠깐만, 만지지 말고.
6: 만지지 말고.
8: 뜨거운 게.
5: 오케이.
8: 나와요?
5: 자, 지금 여기 보시면.
6: 봐봐.
5: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어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6: 저 왼쪽 게 뜨거운 물이구나.
5: 차가운 물이.
8: 이거 엄청 파랗다.
5: 파랗게 나오지.
6: 근데 신기한 게. 이 뜨거운 물 중에서도 물이 안 닿아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여전히.
5: 되게 신기하게 층으로 되어 있어. 점점 밑으로 네. 내려갈수록 점점 노란빛을 내다가 밑으로 가면 빨간색이에요.
6: 신기하다.
5: 네.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차가운 물을 수조에다 넣고 뜨거운 네.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섞이고 네.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6: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9: 우와,
6: 완전 광선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빨간 줄기가.
5: 그치, 용암이 지금 흘러내리는 것처럼.
6: 오, 근데 오, 확실히 이게 점점 퍼져가네. 오, 진짜 신기하다. 오,
5: 야. 우와, 아까 이제... 파란색에서 지금 노란색이 됐어. 그럼 우리 반대로 지금 좀 미지근하니까 얼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6: 그래. 우리 바뀌는 거 얼음도 한번 해보자.
8: 일단 여기 하나.
5: 하나.
6: 오, 대박. 왜, 컬러도 되지? 이거 봐. 와, 뭐 되게 신기하다.
5: 그거 뭐 떠 있는 것 같아.
6: 노란
5: 해파리 같아, 해파리.
6: 노란 물 안에 파란 해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겼네.
5: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6: 얼음 표면은 진짜 색이 다르게 이렇게 딱 테두리가 생겼어.
8: 우와, 신기하다.
5: 아,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그 그러네. 주변에 있는 물까지 우와. 지금 점점 약간 좀 온도가 낮아지고
8: 초록색으로 더 되고 있어요. 손이나 이렇게 발이나 몸도 온도로 나오는 거예요?
5: 체온도 확인할 수 있지?
8: 어디가 제일 뜨겁고 어디가 제일 찬지.
6: 그러면
5: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네. 서봐, 거나 한번 서 있어봐. 형이 차를 볼게. 지금 옷이 좀 두꺼워서 그렇지 얼굴은 지금
6: 얼굴만 연두색이야.
8: 빨개요?
6: 한번 패딩 벗어봐.
8: 손은 어때요?
6: 패딩 벗어봐. 손도 연두색인데?
5: 오! 옷은 벗으니까 안에가 지금 따뜻해가지고
6: 벗으니까 연두색 됐어.
8: 이거 핫팩은 그렇네. 어떻게 나와요?
6: 핫팩은 빨갛네.
8: 핫팩 빨개.
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온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어떤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하겠습니다.
6: 네, 시작합시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예요.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하죠. 그럼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올라가요. 그리고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한겨울에 추운 이유는 차가워진 바깥 공기가 내 몸에서 열을 빼앗기 때문이고 반대로 난로를 쬐면 따뜻해지는 이유는
7: 난로의 열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열을 잃으면 춥다고 느끼는 거고 얻으면 덥다고 느끼는 거죠.
5: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영종이가 시합을 열심히 네.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
6: 알겠어.
5: 우리가 비포애프터를 한번 일단은 확인해야 되니까
0: 선발을 벗어주세요.
5: 선발 벗어주시고요. 오.
6: 무슨 색이에요?
5: 빨간, 지금 어깨 쪽은 지금 빨간. 노란 막 이런 거고 몸은 전체적으로 한 연두색을 띠네요. 시작! 셋, 넷,
6: 이게 거의 뭐 벌칙인데.
8: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스피드가 있어야 타이밍이 많이 나요.
5: 자, 하나만 더. 15.
8: 오, 되게.
5: 오케이. 자, 바로 가, 빨리.
8: 플랭크.
5: 자, 제게 1분.
7: 이건 할 수 있어.
8: 그러고 형 노래를 좀 불러봐요. 노래를 보면 약간 열이 더 나지 않을까요?
7: 형 있잖아요.
5: 시끄럽대.
7: 건이 입을 좀 막아줘.
5: 아니, 건이. 건아.
7: 힘들어.
5: 힘들어. 힘들어?
7: 팔굽혀펴기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드네.
5: 진짜요? 안 힘들 것 같은데.
8: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5: 아니, 저기 여기 누우시면 안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8: 형, 지금 온도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5: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8: 바로.
5: 동작 한 번. 왼쪽. 자, 준비. 시작.
8: 오호. 오.
5: 용종이는.
8: 잠깐만.
5: 얼굴이 지금 빨개.
8: 얼굴만 뻑이에요.
5: 잠깐만.
7: 와, 너무 춥다.
8: 저장이 안 돼 있어요.
7: 어? 아. 저장이 왜 안 돼?
5: 녹화를 안 눌렀어요.
7: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야.
8: 아니, 형, 그러면은 딱 한 번만 더 해봐요.
5: 여기서 한 번, 몇 개만 더 하자, 그럼. 바로 고! 고! 박수.
7: 진짜. 맞아,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5: 오케이. 자, 누를게.
8: 이제 제가 찾아갈게요.
7: 이번엔 녹화 꼭 누르시고.
5: 눌렀습니다.
8: 눌렀어? 해볼까요?
5: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여. 이거밖에 못합니까?
8: 춥.
5: 둘, 셋, 넷, 자, 여.
8: 이거, 손 빨개지고 있어.
5: 하나 둘 셋 넷
8: 무슨 PT 트레이너세요?
5: 자, 됐어. 한번 봐보자.
8: 춥.
5: 오오
8: 빨개.
5: 귀가 빨간데 귀가 엄청 빨간데. 어우, 정수리 지금. 정수리 피나는 거 아니지?
6: 정수리 피나는 거.
8: 와, 정수리 빨갛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5: 그러네. 확실히 효과 있어. 운동 효과 있어.
8: 효과. 아니, 이거는 그러면 효과 있는 걸로?
5: 영정이의 운동 효과가 있었습니다.
8: 효과 있습니다. 이제 바로 태호 형 들어갑시다. 형 지금 측정하면은 지금은 초래요.
5: 아, 초래?
8: 초록해요. 그럼 바로 춤 시작할까요? 스타트할까요?
5: 오케이.
8: 재생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아, 저기 오디션 보는 사람 같다.
7: 오, 가자. 김태호 참가자?
5: 네.
7: 준비한 무대 바로 보여주세요.
5: 네! 할 수 있다. 아, 정말.
8: 오! 오! 예, 사랑하셨습니다.
7: 와, 확실히 진짜 빡세. 오, 방탄소년단 왔네. 와. 아, 멋있다.
8: 아, 힘들어.
7: 안 빨개졌어요, 아직.
8: 그러게?
7: 진짜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8: 신나지?
7: 아, 세호 형 확실히 끼가 있네요.
5: 벌써 더운데?
8: 저 진짜 하나도 안 빨개져요.
5: 봐봐.
7: 그러면 안 되지.
5: 봐봐.
7: 오! 옷을 벗으면 좀.
8: 네, 아까 빨갛긴 한데, 아직도 저 안 빨갛기 때문에.
7: 옷을 벗으면 되게 노랗고.
8: 더 빨리,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7: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8: 2배속. 시작!
7: 그래, 우리 태호 형, 진짜 막, 힘을 다 빼먹자.
5: 와우.

0: 야세.
1: 아직도
0: 봐봐.
1: 팔 노래요.
0: 바지도 한번 걷어보실래요?
1: 빨갛다. 빨갛다.
0: 내 지금 몸이 불타오르고 있다, 얘가 지금.
2: 그러면은 이건 좀 인정할 만한 상황이네요.
0: 옷이 두꺼워요. 오늘 하필이면 또 두꺼워. 어우, 추워.
1: 인정을 하겠습니다.
0: 인정! 와. 지금 안에 지금 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2: 야, 형.
0: 와, 대박.
2: 형, 멋있었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판정 됐어요. 추운 날에 춤추면은
0: 춤은 정말 여러분 바로 효과입니다.
2: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기만 남았네요.
1: 이것도 바꿔야 돼요?
0: 달리기가 남았죠.
1: 바꿔야
0: 이제.
1: 돼요?
0: 달리기 한 100바퀴 돌아야죠.
2: 그쵸?
0: 그래야 효과가 나니까.
2: 솔직히 저희 한 것만큼 하려면
0: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달리기를 두 배속으로 돌리고 싶어.
2: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마라톤 뛰고 오라고 하고 싶어.
0: 그치.
1: 42.19.
0: 아니 나는 그 개를 뒤에다 풀어가지고
1: 빨리 합시다.
0: 개가 달려오게 하고.
2: 빨리 합시다. 좋네.
3: 자, 이제 건희의 100바퀴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0: 네,
3: 자,
0: 일단 비포.
3: 먼저 비포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0: 비포.
3: 자, 지금 거의 초록색에 얼굴은 조금 빨개. 빨간 편이야. 자, 준비 시작! 건아.
2: 건아, 그거밖에 못
3: 뛰어?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2: 전속력으로 뛰어야
3: 돼요. 전속력. 자꾸 그렇게 뛰면은 뒤에다 진돗개 풀 거야.
0: 건아. 아, 힘들어. 건아. 아, 힘들어.
3: 건아, 더 빨리, 더 빨리!
2: 아직 하나도 안 빨개졌다. 진짜 다 끝나고 나면 헥헥거릴 정도로.
3: 정속력으로! 그렇지!
2: 오케이.
3: 아까보다
2: 힘드네.
3: 더 빨리, 더 빨리!
2: 빨리. 화이팅.
3: 건아, 뛰어!
2: 자, 이제 아까 그 위치에 서주시오.
0: 이 꼼수.
2: 어, 근데 왜 더.
0: 어, 나 이걸로 봤는데 눈이 너무 빨개서 눈에 피눈물 나는 거.
2: 우와! 진짜 눈만 빨간데?
0: 오! 빨개. 지금 다리가.
2: 팔 한번 이렇게 돌려볼래?
0: 지금 다리가 완전 노래졌어.
2: 팔도 빨개지고.
0: 오!
1: 성공.
3: 성공! 달리기도 효과가 큽니다.
1: 큽니다.
3: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추위 극복 프로젝트! 자, 두 번째 방법은?
4: 삼계탕을 먹으면 몸에 있는 열이 올라갈까요? 입니다.
3: 네. 과연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 온도에 그런 변화가 있을지 그렇구나. 한번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삼계탕 바로 나와주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아, 뼈.
3: 한번 맛있어, 맛있어.
1: 손에 밀어보세요, 혀. 딱. 뜨거운, 따뜻하게 먹고. 얘로. 다시. 오, 진짜 빨간데? 오.
3: 오늘 테스트 괜찮네. 너무 괜찮다.
2: 먹는 테스트.
3: 이런 테스트로 찾아보자, 계속.
1: 맞아.
3: 이런 테스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밖에서 벌벌 떨면서 춤추고, 운동하고, 달리고. 보람이 있네. 아우. 좋아, 좋아. 건이 뭐.
1: 떠오르는데.
3: 건이 뭐.
4: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3: 그거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
1: 네.
2: 얼굴 점점 빨개져.
1: 맞아, 맞아.
2: 우와, 지금 머리를 보면은
3: 머리 안에 아, 지금 정수리 쪽이 긴데. 빨개지고 있어.
1: 머리에서 그 두피가 보이는 부분들이 다 빨갛게 보여.
3: 우와. 지금 옷을 벗었어. 이제 위에 겉옷을. 겉옷을 벗었고,
1: 팔을
3: 벗었는데,
1: 팔이 너무 빨개.
3: 온몸이 빨개.
1: 그 태호 형도 지금 막 상반신이 거의 노랑에서 주황 사이. 주황색, 주황색.
3: 심지어 티를 입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진짜 몸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우와. 성공! 와. 먹는 거 삼계탕. 제일 효과가 크다.
1: 삼계탕 효과.
3: 진짜 효과 큽니다.

0: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어.
1: 약간 파리스 것 같기도 한데 저 아까 초록색 됐는데.
0: 어때 와?
1: 어때요?
0: 좀 와? 어? 안 씻었는데?
1: 안 씻었는데? 아, 좀 빨개졌는데요.
2: 아, 이걸 뭐 다 먹으라고?
0: 네, 어, 아이 봐. 아, 더 꼭꼭 씹어야지. 아그작.
1: 믹싱기로 가는 아그작? 것처럼.
2: 진짜 너무하다.
0: 시작했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2: 아, 너무.
0: 와, 근데 얼굴 장난 아니게 빨개.
1: 빨개져, 진짜 빨갛다. 형 아빠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빨개요?
0: 울지 마. 눈물 흘렸어. 어떡해.
1: 그렇다, 매운 거.
0: 미안하다. 자, 와, 이렇게 해서 매운 걸 먹으면 온도가 올라가. 네. 이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1: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추울 때는 고추를 드시는 걸로 합시다.
0: 네, 이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겨울에 춥다 그러면은 호주머니에다가 고추를 한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추워 드시면 됩니다.
2: 아무리 추위를 극복하고 싶어도 이런 짓까지
0: 하고 싶지 않아요.
2: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1: 어때요? 매워요? 매워요?
2: 왜 먹었어요?
1: 매워요?
0: 앞에 안 맵는데?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연스타 큐. 네, 추위 극복 프로젝트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2: 게임을 통해서 열이 받게 만드는 방법.
0: 열 받게 만드는 방법이라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거 어때요? 자, 준비.
1: 스타트! 아니, 여자친구 있지?
3: 당연하지. 뭐야. 형 저보다 공부 못하는 거 아니죠?
2: 당연하지. 언니, 그 여자친구 같은 고등학교지?
3: 당연하지.
0: 얼굴 좀 빨개지. 누가? 아직 했잖아.
3: 하이트 대학교 운빨로 간 거 알죠? 형 되게 지금 그 옷 안 어울리는 거 알죠? 형 저보다 5년 먼저 태어났는데 저 5cm 더 큰 거 알죠?
0: 예.
3: 맞을게요.
0: 얘를 쳐주세요.
1: 하나, 둘, 셋.
3: 오,
1: 괜찮았어.
0: 잠깐만.
1: 오, 빨개!
0: 빨개졌는데?
1: 빨개!
0: 괜찮은 거 맞지?
2: 네.
0: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건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형, 솔직히 나의 어린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알죠?
0: 당연하지! 그것보다... 너가 나보다 두 살 더 많아 보이는 거 알지?
3: 당연하지. 형 오늘 깔창 꼈죠?
0: 아우, 당연하지. 필수야. 잠을 얼마나 못 자길래 눈가에 다크서클이 아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지?
3: 당연하지. 형은 얼마나 매일매일 웃고 다니길래 여기 눈가에 불이 있는 거 알죠?
0: 아우, 당연하지.
3: 저 여기서 그냥 질래요. 저 졌어요.
0: 왜?
3: 얼굴이 빨개져서 못
0: 계속해.
3: 얼굴이
0: 가지 마.
3: 막까지.
0: 계속해.
3: 네, 막겠습니다.
0: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계속해. 계속해.
3: 하고. 얼굴 너무 빨개졌어.
0: 계속해.
3: 저 졌어요.
0: 허벅지
3: 씨름.
0: 이 씨름 아세요 이거? 이거 막 앉아서 하는
2: TV에서
0: 거?
2: TV에서 많이 하는 거 봤어요.
3: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임인.
0: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해서 뽈찌한 사람이 야외에 나가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조격을 하는 걸로 벌칙입니다. 영종대 태호의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얼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자, 과연 힘을 쓰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 준비.
4: 시작! 시작!
0: 응종아, 미안해.
3: 바르게 오는데? 태용이 세다.
0: 자,
2: 역시, 세네.
0: 자, 준비. 시작!
4: 야!

0: 닥쳐라. 아! 와, 이거 진짜 힘 장난 아니다.
1: 이게 엄청 들어간다.
2: 주황색 같아요.
0: 히야! 히야!
2: 와, 잘한다. 태호형 승입니다. 네, 둘 다 빨개졌어요.
0: 대박! 진짜 이거 얼굴 터지는 줄 알았어.
3: 진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효과 직관이야.
2: 1라운드 태호 선수의 승으로 졌다. 맞다니까요, 무조건.
0: 자, 시작!
3: 발로 뭐 하는 거야, 지금?
0: 발을 가만히.
4: 아니, 안 돼요.
0: 아, 지금 영정이 내가 풀코스로 오늘 벌칙 다 맞을 순 없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와, 거라! 어! 지나요! 어! 아깝잖아. 아, 오케이. 자, 용정이 승. 자, 박 안으로 이제. 자, 준비. 시작.
5: 아바.
0: 시작.
5: 아바.
0: 어째 되게 중간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아와.
2: 아와.
0: 허나 앞으로 좀 가봐봐.
3: 오, 얼굴 진짜 빨갛네.
0: 네, 오늘의 퀘스트, 추위 극복 프로젝트. 오늘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까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게 가장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6: 다리 시늠, 제가 제일부터 다리 시늠이 제일 효과가 컸고요.
3: 맞아요.
6: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뛰고 운동하고 춤추는 것도 됐고, 삼계탕도 됐습니다.
0: 거의 다 됐네요.
6: 네,
0: 그러니까 거의 뭔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의 미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7: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8: 안녕.
0: 아이고, 추워. 이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가 웬 말입니까? 자, 코너 빨리 앉아.
8: 빨리
0: 앉아봐.
8: 멋있지.
9: 넣어주세요.
7: 아, 따뜻해. 아, 따가! 아, 따뜻해. 아, 따가! 아, 이거 진짜 따가워요.
0: 나 춥잖아, 빨리 잘 넣어. 자, 과연.
9: 이 정도면
0: 어떻게 변할지. 지금 거의 근데 입자마자 조금.
7: 다 보여드릴까요?
0: 오! 많이 빨개졌어.
7: 그러니까요. 지금 빨갛잖아요.
0: 미안해.
9: 물에 넣었던 부분만 많이 빨개졌어. 물에 넣었던 부분만.
7: 뭐야?
0: 우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0: fun. Hurry up!
1: Let's go with Mr. Handy.
2: Yeah!

Quack, quack, quack, quack, quack, quack. Ha, ha, ha, ha.

I am sad.

angry, I am angry.

0: I am happy.
1: Oh, I am happy.
2: I am happy too.
0: Yay!
1: Yay!
0: Yay!

0: again. Well done.
1: Let's play again.
0: Oka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3: 클릭소
4: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0: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2: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swing.
1: Swing.

마이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일루션

0: 팩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르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랄랄라 친구들, 재미있나요?
1: 네!
0: 목소리가 작은데?
1: 네!
0: 더 큰 소리로 재미있나요?
1: 네!
2: 맞아, 맞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노니까 더 재밌다.
3: 어?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데?
2: 어? 저기 봐. 뚱뚱한 아기 곰이 자고 있어. 아기 곰아, 그만 자고 일어나. 같이 놀자.
0: 아휴, 안 되겠다. 랄랄라 친구들, 우리가 함께 곰을 깨워보자.

0: 어? 어? 아, 잘 잤다.
1: 우와, 곰이 일어났다. 곰하고도 같이 놀자.
2: 드르렁, 드르렁.
3: 어? 또 누가 자고 있나 봐.
2: 드르렁, 드르렁.
4: 어? 여기 입이 큰 개구리가 자고 있다. 우리 개구리도 한번 같이 깨워볼까?

0: 잤다. 개굴, 개굴.
1: 우와, 개구리도 일어났다. 그럼 이제 다 일어난 거지?
2: 쿨, 쿨.
3: 어? 아직 안 일어난 친구가 있네.
2: 쿨, 쿨.
4: 어? 저기 귀여운 토끼가 자고 있네. 우리 토끼도 한번 같이 깨워볼까?

0: 어떻게 하지?
1: 내가 도와줄게.
2: 어? 그래? 그럼 뿌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자. 네. 랄랄라 친구들, 이번엔 엄청 큰 소리.

0: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1: 네.
2: 네.
0: 준비. 하나, 둘, 셋.
3: 어? 아, 잘 잤다. 깡충, 깡충.
2: 우와, 토끼도 일어났다. 이제 다 일어났어.
0: 이제 잠자는 친구 아무도 없죠?
4: 네.
0: 그럼 우리 모두 모여 신나게 랄라.

0: 아기 곰, 뚱뚱한 아기 곰, 굴 속에서 잠자고 있네요. 어? 와, 두두다! 두두, 뿌랑 놀자! 뿌! 아휴, 내가 깨워야겠다. 그만 자고 일어나. 어? 그럼. 그만 자고 일어나. 이번엔 그만 자고 일어나. 이래도 안 일어나면 큰 소리로 깨우자.
1: 어, 깜짝이야. 아, 깜빡 잠이 들었었네. 어, 안녕 뿌.
0: 두두, 나랑 놀자.
1: 좋아,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0: 랄랄라 밴드와

0: 쳐봐.
1: 오, 잘하는데. 오, 요, 좀 빠르게 쳐볼까? 빠르게 두두두두 해봐. 오.

0: 랄랄라 친구들! 오늘 재미있었나요?
1: 재미있었어요!
0: 얼만큼 재미있었나요? 이만큼!
2: 아니야, 이만큼 재밌었지!
3: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만큼!
1: 하마리 나는 이만큼! 우와. 예!
0: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 신나게 랄랄라 뿜!
1: 우리 다시 같이 노래하자!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딩동댕 딩동댕. 아, 오늘은 환자가 없네. 아픈 동물들이 없나 봐. 뭐지? 무슨 일인가요?
2: 도토리가 어이벌레인데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팔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1: 네? 아니 도대체 어쩌시다가?
3: 도순이 절 일부러 나무에서 떨어뜨렸어요.
4: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무를 잘라 일부러 거슴이를 떨어뜨렸어요.
1: 네? 아니 뭐가 저렇게 뻔뻔해?
4: 나 후회 안 하거든.
5: 어허, 조용히 하세요.
4: 거슴.
3: 나한테 왜 이런 일이.
6: 오늘의 환자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 거위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1: 자, 다 됐습니다.
6: 거순 씨, 팔꿈치에 금만 가고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네요.
1: 아니, 근데 경찰은 범인을 저렇게 피해자랑 같이 두고 가면 아이고 어떡해.
6: 조사할 게 있다고 금방 온다잖아.
7: 걱정 마세요. 도망 안 가니까요.
1: 그럼요. 근데 거순 씨, 위험한데 나무 위로는 왜 올라?

0: 나가신 거예요?
1: 그게 도토리가 필요해서 올라갔죠.
2: 도토리?
1: 네, 우리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로 무엇을 할까요?
0: 아, 이거
2: 문제인가요?
1: 네. 1번 먹는다, 2번 알을 낳는다.
0: 아하! 도토리를 먹어서 도토리 거위 벌레인 거 아니야? 저 우리 맞죠?
3: 정답을 알려드려요?
0: 아니요.
4: 저희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가 열리는 여름 땅속에서 나와 짝짓기를 하죠.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으면 그 도토리가 매달린 가지를 일단 주둥이로 반쯤 잘라놔요. 그리고 도토리에 구멍을 뚫죠.
2: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뚫지?
4: 긴 주둥이 끝에 드릴 같은 게 있어서 나무든 도토리든 잘 팔 수 있거든요.
2: 신기하다!
4: 구멍을 다 뚫으면 알을 낳고 구멍을 잘 막은 후 마저 나뭇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떨어뜨리죠. 약 5일 후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 도토리를 파먹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0: 아하! 도토리에 알을 낳으러 가신 거구나.
1: 맞아요. 우린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에 알을 낳아요.
2: 왜요?
1: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는 다람쥐도 새도 먹지 않아 애벌레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2: 아하!
1: 전 아기들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좋은 도토리를 찾아 구멍을 뚫었어요. 참 잘 뚫었다. 이제 구멍에 알을 쏙. 잘 자라렴.
4: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순이 나타나 제가 있는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안돼! 안돼! 잠깐! 그렇게 저도 제 아리든 도토리도 떨어진 거라고요!
2: 우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요?
3: 지금 거순이 하는 말 다 거짓말! 정신없이 실려오느라 알도 못 챙겼단 말이에요!
2: 알은 도토리 속에서 잘 살지 않을까요?
3: 하지만 구멍을 안 막았단 말이에요!
5: 구멍?
1: 네! 알을 낳으면 구멍을 꼭 막아야 하거든요.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
2: 또 문제?
1: 네.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2번 애벌레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
0: 아까 여름에 알을 낳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춥진 않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같아.
1: 정답은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무서워.
4: 구멍을 막지 않으면 기생벌 같은

0: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1: 아니에요. 도순 거짓말하지 마. 전 그냥 좋은 도토리를 찾아 알을 낳는데 도순이 절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뜨렸다고요.
2: 도순 거짓말하지 마.
1: 진짜예요. 도순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0: 도순.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3: 찾았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현장에 가봤는데 CCTV가 있더라고요.
4: 오! CCTV를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겠냐요? 어서 확인해봐요.
1: CCTV?
0: 자, 오! 어? 저거 도순 씨 아니야?
4: 어머,
0: 간다. 오.
5: 맞아요. 전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고 있었죠.
2: 오, 이 도토리 크고 좋다. 내 아기가 자라기 딱 좋은 도토리야.
5: 전 그 도토리에 열심히 구멍을 뚫었어요. 도토리가 커서 3시간이나 걸렸죠. 그리고 알을 낳았는데
2: 알아? 도토리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1: 아차, 다른 곤충들이 알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겠다.
2: 똥 같은.
5: 그때 누가 절 계속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1: 기분 탓인가? 얼른 구멍이나 막아야겠다.
4: 누가 진짜 지켜보는다?
0: 아이 참, 누구지? 도순이잖아.
2: 아주 크고 좋은 도토리야.
0: 아니, 저기 있어.
2: 도순이가 구멍도 다 뚫었겠다. 이제 뺏어 볼까? 이야! 이 도토리는 이제 내 거! 네가 잘 뚫어놓은 구멍에 알을 낳아볼까?
1: 뭐 하는 거야? 내 도토리라고! 이제 내 거거든!
2: 아니, 내 거라고!
1: 저리 가!
5: 안 돼! 내 알이 들어있다고! 저리 가! 가라고, 가! 가! 이럴 수가. 전 결국 거순이의 덩치에 밀리고 말았죠. 도순이 알은
4: 도순 씨 말이 사실이었나?
3: 그러니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거순 씨가 먼저 잘못을 하신 거네요.
1: 아, 다들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 CCTV가 있을 줄이야.
0: 우와, 그리고 피해자인 척까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1: 아니, 원래 이맘때는 서로 뺏고 뺏기고 도토리 경쟁이 심하다고요. 귀찮게 구멍 안 파도 되고 얼마나 좋아.
2: 그래도 이미 낳은 아이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너는 내 알이랑 나까지 없애려고 날 나무에서 떨어뜨렸냐? 나만 당할 순 없잖아.
3: 자, 도순 씨가 어떻게 거순 씨를 떨어뜨렸는지 CCTV를 계속 확인해보죠.
4: 네.
5: 그럼 내 알을 낳아볼까? 너는 알을 낳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낳지 마. 아, 도순, 그만해. 넌 나한테 힘으론 안 돼. 낳지 말라고. 그런데 어쩌냐? 나 벌써 낳았지.
1: 이럴 수가.
5: 야야, 저리가.

0: 우리 아기 안전하게 이제 구멍을 막아볼까? 막자, 막자, 영차, 영차.
1: 그 구멍을 막기 전에 떨어뜨리면 결국 네 알은 다른 곤충에게 먹히고 말 것이야.
2: 그래서 전 거순이가 구멍을 막기 전 떨어뜨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잘랐어요.
0: 막자, 막자. 하나, 둘, 하나, 둘.
3: 조순, 뭐 하는 거야?
2: 네 알과 함께 잘 가라, 거순.
3: 안 돼. 아직 구멍 못 막았는데. 안 돼.
4: 그렇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거네요.
1: 무섭다. 거순!
3: 경찰관님! 저 너무 무서워요. 빨리 도순이 좀 경찰서로 데려가 주세요.
5: 아니. 먼저 잘못한 건 거순 씨잖아요.
3: 왜 그래? 당신들이 경찰이야?
4: 그 전에 알을 없앤 건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큰 죄. 일단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시죠.
3: 네? 불쌍한 내 알들. 깨어나보지도 못하고.
6: 도순 씨!
3: 나! 내가 갈 거야! 자, 네?
5: 다시 한번 보자.
7: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알을 터뜨렸어. 알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8: 숲에선 지금도 도토리 거위벌레의 비정한 도토리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1: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 또다시 땅 밖으로 나와 도토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겠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다 읽었다. 장음아, 이 소리 들어봐.
1: 소리?
0: 소리!
1: 자.
2: 우와! 책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네.
0: 응. 우리 재미있는 소리를 또 찾아보자.
2: 그래.
0: 여기선 어떤 소리가 들릴까? 아, 나도 재미있는 소리 찾았는데?
2: 자,
0: 들어봐. 진짜 재미있는 소리야. 여기에 소리가 나는 물건을 담자.
2: 그래.
0: 자. 그리고 소리라고 쓰자.

0: 여기에 소리 나는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1: 바꿔라 한글.
0: 어? 우리가 찾은 물건들은 어디에 있지? 이건 소라잖아.
2: 소리가 소라로 바뀌었어.
0: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는 소리를 찾아야 해.
2: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1: 어? 이?
3: 야,
1: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소리가 소라로 바뀌었어.
0: 소리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소리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0: 한글이야. 여기에 한글 소리가 있어.
1: 천지?
2: 한글 소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블록이 막을 것이니. 헛! 띄우다! 헛! 헛! 차! 어?
0: 아니, 블록을 끼우다니.
3: 꿈쩍하지 않아.
4: 내가 해볼게.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어떤 힘을 써도 소용없어.
4: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끼우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0: 빼다.
2: 아니, 나의 끼우다 공격을 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4: 어쩌지? 한글이 파괴됐어.
0: 내가 태극봉으로 일을 쓸게.
1: 나와라, 한글!
0: 자.

0: 저장 완료. 소리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소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소리.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소리 소리 야하 소라 소라 소라 오 소라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사 야 소리 소리 할아버지가 만든 소리 들어볼래요?
1: 한글 소리 먹어야지. 냥 냠냠 슈
0: 잘 들리죠? 오잉! 한글 소리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소, 리, 소리!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리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자, 그럼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소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소리. 끝.
1: 소리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리, 소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소리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리, 소라.
0: 소리 소라. 훈민이와 정음이가 재미있는 소리를 찾아요. 소리 상자에 넣어두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소리를 소라로 바꿔라 한글. 소리가 소라가 되었어요. 천지가 끼우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소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소리 나는 물건들이 나왔어요.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2: 개미, 거미,

0: 우리 반 동극을 시작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선 배짱이가 노래를 해요.
1: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바로 모음 용사 아이야. 한글 용사 출동! 와! 아, 심심하다. 누구 나랑 같이 놀 친구?
0: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이를 나르는 친구가 보였어요. 그건 바로 개미였지요. 개미!
1: 영자, 영자, 영자, 영자. 나는 부지런한 개미! 개미야! 일 그만하고 너도 좀 쉬어. 우! 나무 그늘 아래서 같이 놀자.
2: 안 돼. 겨울 내내 먹을 것 걱정 없이 지내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야 해.
1: 자, 영자, 영자, 영자, 영자.
3: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0: 개미가 거미로 바뀌었어. 우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인데.
1: 안 돼. 난 개미가 좋은데.
4: 개미를 찾아야 해.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4: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개미가 거미로 바뀌었어. 개미, 개미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개미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저게 뭐지? 어? 우리가 찾는 한글이 틀림없어. 짠! 한글 개미를 찾았어.
1: 용케도 찾았군.
0: 천지?
1: 한글 개미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내줄 순 없지. 한글자를 잃게 될 것이다. 으잇! 빼놔!
0: 저리 가!
2: 이 용사가 위험해!
3: 어서 가자!
2: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빼다에 맞선다는 말은 뭐지?
0: 더하다!
3: 괜찮아?
0: 난 괜찮아. 한글을 찾았으니 어서 가지고 가자.

0: 아니, 나의 빼다 공격을 더하다로 막아내다니. 한 그릇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안 돼!
0: 한글 개미가 파괴됐어.
2: 이가 없어.
3: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 수 있어.
4: 나라 한글!
3: 자,

0: 개미.
1: 저장 완료. 개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개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훈민 개미가 돌아왔네.
0: 개미와 배짱이로 돌아왔어.
2: 우와! 난 이제 거미가 아니야. 난 개미야. 개미. 부지런한 개미가 일을 해요. 양자 양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개. 미. 개미. 거미. 거미. 거미가 벽을 타고 내려와요. 개미. 개미. 개미가 책상 위를 기어다녀요. 개미야, 어디 가니?
1: 한글 개미 먹어야지. 냠. 냠냠. 슈.
0: 개미야, 안녕. 오잉. 한글 개미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개, 미, 개미.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애를 만나 개.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개, 미.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개, 미. 친구들 따라해봐요. 개, 미. 끝.
1: 개미에서 가운데 소리 애를 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거미, 취미.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개미에서 가운데 소리 애를 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거미, 취미. 히히.
0: 개미, 거미. 훈민이와 정음이가 동극을 해요. 난 배짱이 할래. 난 개미 할래.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개미를 거미로 바꿔라 한글!

0: 개미가 거미가 되었어요. 천지가 빼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더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개미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 개미가 돌아왔어요. 개미가 일을 해요. 개미가 일을 해요. 개미가 일을 해요.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베이비 킹,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가

0: 지구도 젤리 맛을 한번 봐야지.
1: 자!
0: 저 녀석들은!

0: 젤킹! 우주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긴급 체포한다!
1: 예! 우주 경찰 녀석들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예, 잡히면 끝장이야! 도망쳐!
0: 쫓아가자!

계속 쫓아와요. 형님, 저 차들을 이용하시죠. 좋아,

0: 단순히 참피라니까.
1: 싫어.
0: 조스카, 괜찮아? 이 녀석들 어디겠어? 놓쳤다. 우리가 방심한 탓이야.
2: 뉴스 속보입니다. 블루시티 한복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괴 생명체는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들은 조선 자동차 모양의
3: 우주경찰 여긴 어떻게 상황입니다.

0: 우와, 멋진데? 어? 이런 차는 처음 보는데? 와, 신기하네. 이건 무슨 부품이지? 한번 분해봐야겠는데? 자, 어디 분해 좀 해볼까? 아이, 뭐야? 갑자기 웬 전화야?
1: 큰일 날 뻔했네. 저걸로 네 상처를 치료해야겠어. 빨리 수리하자. 에이, 수리는 무슨?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러네. 야, 야, 아파. 살살해, 살살.
2: 엄살해. 다 됐어? 야.
3: 여기는 본부. 그쪽 상황은 어떤가?
1: 아직 보스킹은 찾지 못했습니다. 코브라킹도 없어요. 확실히 지구에 있는 거 맞습니까?
3: 물론이다. 그들은 지금 모두 지구에 있다.
1: 그렇다면 반드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은 젤리킹부터 잡아야 하는데 위치 파악을 해야 합니다.
3: 녀석들의 위치는 파악됐다. 바로 전송하겠다.
0: 어? 예.
1: 거기 있었군. 좋아. 가자.
0: 말도 안 돼.
4: 형님, 그 녀석들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죠?
5: 이봐, 응? 젤리킹들! 응? 어? 하하! 또 만났구나! 두 번은 놓치지 않는다!
6: 우주경찰 정말 싫어.
4: 형님,
5: 거기서 놓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4: 이 녀석, 이번엔 내 차례야!
5: 멈춰! 그래, 네가 체포될 차례지! 잘했어, 조스카! 레오 스핀 킥! 지금이다!
4: 블루 여기!
5: 젤리킹 크릭 체포 완료! 이제 하나 남았다!
6: 한꺼번에 해치워주지!
5: 야! 위험해! 어? 저기야!
6: 우와!
5: 포기하시지! 젤리킹 블루! 저 녀석이 쫓아가자. 멈춰. 거기 서라.
6: 다시는 보지 말자, 우주경찰.
7: 흠!

0: 젤리킹 블루 체포 완료. 하하, 해냈어.
1: 어? 우주경찰. 젤리킹을 넘겨라.
0: 애니멀 트론.
2: 에그킹을 잡는 것은 우리 대장님과 애니멀 트론이 할 일이다.
0: 너희들이 계속 놓치니까 우리가 나선 거잖아. 고마워하라고.
2: 뭐야?
3: 이건 우리 임무이기도 하다. 라이언,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도록 하지. 보스킹과 코브라킹, 절대 양보할 수 없다.

0: 코브라키, 나에게 복종해라.
1: 네, 보스킹님.

0: 얼음 먹어도 배고파.
1: 버거킹, 그만 좀 먹고 순순히 잡히는 겁니다.
0: 누구 마음대로?
2: 나에게 맡겨라.

0: 나랑 놀자는 거냐?
1: 어지러워!
2: 이 맘대로는 안 돼!
0: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어? 재키, 왜 안 먹어?
4: 오늘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3: 뭐 한 거야?
4: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럽니까?
5: 뭔가 좀 이상한데.
3: 어? 아? 설마 아까 버거킹한테 당해서?
4: 죄송합니다. 먹을까? 배고픈다!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픈다!
6: 얘들아, 핫도그 먹을래?
3: 핫도그!

0: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1: 젠키!
0: 죄송합니다.
2: 아이, 끈질긴 녀석들! 대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3: 드디어 찾았군, 코브라킹!
2: 어떻게 여기까지?
3: 우리 동료를 해치고도 괜찮을 줄 알았냐?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고 했지?
2: 순순히 잡힐 것 같아!
3: 다 했냐? 이번엔 내 차례다!
2: 아파! 오해, 오해! 내가 안 그랬다고!
3: 변명 통하지 않는다! 뭐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리우카! 보스킹!
4: 나약한 녀석! 공인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런 놈들한테 붙잡힐 거냐?
2: 보스!
3: 아하! 숨어있던 최악의 악당도 등장했군! 둘 다 한꺼번에 체포해주마! 앞이 안 보여!
4: 너희들 절대 날 잡을 수 없다.
3: 본부에 즉시 보고해야겠어. 두고 보자, 보스킹, 코브라킹!

0: 머거킹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1: 혼자서는 무리다, 제키.
0: 아닙니다. 제가 해야만 한다. 다 투리받아 주마.
2: 일단 달리지 못하게 해야겠어. 됐어. 멈춰. 멈추라고. 너 하나쯤은 바로 끝장을 내주마.
0: 잠깐. 어? 자, 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아무나 들이받는 버릇없는 돼지. 이 제키가 상대해 주겠습니다.
2: 제키. 이건 또 뭐냐? 너부터 끝장을 내주겠다.
0: 겨우 이 정도인가?
2: 이 녀석이 와이.
0: 지루하지 말입니다.
2: 못 참겠어. 모든 힘을 모아서 들이받아 주마. 각오해라.
0: 맞으면 큰일 나겠어.
2: 이번엔 진짜 끝이다.
0: 어떡하지? 아, 그래, 저거야. 머거킹, 이게 끝입니까? 이 정도는 간지럽습니다.
2: 이 녀석이.

0: 공인하자, 새끼.
1: 알겠습니다.
2: 애니멀 트론!

버거킹 공인 완료입니다. 잘했어 체키, 아주 멋졌다고.

0: 이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킨. 얼리면 더 맛있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6: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졌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3: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4: 괜찮아, 스파크 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5: 얘들아, 동생아.
6: 이제야 깼네.
5: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2: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7: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8: 엄청 무서웠다고.
9: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10: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소란 아니냐?
0: 대장!
10: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더 났군.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11: 너 누워있어.
12: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7: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이체?
12: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13: 블러드 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12: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10: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군.
14: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10: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14: 20억?
15: 많이도 차고 있구만.
10: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 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6: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 윙을 찾아내야겠군.
12: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편하시겠어.
15: 너 그게 무슨 뜻이야?
14: 말은 나쁘면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 내가 앰블로.
13: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12: 사실을 말했을 뿐이.
7: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6: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14: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
15: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 선물일 수도 있지.
1: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15: 그거 본능에 따른 것뿐이라고.
16: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12: 그래, 그 본능 덕에 블루캅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6: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12: 그걸 지금 말이라고.
13: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7: 블레이온,
12: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7: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1: 괜찮을 거야.
13: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9: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0: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9: 의식을

0: 뺏기고 기분이 좋아서
1: 러더윙 용서 못한다.
0: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어.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2: 단서 말이지.
3: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2: 아, 그러고 보니 어둠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유.
4: 아키나 행성이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1: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봤다고 한다. 다가올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2: 나는 대화였어. 대화.
0: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5: 사실이야, 시에로?
0: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2: 그렇게 심한 말을?
6: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7: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8: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남던 상대는...
9: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휘해본 하나뿐이야.
7: 설마...
6: 헤비아이언이야.
10: 역시! 그 녀석 블랙쿠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11: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12: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3: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11: 녀석이?
13: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2: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14: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9: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14: 아, 콧불소라 호각이 좋구나.
9: 솔레이오, 나에게 야식의 힘을.
14: 알았어.
9: 이쪽이네, 이쪽이고.
14: 좋았어, 따라가자.
9: 여기다, 틀림없어.
14: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3: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루크러시가 먼저.
15: 어? 나 말이야?
14: 아, 로크러시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의식하니까
6: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3: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15: 알겠어, 나 먼저 갈게.
14: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6: 미리 대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
15: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16: 와일드 카드 무슨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7: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6: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15: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6: 아, 아니거든.
17: 태양의 빛도 있지.
7: 준, 그냥 박쥐야.
15: 겁쟁이.
13: 나 박쥐 처음 본단 말이야.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무카다랑 숨바꼭질도 하고.
15: 어? 저기.
13: 어? 왜? 뭔가 보여?
18: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왔다.
6: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15: 저기 위야! 천장에!
12: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19: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7: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헬란자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12: 뭐라고?
6: 플레임 노마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12: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6: 내가 인물로 대답!
12: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19: 영혼을 팔았다고?
12: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19: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12: 이건 친구야.
19: 지구 정복이라.
15: 저기 뒤에 또.
19: 착각은 자유하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에 맞서기 위해서다.
9: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19: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6: 멋대로 말하지 마!
14: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모카라가 말했어.
19: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7: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더니 되지도 않는군.
19: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7: 과연 그럴까?
3: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2: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4: 이리 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비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7: 동생아!
13: 스파크비트!
7: 싫어! 대체 무슨 일이지?
15: 둘이 여섯 개 편이 된 거야?
4: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6: 블루탑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12: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7: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14: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6: 베로라!
7: 너희들 눈을 떠!
12: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19: 너이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14: 그래 레드 블리츠 블루캅 대박 플레이언 시대다.
19: 이젠 시간 문제로만.
12: 당장 멈추지 못해 블러드윙.
19: 난 그저 힘이 필요했던 것 아니. 뭐?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힘이. 그러기 위해서 메탈 카드 보석에 있어 절대적인 금기 비스트 바이러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지. 내 이론을 실험해 볼 때가 맞나. 살아있다. 그로써 난 많은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손에 넣은 거야.
12: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길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19: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12: 어, 기안.
5: 이거 큰일인데, 준.
20: 저기 점점 늘고 있으셔.
14: 준,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10: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14: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준.
10: 어떻게?
14: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10: 알았어. 너희 괜찮지?
12: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어.
19: 메가인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12: 뭘 말하고 싶은 거야?
19: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18: 처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야?
14: 블루캅 블레이 슈페리얼!
19: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14: 유나이트!
19: 어? 의사 양반!

0: 저게 그랑 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 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정화한 거다.
3: 메가인블러!
1: 괜찮아, 친구야. 어째서지? 모드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엔 좀 버텼군.
2: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잔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런을 구했잖아.
4: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이지.
2: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5: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5: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5: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5: 와일드 카드봇?
1: 크레스트 필! 보통 힘이 아니군!
5: 와일드 카드! 기간트랙트! 메가 엠블로는?
6: 메가 엠블로는 스펠란자 호의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해.

0: 필요하겠지만.
1: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0: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1: 기간트렉스는 괜찮은 거야?
0: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윙?
2: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1: 알았어, 고마워.
2: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1: 블러드윙.
0: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3: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4: 그리고 메가 인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2: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3: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1: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응,
3: 서두르자. 어?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5: 준, 긴급 사태야.
6: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줄 수 있을까?
3: 와일드가디?
1: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3: 하지만...
4: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0: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1: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카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렇고 말고.
3: 알았어.
1: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7: 응, 또 올게.
8: 반가웠다, 페루.
1: 내 친구들, 잘 부탁해.
3: 크리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6: 코끼리형 와일드카드 보시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9: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 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3: 어?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9: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1: 상처가 심상치 않네.
6: 그 와일드카드 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0: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1: 그래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2: 뭐라는 거야?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3: 도끼라. 응? 블랙호크!
13: 준!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3: 괜찮니? 봐봐라.
12: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3: 어떻게 된 거야?
1: 와일드카드 봇이 갑자기 덮쳤대.
3: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2: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어? 오?
14: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3: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기린?
1: 기린 와일드 카드보?
12: 노란색 머리에 뿌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3: 와일드 카드봇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14: 딥바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3: 그거 좋은 생각이다.
1: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와일드 가드랑은 상처가 달라.
15: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3: 네.
10: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3: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5: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16: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현하다니.
1: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3: 당장 찾아내야겠어.
1: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3: 어?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1: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7: 부탁할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1: 응?
17: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8: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7: 응? 조심해.
1: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카드부터 노릴까?
18: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6: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데 가두려고 했잖아.
18: 그게 조용한 거야?

0: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1: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0: 어, 그 녀석이 들리나왔어.
1: 블레이어, 쎄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카드 보시야? 아니면 기린?

0: 정말 시청 앞이면 돼?
1: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 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2: 알겠어, 걱정 마.
1: 지각하지 말고
2: 들어가, 안나.
3: 솔레이유,
4: 세 번째가 나타났어.
0: 세 번째라고?
1: 루기는 파리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핸섬 리더.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긴데. 우후.
2: 지금이야, 레온 러시안.
0: 한숨에 끝내버리자.
2: 파이어로어 플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지어프드 플레이즈.
2: 거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모넷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 조치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어?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봇이야.
4: 뭐?
5: 저걸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준.
4: 어?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박.
5: 예!
4: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타이건 비켜.
4: 캐논 포를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따위 도끼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쏠 거였냐.
2: 돌아와 펜타몬이. 이쯤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셋업.
5: 한방에 땅에 무너지지. 베스트 체인지 널리 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봇은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이 녀석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질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6: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6: 싸움 길어지겠군.
7: 어? 존,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루드윈.
7: 내 처자를 진달의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루드윈, 대답!
8: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어허,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군.
4: 블러드문 슬래셔!
8: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4: 응, 하베스팅 소울!
8: 하베스팅 소울!
9: 죄송합니다. 잠시 이 도로는 통행금지. 어?

0: 이런 총구석에서 니를 만날 줄이야.
1: 자키?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몰랐고 그러겠어. 사바나드 전마는 우리 엄마의 원수다.
2: 뭐?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4: 새꺼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정당. 마라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굿소.
3: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5: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6: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손 따위 무리라고.
7: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레이온
8: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7: 솔레이온 뭘 하려고?
6: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봇이야 와일드카드봇이야?
9: 와일드카드봇이다.
5: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1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5: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
8: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11: 좋았어!
8: 블레인 셋업.
6: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인가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 블레인!
12: 이 녀석이군.
13: 뭐 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14: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로. 어디 갔어?
8: 어서 도망가세요.
7: 저는
8: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14: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8: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14: 저기 봤자 넌 용암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6: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저

0: 마스터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플 발사에 꼭 표시가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레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라운드.
0: 미안해.

0: 괜찮아?
1: 지훈,
0: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왔군.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1: 응.
4: 이 느낌은 뭐지? 저 빛은 오랜만이군.
1: 솔레이유!
4: 솔레이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5: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0: 해보자, 솔레이유.
1: 뭘?
0: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1: 알겠어.
0: 블루캅 블레이유.
6: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그게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하루 끊어지 마. 새끼 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지. 너가 달라지라.
4: 솔레이유와 준의 마음, 우린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준, 뛰어!
6: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놀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블루룬!
7: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8: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금 그때! 이번엔 괜찮을 거야.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꽁치.
1: 야, 남은 건 이제 너 뿐이다, 코뿔아.
2: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0: 이 녀석들, 코뿔아들. 아이야, 브레이크. 나의 테라크루즈가.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0: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든 걸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0: 시대 나도 따라가겠다.
1: 지훈,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부 체인지요. 솔드 공인. 아, 해냈다.
2: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3: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4: 정말 다행이에요.
5: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6: 어머니.
7: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8: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9: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8: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9: 어머니, 저...
8: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9: 안 돼요! 오! 죄송해요!
8: 예! 솔레이유...
10: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봇입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화 유지될 것입니다.
11: 시장님도 참. 메탈 카드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2: 와일드 카드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3: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2: 웬일로 마음이 맞아 돼?
13: 우리처럼 메탈 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9: 미안해.
11: 왜 사과를 하고 그래?
9: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3: 안나, 응?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8: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3: 시장님, 괜찮으세요?
14: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8: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14: 가지, 블루카.
3: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8: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3: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5: 귀에 오해일 찌꺼기가 꼈나?
8: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3: 사랑할게, 준.
9: 고마워, 얘들아.
8: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9: 필요 없어요.
8: 이곳이 사춘기.
6: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9: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6: 무슨 일 있어?
9: 어머니 때문에 조금.
16: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9: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6: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9: 고마워, 블레이유.
16: 뭐라고? 안 들려?
9: 고마워.
16: 별 말씀을.
9: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7: 응? 왜 그래?
18: 어? 아, 뭐 아무것도 아니야.
19: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9: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1: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9: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8: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9: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11: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9: 애초에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부르던가.
18: 나도 친구지.
19: 한스 뻔뻔하긴.
18: 뭐라냐?
13: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2: 무슨 말이 하고 싶으려?
17: 알기 쉽게 좀 말해.
13: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12: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7: 맞지 맞지.
13: 이건 피차 일반이셔.
14: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20: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21: 솔리드온 나와. 안 나와?
22: 사춘기냐?
11: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21: 나왔다.
14: 솔리드온,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20: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16: 웃기지만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고문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21: 메타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11: 야, 너!
21: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타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16: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21: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16: 그럼 날 내보내.
21: 좋아.
16: 물론 야생이 힘들 말이야.
11: 하지만 그건...
16: 어서.
21: 준.
11: 어.
21: 솔리드온 셋업.

0: 피날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어, 웹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한 리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오를 받은 웹폰 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군.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3: 그래.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0: 아, 야, 잘못 봐.
12: 아하! 포르타카임 특급 열차! 포르타카임 특급 열차!
13: 승객분들께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3: 고마워, 블랙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3: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1: 잘 부탁해.
14: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3: 그럴래?
11: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2: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4: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3: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13: 자, 시간 됐습니다. 출발하실까요?
1: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3: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0: 일찌감치 모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3: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0: 그리없다. 그럼 나도.
15: 준과 새로운 손님들.
3: 시에로.
15: 포르카카의 온돌 환영해.
16: 저기 보이는구만.
17: 옆에 저 따랑이 같은 녀석은 뭐지?
18: 깜빡이 무섭게 생겼어?
16: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9: 준의 새로운 친구래.
12: 포르카카, 포르카카.
17: 오, 아주 탑승인 것이군.
3: 얘들아! 안녕?
17: 야, 준, 블루카!
16: 오늘 할 고생 많았어.
3: 준, 페루루!
11: 니가 그 애구나.
3: 이쪽은 솔레이유. 어, 크리스트의 여동생이야.
1: 안녕하세요.
11: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3: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봐.
16: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2: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3: 벡토와 비투는?
11: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엠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봐.
18: 오랜만이군, 친구들.
3: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8: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3: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0: 어떻게든 필요해.
1: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설이잖아. 아버지가 알 턱이 있냐?
2: 하지만 대장은 어?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무슨 별로 본 적이 없지?
2: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어?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어? 있지?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3: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 뿔은 그때 생긴 거야.
4: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슬라이드.
2: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0: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3: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 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4: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보트, 와일드 카드보트 상관없었어.
5: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 그렇게 옛날부터?
5: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6: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7: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5: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6: 기간 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5: 베르루?
0: 응, 기간 트렉스 레전.
5: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외품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6: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5: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7: 힘이 합쳐졌니? 싸우는 이유니 변하니?
2: 어? 나왔다.
7: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루시는 어떻게 할 건데?
0: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임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7: 어? 고작 그거였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알고 해라.
0: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7: 어떻게 되나 보자고.
5: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0: 좋아. 그럼 부탁할게.
8: 응. 기간 트렉스, 렉스 임페르노!
7: 렉스 임페르노!
0: 표면 온도 750도 돌파.
8: 그걸 어떻게 알아?
0: 난 안드로이드거든.
8: 그렇구나. 그쵸?
0: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8: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가 있지?
0: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9: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1: 오케이!
7: 맡겨줘!
1: 준! 아무튼 칠순 한계야!
5: 아니! 아직 괜찮다!
4: 힘내, 기관 트렉스!
6: 솔레이, 나도!
0: 플레이온, 세라!
6: 기관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5: 좋은 태동은!
4: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0: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9: 마무리하자. 기간 테스트.
8: 세하이드
9: 달건 세로.
7: 멈춰.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4: 상상 조각난 파편들 하나가 됐어.
5: 불가능한 게 아니지.
4: 하나가 된다는 거 말이야.
7: 그런 것 같고.
0: 예.
9: 자, 약속 지켜줄 거지?
7: 족장은 한 입으로도 말 안 한다.
0: 우리 친구잖아.
7: 아직 그 정도는.
0: 준!
9: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4: 출근! 밥!
8: 너? 봉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2: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5: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2: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7: 잘 먹겠습니다!
4: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걸 봤어.
2: 용이라고?
4: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가로지르고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꾸렁꾸렁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결성 히어로 서클.
3: 야, 너 금방 고친다고 한지 3시간 지났다.
4: 쟤, 다 고쳤어, 다 고쳤어. 디노도 연락을 안 받고 곤란하구만. 어쩔 수 없지. 교장 선생님께 새 걸로 하나 사달라고 할게.
5: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선생님, 선생님.
6: 어, 태호군.
4: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6: 안 돼요.
4: 에?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6: 일단 들어는 볼게요.
4: 혹시 TV 하나만 사주실 수.
6: 안 돼요. 히어로 서클부는 이미 한참 전에 예산 초과예요. 학교 기물 파손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히어로 서클이에요. 수리비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응?
3: 선생님, 문의드린 장비가 배달됐다고 해서.
4: 에? 디노?
6: 아, 우리 디노분이 찾을 줄 알고 제가 최고급 옵션으로 주문해놨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아무튼 TV 사줄 돈은 없어요.
5: 저기 저기 잠깐만. 항상 궁금했는데 디노는 왜 개인 연구실이 있어?
7: 맞아, 너희는 문제투성이 동아리지만 디노는 항상 이쁨 받잖아.
4: 문제투성이라니. 우리 히어로서클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5: 아, 말해줘. 왜 디노만 따로 연구실이 있는 거야?
4: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난 당분간 게임도 못하게 돼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5: 그럼 우리가 TV 고쳐주면 알려줄 거야?
7: TV 수리도 해주고 성능 업그레이드도 해줄게.
4: 정말?
5: 응.
4: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이야. 어디 보자. 그러니까 때는 입학식 날이었어.
6: 어? 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들어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동아리 가입 신청하러 왔습니다.
6: 어, 자네는 신입생 태호군이군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히어로 서클에 가입하겠다고요?
4: 그렇습니다.
6: 아, 그런데 일을 어쩌나. 히어로 서클은 이미 없어진 동아리라.
4: 에? 없어지다뇨. 어째서죠? 그럼 다시 만들어주세요.
6: 에? 아, 그치만 지원자도 없고.
4: 지원자라면 제가 잔뜩 데려올게요. 제발.
6: 에, 태호군 정말 하고 싶나 보군요. 뭐 좋습니다.
4: 네?
6: 전통에 따라 부장인 태호군이 부원 4명을 모아오면 예전 히어로 서클 부실을 내주도록 하겠어요. 어떤가요?
4: 네, 걱정 마십시오.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니까요.
3: 안녕하세요. 너 왜 여기 있냐?
4: 야, 세나. 그야 부 가입하러 왔지.
6: 무슨 일이죠, 세나 양?
3: 동아리 가입하려고요. 히어로 서클이요.
4: 와, 진짜? 잘했어, 잘했어. 환영한다, 세나.
6: 응? 아, 그거라면 이제 제가 아니라 히어로 서클 부장인 태호군에게 얘기하면 된답니다.
4: 잘해보자고.
3: 네? 얘가 부장이라고요?
4: 내가 먼저 신청했다 이 말씀이야.
3: 선생님, 저 동아리 새로 만들게요.
4: 뭐라고?
3: 슈퍼 히어로 서클은 새로 만들어도 되죠? 아님 슈퍼 파워 히어로 서클로 할게요.
4: 내가 듣고 있는 거야? 야, 너 진짜.
8: 히어로 서클?
4: 그래, 빈센트, 얼른 가입하라고.
8: 근데 거기 가입하면 히어로 활동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약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4: 내가 지켜줄게. 뱀파이어 멤버 하나쯤은 있어줘야 히어로 서클이지.
3: 넌 그냥 가입해서 부장 투표만 해주면 돼.
9: 준비가 안 됐어.
7: 우와, 설마 진짜야?
4: 무슨 일이지?
8: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전학생이 온다고 했던 것 같아.
4: 전학생?
7: 우와! 진짜 천사야!
4: 우와, 진짜 천사잖아! 만나서 반가워! 난 태어라고 해! 너 혹시 히어로 서클에 가입하지 않을래?
5: 아, 잠깐, 잠깐! 우린 디노 이야기가 궁금하댔지, 너네 동아리 얘기는 안 궁금해.
0: 맞아, 너희들 얘기 들어서 뭐해.
4: 너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금부터니까 잘 들으라고. 내 정보력으로 수소문한 결과 공룡으로 변신하는 능력자가 우리 학교에 있단 걸 알아냈고 곧장 찾아갔지. 안녕! 네가 디노지? 난 태우라고 해. 네 능력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우리 히어로서클에 가입하는 게 어때?
9: 미안하지만 내 관심사가 아니야.
4: 막상 와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우린 미래의 히어로를 꿈꾸는 아주 유명한 동아리. 네?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9: 여기가 과학부인가?
10: 응? 새로운 지원자인가? 잘 왔다. 우선 입단 테스트부터 해볼까?
4: 아니! 다른 부에 가입해버렸잖아!
5: 세상에! 디노가 우리 부에 가입했었다고?
0: 우와, 상상이 안 돼.
4: 나도 정말 가슴이 철렁했었지. 이대로 디노를 놓치나 싶었다니까.
10: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내 이론이 틀렸다는 거냐!
4: 어떻게 된 거야?
9: 생각보다 의견이 맞지 않는 거야.
4: 그렇다면 우리 부에!
9: 혼자가 낫겠어.
4: 야, 이제 잠깐만! 디노! 그러지 말고 우리 부에 오는 게 어때? 과학부보다 훨씬 더 잘해주게! 고민이라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이 공룡한 능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우리 히어로 서클이라고! 디노! 디노! 디노! 자냐? 어? 자는 거 아니지? 야, 너만 가입하면 딱 다섯 명이라니까!
0: 제발! 한 번만!
11: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0: 그야, 뱀파이어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12: 머리카락이 싫으면 손톱도 힘만 줘!
4: 야, 니들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안 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에 가입하게 된 마지막 멤버 디노야.
9: 저기 혹시 억지로 따라온 거면 꼭 가입 안 해도 돼.
4: 무슨 소리? 디노가 우리 부에 들어오겠다고 직접 얘기한 거야. 그치 디노?
9: 그보다 계약서가 먼저야.

0: 계약서? 히어로 서클의 부장은 디노에게 최첨단 연구실을 지어줄 것이며 필요한 장비는 언제든지 사줄 것이다? 이거 진짜냐?
1: 뭐 그 정도야 사소한 조건이지. 어쨌거나 부원 다섯 명은 모았잖아.
0: 뭐 이 정도 열정이면 네가 부장해라.
1: 뭐? 진짜?
0: 대신 연구실은 너 알아서 해결해.
1: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연구실 하나쯤이야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되니까.
2: 안 돼요!
1: 에? 어째서요?
2: 태용은 부원을 모아 오랬더니 연구실을 지어달라고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데 제가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응?
3: 선생님 부르셨다고 해서.
1: 에? 디노!
2: 아, 디노군. 여기 경시대회 트로피를 전달해 주려고 불렀어요. 축하해요.
3: 감사합니다. 그보다 어젯밤 저 때문에 학교 건물이.
2: 아니, 디노군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학교보다 과학부 동아리 활동비는 부족하지 않은가요?
1: 에? 선생님, 디노는 과학부가 아니라 저희 히어로 서클부입니다.
2: 디노군이?
3: 과학부에 가입은 했지만 5분 만에 탈퇴했습니다.
1: 저의 유능함으로 섭외했다고 알 수 있죠.
2: 우리 디노군이 히어로 서클.
1: 어때? 이제 여기가 우리 부실이야.
4: 푹신푹신해.
0: 야, 생각보다 좋은데?
5: 엄청 넓어.
0: 그러고 보니 디노 연구실은 어떻게 됐는데?
1: 당연히 연구실까지 받아냈지.
0: 아, 뭐 진짜? 어떻게 한 거냐?
1: 부장의 비법이지.
6: 우와. 그래서 디노에게도 그런 연구실이.
1: 와, 내가 활약한 덕분이지.
7: 그나저나 디노가 우리 부였다니 없던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
8: 뭐야,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보다 아까 디노가 어쨌다고?
6: 아, 아니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7: 부장 때문에 디노가 우리 부 탈퇴한 거 진짜.
8: 뭐라고?
1: TV 수리비는 얼마 정도 하려나? 응? 디노! 결국 도와주러 왔구나!
3: 다음부턴 수리기사 불러.
1: 에이, 다음에도 도와줄 거면서.
3: 떨어져.
0: 네 번 저러는데 받아주는 디노도 대단하네.
3: 그렇게 말로 할 때 들어라.
1: 어때 디노? 항상 너를 필요로 하는 우리 부가 고맙지?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저주받은 소파.

0: 뭐야? 웬 소파야?
1: 에? 오던길에 주웠어.
0: 뭐? 아무데서나 주워오지 마.
2: 그래, 태호야. 위생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
1: 아이, 괜찮아. 완전 새 거라고. 엄청 폭신하고 좋다니까, 이거.
0: 됐고, 도로 갖다 놔.
1: 아, 참. 알았어, 알았어. 이 판만 하고.
3: 아, 태우군은 어디 아픈가요?
0: 뭐? 빈센트, 너 기숙사에서 같이 안 나왔어?
2: 사실 태우 어제 기숙사에 안 들어왔어.
3: 이런 시험 기간에 지각이라니. 누가 태우군에게 연락 좀 해보겠어요?
0: 야, 태호! 빨리 일어나, 수업 시간이야!
2: 태호야, 여기서 밤샌 거야?
0: 정신 좀 차리라고, 응? 야, 빨리 안 일어나? 이게 진짜... 빈센트, 그쪽 들어!
2: 태호는 아직 선생님께 혼나는 중인 걸까?
0: 뭐, 그렇겠지. 그나저나 럭키는?
2: 글쎄, 아까부터 안 보이네.
3: 어라, 태호군이 점심을 안 먹는다니 별일이네요.
0: 선생님? 아니, 태호랑 얘기 중이신 거 아니었어요?
3: 아니요, 태호군과는 한참 전에 헤어졌는데요.
0: 뭐야, 럭키까지? 야, 태호, 수업 안 가냐?
1: 너네 먼저 가.
2: 태호야,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0: 선생님 아시면 내가 귀찮아진다고.
1: 아이, 조금만.
0: 럭키, 너도 얼른 일어나. 수업 가야 돼. 야, 빨리 안 일어나.
1: 아, 조금만. 조금만 더 누워서 갈게.
3: 히어로 서클은 다들 어디 간 거죠?
2: 세나야, 너까지 갑자기 왜 그래? 빨리 가자.
0: 어차피 1초면 도착하는데 잠깐만 쉬다 갈래.
1: 빈센트, 너도 앉아봐. 아주 변하다니까.
0: 아프잖아.
1: 빈센트, 갑자기 무슨 짓이야?
2: 너희들 이상해졌어. 이 소파 때문이야. 저걸 어쩌지? 아, 맞아, 걔네들이라면.
4: 이상한 소파?
2: 그래, 큰일 났어. 제발 좀 도와줘.
1: 확실히 뭔가 이상한 소파야. 앉아있으면 묘하게 일어나기 싫어진다니까.
0: 그래, 보통 소파는 아닌 것 같아.
2: 봐봐, 저렇게 소파에서 떨어지려 하질 않는다고.
4: 확실히 수상하네. 어쩌면 누군가 이 소파에 욕망의 저주를 건 걸지도 몰라.
2: 욕망의 저주?
4: 그래, 고대의 무시무시한 저주야.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가 소파는 하나가 돼버려. 영원히!
2: 에? 그럼 어떡해?
4: 너무 늦기 전에 저주를 풀어야겠지. 그 전에
5: 조건이 하나 있어.
2: 조건?
4: 저주가 풀린 소파는 우리가 가지게 해줘.
1: 네? 그건 좀 아까운데.
0: 그 저주라는 거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2: 너희들 그 소파에서 벗어나야 돼.
4: 맞는 말이야. 저주를 정화하는 의식을 당장 시작해야겠어. 아! 저주의 영향이 느껴져. 컬트, 소금을 더 뿌려. 컬트?
6: 좀만 쉬어달래.
4: 컬트! 힘든데 나도 조금만 쉴까? 안 되겠어. 지금은 이 소파에 닿는 것도 위험해.
5: 아무래도 본인 의식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4: 필요한 재료를 모아오면 돼.
1: 그래, 잘 다녀와.
5: 너희도 같이 가야지.
1: 에?
5: 저주받은 소파에 앉았잖아. 정화 의식을 해야 돼.
4: 서두르자. 여기 더 있다간 또 저기 앉아버릴 것 같아.
5: 이 정도로 강력한 저주라니. 너희를 노리는 누군가의 함정이 틀림없어.
1: 함정이라고?
7: 여보세요?
4: 아, 여보세요? 제가 주문한 최고급 소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7: 오늘 아침에 배달해 드렸는데요.
4: 몇 시요? 아무것도 없던데.
7: 분명히 배달 드렸습니다. 잘 찾아봐 주세요, 고객님.
4: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혹시 설마? 내 소파 아니야 저거? 히어로 서클 녀석들, 뭐가 정의의 히어로야? 남의 물건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5: 이걸로 한번 더 주문을 걸어보자.
8: 뭐야? 소파 위치가 원래 저랬나?
5: 큰일이야!
1: 왜? 뭐가?

0: 저주의 소파가 살아 움직여?
1: 우리 결계는 엄청 강력했는데
2: 이제 누구도 저 소파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3: 나 어떻게 좋아요.
2: 반대 로키! 저쪽으로 가서 자!
0: 뭐야 방금?
2: 저기 봐! 인형! 인형이 저절로 날아왔어!
0: 뭐지?
4: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어!
1: 미안, 우리로선 이 정도의 저주는 무리야. 저 소파는 그냥 안 받는 걸로 할게.
2: 예전부터 갖고 싶은 소파였지만 저주에 걸리는 것보단 나.
0: 예전부터 갖고 싶던 소파?
1: 탐정부실에 저거랑 똑같은 소파가 있는 걸 봤거든. 엄청 좋아 보여서 우리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2: 너희 도와주고 받아가려 했는데 이제 필요 없어.
0: 이제 어쩌지? 잠깐, 탐정부라고?
5: 아, 욕망의 저주.
0: 뭔가 아는 거 없어? 너네 부실에도 똑같은 소파가 있다며?
5: 맞아, 같은 모델의 소파가 있지. 감자칩에 음료수 자국, 소금까지. 여기 이 소파가 훨씬 지저분한 상태인 것 같지만
2: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건 저주받은 소파니까.
0: 맞아, 실수로 앉으면 일어나지 못해.
5: 글쎄, 저주라.
4: 왜?
0: 어떡해? 너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2: 설마 그 손수건의 힘이냐?
5: 말로 설명하긴 어렵군. 다들 따라와봐.
0: 진짜 똑같은 소파잖아.
5: 특별히 허락해줄 테니 한번 앉아봐.
2: 진짜? 아싸! 내가 먼저 앉아야지.
0: 또 늘어졌어.
5: 야, 이거 엄청 좋은데?
2: 이러고 평생 살고 싶다.
0: 어떻게 된 거야?
5: 이 소파에 저주 같은 건 없어. 이건 그냥 명품 브랜드의 소파야. 그것도 아주 최고급 소파지. 극도의 안락함을 처음 체험한 너희가 그걸 욕망의 저주로 착각한 거야. 너네가 원래 쓰던 소파가 저렴한 중고 소파였다는 점도 한몫했겠지.
0: 뭐라고?
2: 말도 안 돼! 왜 네 부실에만 이런 호화로운 소파가 있는 거야?
5: 내 추리력을 필요로 하는 후원자가 많다고만 해두지. 그나저나 다음 의뢰인이 올 거라 슬슬 가주겠어.
0: 아, 더 있다 가고 싶은데.
2: 헤이, 소파라면 우리 부실에도 있잖아. 가서 실컷 앉자고.
4: 추억! 추억!
1: 드디어 되찾았다, 저. 남의 물건인데 엄청 더럽게 구성구만. 히어로서클 녀석들 두고 보자. 아유, 지친다, 저.

0: 내 30년치 알부가. 두고 보자, 히어로 서클!
1: 안 돼! 내 최고급 소파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간 거야?
2: 진짜 저주받은 소파였나봐.
1: 어디 갔어?
3: 이제 이런 보통 소파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됐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리즈.

0: 쇼쇼쇼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안 되겠다
1: 무슨 일이냐 케첩
0: 보스 저 다름이 아니라 식량이 떨어져서요
1: 또 예산이 필요하며 언제 철들 냄며 학교 급식이나 먹으라며
0: 급식비도 안 내주셨잖아요
1: 그렇다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0: 저 뭐, 무슨 말씀이시지?
2: 참 잘 먹는다
3: 어? 응? 뭐, 뭐야? 그거 다 먹은 거야?
4: 아, 입맛이 없네 어, 먹으려고든 더 먹어라
3: 우와, 진짜? 아싸, 내꺼!
2: 세나가 음식을 남기다니 처음 봤어 어?
5: 뭐야? 어떤 녀석이? 어?
0: 야, 촤촤촤촤촤촤. 오, 맛있어.
5: 맛있어? 내 옥수수 훔쳐 먹으니까 맛있냐고.
0: 촤촤. 나중에 거품아.
5: 야, 당장 안 물어내. 이 녀석 어디에 숨은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0: 촤. 정말 끈질긴 녀석이었다. 촛! 이건 파파캣님이 보내주신 건가? 어, 뭐지 이건? 이 요리 도구?
6: 피자 먹을 사람!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4: 그래, 너 다 먹어라.
6: 진짜?
4: 나 먼저 간다.
2: 세나가 엄청 이상해졌어.
6: 뭐가?
2: 계속 밥도 안 먹고 피자도 마다하잖아.
6: 그러고 보니 어? 콜라 시키는 걸 깜빡했다.
0: 중불에서 천천히 5분 뒤에 뒤집는다. 촛!

0: 꿀맛이다죠. 잔뜩 만들어야지. 잔뜩 촤촤촤촤촤촤촤촤촤
1: 촤촤촤촤 잘 먹었다.

0: 너무 많이 만들었나? 엄청 남아버렸구만. 좁! 좁! 좁! 좁! 좁! 좋은 생각이 났다, 좁!
1: 그래! 밥 먹으러 가자!
2: 그래, 오늘 메뉴 카레라이스래.
3: 우와! 카레라이스 좋아!
4: 난 별로. 니들 많이 먹어라.
1: 아이 참, 그러지 말고 일단 급식실 한번 가보자.
2: 그래, 혹시 입맛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4: 응? 야야, 왜 이래? 나 안 먹는다니까.
5: 정신 먹으러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자, 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하니까 50인분씩만 먹어줘.
2: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5: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지만 곧 오겠지. 자, 잔반 처리에 최선을 다해줘.
4: 더 입맛 없어졌어.
1: 응? 이봐, 거기 잠깐. 우주 가는 거야?
6: 점심 먹으러 가는데.
1: 왜? 급식 쏘는 여부잖아.
5: 밥 먹고 갚아.
6: 급식은 괜찮아. 앞에 대박 맛집이 생겼거든.
5: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가? 급식이 어디가 어때서?
1: 대박 맛집?
6: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손님. 뭐야, 이 녀석들이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와라.
1: 왜? 이 녀석이야말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이른다.
7: 이봐 너희들. 뒷사람 기다리잖아. 줄 서.
6: 그래, 내가 먼저 왔다고. 그래, 이도 모르는 녀석아. 참. 자, 다음 손님.
1: 이 녀석아, 순순히 말해. 이번에 무슨 꽁꽁이냐?
6: 참. 난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중이다만. 못 믿겠다면 한번 보여주지.
1: 에?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6: 먹어봐라. 그리고 이 몸의 재능을 찬양하도록.
1: 입맛은.
2: 입안에서 살살 녹아.
3: 여기 옥수수 한번 줘.
6: 찹찹찹. 어떠냐, 이 몸의 요리 실력이?
4: 별론데.
6: 찹.
4: 완전 별로.
1: 뭐라고? 그거 다 먹어도 돼?
4: 옅다.
1: 아싸.
6: 잘도 거짓말을 하는군. 그렇담, 이건 어떠냐?
4: 맛없어.
6: 촥! 그럼 이건!
4: 야, 그만해라.
1: 아싸!
4: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만드냐? 이상한 요리 만들어서 소란 피우지 말고 좋은 말할 때 장사 접어라.
6: 내일 다시 와라, 이 미각이 마비된 녀석! 건방진 이 녀석을 무릎 꿇릴 맛을 보여주도록 하지. 천상의 맛을 말이다.
4: 뭐, 해보시던가.
6: 날 무시한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1: 나 도매 안 먹어.
2: 딱히 몸에 이상은 없어.
1: 에? 그럴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고 세라가.
2: 그래, 평소랑 너무 달라졌어.
8: 체온과 맥박 모두 이상 없어. 그게 사실이야.
4: 들었지? 나 간다.
2: 검사, 한 번만 더 해보자. 너 계속 밥을 안 먹었잖아.
4: 아, 됐어. 럭키가 주는 열매 먹고 있다고.
1: 럭키가 주는 열매?
3: 짜잔!
1: 이게 뭐야?
3: 럭키 집 마당에 키우는 열매야.
4: 이리 줘봐. 내가 이 맛에 중독됐다니까.
1: 럭키, 나도 하나만.
2: 나도.
4: 어때? 굉장하지, 그치? 럭키, 나 하나 더 줘.
3: 이제 없어.

0: 끝내라. 뭐야, 준비 안 해놨어?
1: 최고로 음식은 갓 만든 것이 가장 맛있는 법. 촥!

0: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나? 값비싼 재료? 아니야. 화려한 장식? 아니야. 그것은 바로 정성이다.
1: 뭐야 얘들아, 빨리 먹어봐봐.
2: 엄청 맛있어 보여.

0: 이럴 수가.
1: 차차차차차 이제 알겠느냐 이 몸의 실력을 말이다.
2: 나도 안 와봐.
3: 나도.
2: 진짜 맛있다.
3: 이런 건 처음 먹어봐.
2: 하나 더.
1: 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말 안 들리냐? 저
4: 너 내 옥수수 다 먹어놓고 갚을 생각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러 왔지.
1: 그렇다고 다짜고짜 일하는 게 어딨냐? 잠깐만 기다려. 우리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때? 기다려.
5: 게임 속 세상.
6: 야야, 거기서 왼쪽으로 피해야지. 아우, 그걸 못 피하냐? 방금 아이템 놓쳤잖아. 으이구, 이것도 못 깨냐?
2: 이 구간이 얼마나 어려운데?
6: 글쎄, 별로 어려 보이지 않는데.
2: 웃기지 마, 넌 절대 못할걸.
6: 줘봐.
2: 야,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며?
6: 시끄러. 한 판 더 하면 깨.
2: 그래 그래, 어디 하는 데까지 해봐.
7: 오른쪽 아래 특수 아이템이 있어. 어? 그걸 먹으면 돼. 오!
3: 됐다.
2: 말도 안 돼. 반칙이야. 누가 알려줬잖아.
7: 게임에 반칙은 없어. 특히 이런 게임은 인터넷을 참고해야 돼.
2: 뭐? 인터넷? 너 누구야?
7: 난 게임부 부장이야. 너희에게 의뢰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
2: 아, 그러니까 너네 부원이 게임을 하다가 사라졌다고?
6: 그냥 말없이 놀러 간 거 아니야?
7: 그렇지 않아. 사실 그 부원이 플레이했던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니야.
8: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흥미롭군. 정말 실존할 줄이야. 전설의 게임 히어로 판타지. 내가 알기로 이 게임은 사용자를 가상세계로 워프시켜버려.
7: 잘 아는구나. 전설적인 개발자가 만든 미완성 게임 히어로.

0: 판타지. 정말 어렵게 입수했지.
1: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는 거야?
0: 인터넷. 아무튼 금지된 게임의 존재를 선생님들에게 날릴 수 없어. 이건 너희들밖에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야.
2: 좋아! 이 몸이 맡아주지!
1: 네 게임 실력으로?
3: 게임 난 잘 못하는데.
4: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군.
2: 그렇지! 간만에 말이 통하는구나, 디너. 그럼 모험을 떠나볼까?
0: 이렇게 생긴 친구야.
2: 좋아, 좋아, 좋아. 시작하자고.
0: 행운을 빌게.

0: 물러나거라. 오, 자네는 혹시 용사인가?
1: 아, 용사?
0: 오, 전설의 용사여. 부디 마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게나. 아니, 이것은 용사의 검이 틀림없네. 부디 이것으로 마왕을 무찔러주게.
1: 내가 용사라고?
2: 오, 용사시여!
1: 이 몸이 용사라니 엄청나잖아. 좋아, 마왕 따윈 한 번에 무찔러주제. 왜? 근데 아까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가. 용사의 검이 움직이잖아. 혹시 마법의 검이라서 그런 건가?
3: 숨 막힌다고 이 바보야.
1: 뭐야? 세나 아니야?
3: 뭐야 이게? 내가 왜 검이야? 이런 건 미리에 말 안 해줬잖아. 게임 부장 이 녀석 가만 안 둔.
1: 그러고 보니 다른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 아싸, 레벨아.
3: 야, 어지러우니까 적당히 해.
1: 에이, 레벨업을 팍팍 해야 마왕을 무찌를 거 아니냐.
3: 너 되게 신나 보인다. 실종된 부원 찾으러 온 거잖아. 마왕이 아니라.
1: 에이, 걱정 마, 걱정 마. 다 찾을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빈센트. 너무 무리했나? 여기 회복 포션 좀. 디노.
3: 뭐? 뭐야? 디노야?
4: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마왕성이야.
1: 우와, 그렇구나. 그나저나 디노, 나 포션 하나만.
4: 난 무기상이냐. 포션은 저쪽.
1: 왜? 포션 하나만.
5: 포션 한 개 5만 골드입니다.
1: 빌려주는 건 안 될까?
5: 그런 거 몰라요.
1: 디노, 골드 좀 빌려줘.
4: 그 칼을 팔면 생각해보지.
3: 야, 안 돼. 절대 안 돼.
1: 여기 5만 골드, 이제 포션 하나 줘.
5: 10만 골드입니다.
1: 아까 5만 골드라며.
5: 그런 거 몰라요.
1: 럭키, 포션 하나만 주면 내가 나중에 소꿉놀이 해줄게.
5: 소꿉놀이?
1: 너 하고 싶은 만큼 해줄게.
5: 하고 싶은 만큼?
1: 소꿉놀이든 인형놀이든 다 해줄게, 다.
5: 좋아.
1: 여기가 확실한 거지, 디노?
4: 그래, 마왕은 이 던전 끝에 있어.
1: 으악! 으악! 몬스터! 디노, 세라 좀 빌려줘!
4: 한번 빌릴 때마다...
1: 아, 그래!

0: 나는 와라 정의의 검이야.
1: 야, 이상하게 부를 줄도 알았지.
0: 가자.
2: 마왕방은 이쪽이야.
3: 와, 마왕 보고 싶어.
0: 아, 잠깐만 같이 가. 드디어 마왕을 만나는 건가?
2: 마왕이 그 실종된 부원인 거 확실한 거지?
0: 어, 오면서 나머지 NPC는 다 확인해봤어.
2: 마왕을 만나기 전에 칼부터 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1: 꿈도 꾸지 마!
0: 저기! 저 녀석이 바로 마왕!
4: 왜 이제 왔어?
0: 인센트!
4: 나 좀 도와줘. 갑옷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잠깐! 빈센트는 여기 있는데?
4: 저건 그냥 박쥐잖아. 진짜 박쥐.
2: 그럼 실종된 부원은 어디 있는 거지?
0: 글쎄, 아직까지 이렇게 생긴 애는 못 본 것 같은데.
1: 야야야, 잠깐만, 나도 좀 보자.
0: 응.
1: 이 바보야, 야, 아까 거기 있었잖아.
0: 왜 거짓말을 한 거야?
5: 아, 그게
3: 너도 역할놀이 좋아하는구나.
5: 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연히 이 세계로 들어왔더니 내가 왕인 거야.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눌러앉아 버릴까 했지.
1: 좋겠네. 누구는 왕이라서.
0: 어쨌든 임무 완수인가?
2: 돌아가자.
6: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필요한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줄게.
0: 진짜? 아싸! 좋아! 당장 가서 해봐야지.
3: 근데 우리 소금놀이는 언제 해?
0: 소금놀이?
3: 응! 럭키는 지금 당장 가고 싶어.
0: 아, 내일 하면 안 될까?
3: 지금 당장 가고 싶어.
0: 아, 그럼 게임 한 판만 하고.
3: 지금 당장 가고 싶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홍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0: IN 호키제?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호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호키제라세요.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뭐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파티해!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당신,
4: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배 가족.

0: 어떡해요?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피어의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엄마랑

0: 친구들과 랄랄라. 친구들 안녕.
1: 안녕.
2: 안녕.
1: 안녕.
3: 안녕.
1: 안녕.
2: 안녕.
1: 안녕.
2: 안녕. 안녕.
0: 랄랄라 친구들 안녕.

0: 랄랄라 친구들, 재미있나요?
1: 네!
0: 목소리가 작은데?
1: 네!
0: 더 큰 소리로 재미있나요?
1: 네!
2: 맞아, 맞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노니까 더 재밌다.
3: 어?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데?
2: 어? 저기 봐. 뚱뚱한 아기 곰이 자고 있어. 아기 곰아, 그만 자고 일어나. 같이 놀자.
0: 아휴, 안 되겠다. 랄랄라 친구들, 우리가 함께 곰을 깨워보자.

0: 늦었다.
1: 우와, 곰이 일어났다. 곰하고도 같이 놀자.
2: 드르렁, 드르렁.
3: 어? 너 누가 자고 있나 봐.
2: 드르렁, 드르렁.
4: 어? 여기 입이 큰 개구리가 자고 있다. 우리 개구리도 한번 같이 깨워볼까?

0: 잤다. 개굴, 개굴.
1: 우와, 개구리도 일어났다. 그럼 이제 다 일어난 거지?
2: 쿨, 쿨.
3: 어? 아직 안 일어난 친구가 있네.
2: 쿨, 쿨.
4: 어? 저기 귀여운 토끼가 자고 있네. 우리 토끼도 한번 같이 깨워볼까?

0: 도와줄게.
1: 어? 그래? 그럼 뿌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자.
2: 네. 랄랄라 친구들,
1: 이번엔 엄청 큰 소리로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3: 네.
0: 네.
1: 준비. 하나, 둘, 셋.
4: 어? 아, 잘 잤다. 깡충, 깡충.
0: 우와, 토끼도 일어났다. 이제 다 일어났어.
1: 이제 잠자는 친구 아무도 없죠?
5: 네.
1: 그럼 우리 모두 모여 신나게 랄랄라 뿌!

0: 아기 곰, 뚱뚱한 아기 곰, 굴 속에서 잠자고 있네요.
1: 어?
0: 와, 두두다! 두두, 뿌랑 놀자! 뿌! 아휴, 내가 깨워야겠다. 그만 자고 일어나. 어? 그럼. 그만 자고 일어나. 이번엔 그만 자고 일어나. 이래도 안 일어나면 큰 소리로 깨우자.
2: 어, 깜짝이야. 아, 깜빡 잠이 들었었네. 어, 안녕 뿌.
0: 두두, 나랑 놀자.
2: 좋아,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0: 우와, 신난다.
3: 랄랄라 밴드와

0: 쳐봐.
1: 오, 잘하는데. 오, 요, 좀 빠르게 쳐볼까? 빠르게 두두두두 해봐.

0: 랄랄라 친구들! 오늘 네. 재미있었나요?
1: 네. 재미있었어요!
0: 얼만큼 재미있었나요?
1: 이만큼!
2: 아니야, 이만큼 재밌었지!
3: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만큼!
1: 하마리 나는 이만큼! 우와!
0: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 신나게
4: 랄랄라 뿌!
1: 우리 다 같이 노래하자!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5: 딩동댕 딩동댕. 아 오늘은 환자가 없네. 아픈 동물들이 없나 봐. 뭐지? 무슨 일인가요?
6: 도토리 거위벌레인데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팔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5: 네? 아니 도대체 어쩌시다가?
7: 도순이 절 일부러 나무에서 떨어뜨렸어요.
8: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무를 잘라 일부러 거슬리를 떨어뜨렸어요.
5: 네? 아니 뭐가 저렇게 뻔뻔해?
8: 나 후회 안 하거든.
9: 어허 조용히 하세요.
8: 거슬
7: 나한테 왜 이런 일을.
10: 오늘의 환자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 거위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5: 자, 다 됐습니다.
10: 거순 씨, 팔꿈치에 금만 가고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네요.
5: 아니, 근데 경찰은 범인을 저렇게 피해자랑 같이 두고 가면 아이고 어떡해.
10: 조사할 게 있다고 금방 온다잖아.
11: 걱정 마세요. 도망 안 가니까요.
5: 그럼요. 근데 거순 씨, 위험한데 나무 위로는 왜 올라가신 거예요?
11: 그게 도토리가 필요해서 올라갔죠.
5: 도토리?
11: 네, 우리 도토리 거위 벌레는 도토리로 무엇을 할까요?
5: 아, 이거
10: 문제인가요?
11: 네. 1번 먹는다. 2번 알을 낳는다.
5: 아하! 도토리를 먹어서 도토리 거위 벌레인 거 아니야? 정말이 맞죠?
11: 정답을 알려드려요?
5: 아니에요.
12: 저희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가 열리는 여름 땅 속에서 나와 짝짓기를 하죠.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으면 그 도토리가 매달린 가지를 일단 주둥이로 반쯤 잘라놔요. 그리고 도토리에 구멍을 뚫죠.
10: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뚫지?
12: 긴 주둥이 끝에 드릴 같은 게 있어서 나무든 도토리든 잘 팔 수 있거든요.
5: 신기하다!
12: 구멍을 다 뚫으면 알을 낳고 구멍을 잘 막은 후 마저 나뭇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떨어뜨리죠. 약 5일 후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 도토리를 파먹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5: 아하! 도토리에 알을 낳으러 가신 거구나.
11: 맞아요. 우린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에 알을 낳아요.
10: 왜요?
11: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는 다람쥐도 새도 먹지 않아 애벌레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5: 아하!

0: 전 아기들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좋은 도토리를 찾아 구멍을 뚫었어요. 참 잘 뚫었다. 이제 구멍에 알을 쏙.
1: 잘 자라렴.
0: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순이 나타나 제가 있는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안돼! 안돼! 잠깐! 그렇게 저도 제 아리든 도토리도 떨어진 거라고요!
2: 우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요?
0: 지금 거순이 하는 말 다 거짓말! 정신없이 실려오느라 알도 못 챙겼단 말이에요!
2: 알은 도토리 속에서 잘 살지 않을까요?
0: 하지만 구멍을 안 막았단 말이에요!
3: 구멍?
0: 네! 알을 낳으면 구멍을 꼭 막아야 하거든요.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
4: 또 문제?
0: 네.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2번. 애벌레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
3: 아까 여름에 알을 낳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춥진 않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같아.
0: 정답은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무서워. 구멍을 막지 않으면 기생벌 같은 천적들이 알을 쉽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알을 낳은 후 구멍을 똥 같은 분비물로 안전하게 막아야 해요. 빨리 막아야 했는데.
5: 그 전에 내가 떨어뜨렸지.
2: 도선 씨!
3: 왜 그러신 건데요?
5: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이 거순이 내 도토리도 내가 낳은 아이도 죽였으니까!
2: 네?
3: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0: 아니에요. 도순 거짓말하지 마. 전 그냥 좋은 도토리를 찾아 알을 낳는데 도순이 절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뜨렸다고요.
5: 거순 거짓말하지 마.
0: 진짜예요. 도순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5: 도순.
3: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6: 찾았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현장에 가봤는데 CCTV가 있더라고요.
2: 오! CCTV를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겠냐요? 어서 확인해봐요.
0: CCTV?
3: 자, 오! 저거 도순 씨 아니야?
2: 어머,
3: 간다. 오.
0: 맞아요. 전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고 있었죠.
5: 이 도토리 크고 좋다. 내 아기가 자라기 딱 좋은 도토리야.
0: 전 그 도토리에 열심히 구멍을 뚫었어요. 도토리가 커서 3시간이나 걸렸죠. 그리고 알을 낳았는데.
5: 알아? 도토리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아차, 다른 곤충들이 알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겠다.

0: 도토리는 이제 내 거! 네가 잘 뚫어놓은 구멍에 알을 낳아볼까?
1: 너 뭐 하는 거야? 내 도토리라고!
0: 이제 내 거거든!
1: 아니, 내 거라고!
0: 저리 가! 안 돼! 내 알이 들어있다고! 저리 가! 가라고, 가! 가! 아,
2: 이럴 수가. 전 결국 거순이의 덩치에 밀리고 말았죠.
0: 도순이 알은
3: 도순 씨 말이 사실이었나?
4: 그러니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거순 씨가 먼저 잘못을 하신 거네요.
5: 다들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 CCTV가 있을 줄이야.
6: 우와! 그리고 피해자인 척까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5: 아니, 원래 이맘때는 서로 뺏고 뺏기고 도토리 경쟁이 심하다고요. 귀찮게 구멍 안 파도 되고 얼마나 좋아.
0: 그래도 이미 낳은 아이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너는 내 알이랑 나까지 없애려고 날 나무에서 떨어뜨렸냐? 나만 해갈 순 없잖아.
4: 잠깐. 자, 도순 씨가 어떻게 거순 씨를 떨어뜨렸는지 CCTV를 계속 확인해 보죠.
3: 네.
0: 그럼 내 알을 낳아볼까? 너는 알을 낳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낳지 마.
5: 아, 도순, 그만해. 넌 나한테 힘으론 안 돼.
0: 낳지 말라고.
5: 그런데 어쩌냐? 나 벌써 낳았지.
2: 이럴 수가.
5: 야야, 저리 가. 우리 아기 안전하게 이제 구멍을 막아볼까? 막자, 영차.
3: 그 구멍을 막기 전에 떨어뜨리면 결국 네 알은 다른 곤충에게 먹히고 말 것이야.
2: 그래서 전 거순이가 구멍을 막기 전 떨어뜨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잘랐어요.
5: 막자. 하나, 둘.
0: 도순! 뭐 하는 거야?
2: 네 알과 함께 잘 가라, 거순.
0: 안 돼. 아직 구멍 못 막았는데. 안 돼!
4: 그렇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거네요.
3: 무섭다.
0: 거순! 경찰관님! 저 너무 무서워요. 빨리 도순이 좀 경찰서를 데려가 주세요.
7: 아니. 먼저 잘못한 건 거순 씨잖아요.
0: 왜들이래? 당신들이 경찰이야?
4: 그 전에 알을 없앤 건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큰 죄. 일단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시죠.
0: 네? 불쌍한 내 알들. 깨어나보지도 못하고.
8: 도순 씨!
0: 놔! 내가 갈 거야!
7: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6: 알을 터뜨렸어. 알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9: 숲에선 지금도 도토리 거위벌레 비정한 도토리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3: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 또다시 땅 밖으로 나와 도토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겠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키클 쏙쏙 얹으면 우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말고도 젤리 맛을 한번 봐야지.
1: 멈춰!
0: 저 녀석들은!

0: 젤리킹! 우주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긴급 체포한다!
1: 예! 우주 경찰 녀석들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예! 잡히면 끝장이야! 도망쳐! 예!
0: 쫓아가자!

계속 쫓아와요. 형님, 저 차들을 이용하시죠. 좋아.

0: 순위 챔피언이니까.
1: 싫어.
0: 조스카, 괜찮아? 녀석들 어찌겠어? 놓쳤다. 우리가 방심한 탓이야.
2: 뉴스 속보입니다. 블루시티 한복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괴생명체는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들을 쫓던 자동차 모양의
3: 우주경찰 역시 여긴 어떻게 상황입니다.

우와, 멋진데? 어? 이런 차는 처음 보는데? 와, 신기하네. 이건 무슨 부품이지? 한번 분해봐야겠는데? 자, 어디 분해 좀 해볼까? 아이, 뭐야? 갑자기 웬 전화야?

0: 저걸로 네 상처를 치료해야겠어. 빨리 수리하자. 에이, 수리는 무슨?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러네. 야! 야, 아파! 살살해, 살살!
1: 엄살해. 다 됐어? 야!
2: 여기는 본부. 그쪽 상황은 어떤가?
0: 아직 보스킹은 찾지 못했습니다.
3: 코브라킹도 없어요. 확실히 지구에 있는 거 맞습니까?
2: 물론이다. 그들은 지금 모두 지구에 있다.
0: 그렇다면 반드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은 젤리킹부터 잡아야 하는데 위치 파악을 해야 합니다.
2: 녀석들의 위치는 파악됐다. 바로 전송하겠다.
4: 어? 예.
0: 거기 있었군. 좋아. 가자.
4: 말도 안 돼.
5: 형님, 그 녀석들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죠?
3: 이봐, 응? 젤리킹들! 응?
0: 또 만났구나! 두 번은 놓치지 않는다!
6: 우주경찰, 정말 싫어!
5: 형님!
0: 거기서! 놓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5: 이 녀석! 이번엔 내 차례야!
0: 멈춰! 그래! 네가 체포될 차례지! 잘했어, 조스카! 레오 스피인 킥! 지금이다!
5: 불로 여기!
0: 젤리킹 크릭! 체포 완료! 이제 하나 남았다!
6: 한꺼번에 해치워주지!
0: 위험해! 저기야! 포기하시지! 젤리킹 블루! 저 녀석이 쫓아가자. 멈춰. 거기 서라.
6: 다시는 보지 말자, 우주경찰.

으아!

0: 젤킹 블루. 체포 완료. 하하, 해냈어.
1: 어? 우주 경찰. 젤리킹을 넘겨라.
0: 애니멀 트론.
2: 에그킹을 잡는 것은 우리 대장님과 애니멀 트론이 할 일이다.
0: 너희들이 계속 놓치니까 우리가 나선 거잖아. 고마워하라고.
2: 뭐야?
3: 이건 우리 임무이기도 하다. 라이언,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도록 하지. 보스킹과 코브라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0: 코브라킹, 나에게 복종해라.
1: 네, 보스킹님.

0: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1: 버거킹, 그만 좀 먹고 순순히 잡히는 겁니다.
0: 누구 마음대로?
2: 나에게 맡겨라.
1: 이맘대로는 안 돼!
0: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제키, 왜 안 먹어?
4: 오늘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3: 뭐 한 거야?
4: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0: 제가 갑자기 왜 이럽니까?
1: 뭔가 좀 이상한데.
2: 어? 아! 설마 아까 버거킹한테 당해서?
0: 아, 죄송합니다. 먹을까? 배고픈다!
3: 핫도그.
0: 아.

0: 무슨 짓을 한 겁니까?
1: 젠틀!
0: 죄송합니다.
2: 끈질긴 녀석들! 대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3: 드디어 찾았군, 코브라킹!
2: 어떻게 여기까지?
3: 우리 동료를 해치고도 괜찮을 줄 알았냐?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고 했지?
2: 순순히 잡힐 것 같아!
3: 다 했냐? 이번엔 내 차례다!
2: 아파! 오해! 내가 안 그랬다고!
3: 변명 통하지 않는다! 뭐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리우카! 보스킹!
4: 나약한 녀석, 봉인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런 놈들한테 붙잡힐 거냐?
2: 보스!
3: 아하! 숨어있던 최악의 악당도 등장했군! 둘 다 한꺼번에 체포해주마! 자! 앞이 안 보여!
4: 너희 절대 날 잡을 수 없다.
3: 본부에 즉시 보고해야겠어. 듣고 보자, 보스킹, 코브라킹!
5: 다행히 더 심해지기 전에 치유가 됐어.
6: 머거킹의 파장을 맞으면 엄청난 먹보가 되고 말지. 치유가 돼서 다행이다, 제키.
7: 이게 다 그 머거킹 때문이었습니까?
8: 대장! 머거킹을 찾아냈어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6: 알겠다. 즉시 출동한다.
7: 머거킹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6: 혼자서는 무리다, 제키.
7: 아닙니다. 제가 해야만 합니다!
2: 다 투리받아 주마!
8: 일단 달리지 못하게 해야겠어!
2: 됐어! 멈춰! 멈춰라고! 너 하나쯤은 바로 끝장을 내주마!
7: 잠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아무나 들이받는 버릇없는 돼지! 이 제키가 상대해 주겠습니다!
2: 제키! 이건 또 뭐냐? 너부터 끝장을 내주겠다!
7: 겨우 이 정도입니까?
2: 이 녀석이!
1: 걱정하지 말입니다.
2: 못 참겠어! 모두 힘을 모아서 들이받아 주마! 각오해라!
7: 맞으면 큰일 나겠어.
2: 이번에 진짜 끝이다.
7: 어떡하지? 아, 그래, 저거야. 버거킹, 이게 끝입니까? 이 정도는 간지럽습니다.
2: 이 녀석!

0: 공인하자, 제키.
1: 알겠습니다.
0: 애니멀 존!

0: 아더킹 공인 완료입니다.
1: 잘했어 체키, 아주 멋졌다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2: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1: 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2: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님? 멜리나님, 멜리나님.

0: 지진인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1: 로블리, 괜찮아요?
0: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1: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0: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2: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2: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3: 네.
0: 멜리나님.

0: 달리나님. 응?
1: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1: 며칠 전에 뵀었는데.
0: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1: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0: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2: 멜리나님의 비밀 창고, 아이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공간. 멜리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을 거라 하셨어.
0: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3: 로블리가 우리를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3: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4: 중요한 일이야?
5: 와, 멋지다.
3: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4: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3: 아,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4: 그게 뭐예요?
5: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즈를 남긴...
5: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마법아, 나와라!
0: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0: 주니!
1: 아클라봉,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니,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병을 쓰려면 꼭 이 별대치가 함께 있어야 하죠.
2: 별대치?
0: 어?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1: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2: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3: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2: 토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디!
0: 변신에 성공하다니 준이 토니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3: 어둠의 대마법사.

0: 야,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캐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안녕!
1: 날 떨어뜨린 게 누구야?
0: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2: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0: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3: 쭈키쭈키쭈키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4: 자기가 벨리나님인 줄 아나 보지?
3: 쿤타! 지금 벨리나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4: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3: 거짓말! 아, 글러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2: 그만! 자, 준이, 쿤타, 제자리로!
5: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플라보.
3: 나야? 마법을 뽑아서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5: 어? 준이?
3: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6: 엄청난 걸 발견했어.
7: 어?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3: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어.

0: 그래 맞아. 우린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1: 너 자기가 멜리나 님인 줄 알아보지.
0: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2: 안 돼, 조디!
0: 피츄 피츄 피츄! 고맙, 바보!
3: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0: 당장 내 실력을 군타에게 보여주겠어. 어? 와, 마법이 잘못됐나 봐.
2: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0: 쥐피쥐 피쥐 피쥐. 그만, 그만 나와.
3: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해본 게 됐네.
1: 무슨 소리지?

0: 주니, 통이,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1: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응?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3: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문제 없어. 그냥 따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멜리나니. 토니 됐어.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0: 멜리나님?
2: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3: 조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로블리,
3: 첫째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 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3: 뭐라고요? 소환 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면 뒤에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2: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우게 저 아가들이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3: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니,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4: 얘들아 도망쳐.
5: 공격도 안 통한다는.

0: 빠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1: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가야.

0: 나도 네 부하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네듐 속으로 들어갔어. 캐네듐을 꺼내야 해.
1: 뭐야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에 따라줘. 우리는 할

0: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1: 우리가 해냈다!
2: 근데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돈다라, 뭐해? 어? 너 또 게임하지?
1: 아빠, 말 걸지 마. 이걸 빨리 서른명에게 보내야 한다고.
0: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이게 뭐야? 행운의 편지?
1: 안

0: 문자를 똑같이 써서 30명에게 보내라고?
1: 복사해서 보내면 안 되고 다 직접 써야 한대요. 안 그러면 무서운 저주를 받는데요.
0: 온달아, 이건 미신이야.
1: 아니에요. 제 친구도 행운의 편지 받았었는데 무시했다가 배탈도 나고 다리도 다쳤다고요.
0: 그건 우연이지.
1: 아니라니까요. 야, 빨리.
0: 상태가 심각한데요. 온달아, 일어나 보거라.
1: 안 돼요. 이거 보낼 시간도 없어요.
0: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정말요?
0: 그럼.
2: 머리에 지식을!

0: 죄송합니다, 장군. 한란군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1: 괜찮다. 모두 쓰러뜨리면 그만이니까.
2: 반란군이라뇨.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했기에 비담 쪽에 섰을 뿐이요. 쓸데없는 저항 말고 얌전히 목숨을 내놓으시오.
1: 시끄럽다. 어서 덤비거라.

0: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자의 목숨은 없어.
1: 장군, 저는 괜찮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2: 이런 낭패로. 어? 하늘에서 사람이.
3: 이번엔 신라시대로 문을 열었군. 시간의 터널을 여는 분필을 찾으러 가볼까?
4: 야!

0: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1: 그래, 좋다, 좋아.
2: 저기, 저희들이 올 자리가 아닌 것.
1: 위험을 무릅쓰고 반란군들을 처리해준 분들인데 그냥 보낼 수야 없지요.
3: 우리가 그랬었나?
4: 우리가 장군님을 구해줬다고 생각하시나 봐.
5: 장군!
6: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1: 무슨 일이냐?
2: 적들이...
1: 어? 그게 사실이냐?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소?
2: 네, 괜찮습니다. 얼른 다녀오시죠.
3: 그런데 선생님,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언제 알려주세요?
2: 그래서 여기 온 거야.

0: 조금 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역시 공주님이시네요. 저분이 바로 삼국 통일을 이끈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장군입니다.
2: 저게 뭐야? 어?
3: 우와, 결정결이다! 얼른 손 들어.
4: 정보에 의하면 이곳 명월성에 반란군 비담이 주둔해 있으며 대략 내일이나 모레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병력을 더 집중시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용맹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6: 장군!
7: 빨리 밖으로 나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8: 우리 쪽으로 별이 떨어졌어.
9: 별이 우리 쪽으로 떨어졌다는 건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질 거라는 하늘의 징조야.
2: 어? 결정별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 안 되겠군. 모두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어허,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묻겠다. 모두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큰일이로구나. 병사들의 기세가 이미 꺾였어. 고작 별똥별 하나 떨어졌다고 이리 사기가 꺾이다니. 아무리 미신이라고 설명해봐야 통하지 않을 듯. 이를 어찌한다. 어?
10: 이걸 저희가요?
5: 그렇소. 내게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비밀 작전이 있으니 내일 밤까지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을 만들어주시오.
11: 하지만 어떡해요?
5: 그대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들이니 할 수 있어. 부탁하오.
7: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사기를 올려야 합니다.
11: 네?
1: 네, 장군님. 맡겨주십시오.
5: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3: 허수아비가 매달린 연? 참새를 쫓으려고 그러시나?
1: 일단 부탁받은 대로 하자. 자,

0: 이 연과 허수아비가 장군님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1: 밤새워 만들었더니 너무 졸려요.
0: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눈 좀 붙일까?

이 안에 그 녀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았다, 본필. 이번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주지. 여긴 병사들이 많아서 괜히 소란을 피웠다가 위험해지겠군.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겠어. 나와라, 엑스론.

0: 이런 전자석이 여기서 걸리면 큰일인데 일단 못해.
1: 여러분 준비는 다 되었어.
2: 설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해요?
3: 연을 날리기 좋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한단다.
1: 오늘 밤 내가 연설하는 시간에 연을 날려주시오. 절대로 늦으면 안 됩니다.
3: 저기가 좋겠다.
4: 저기서 밤이 되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1: 머지않아 반란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평소의 훈련대로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큰일이군.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

0: 장군님께서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을 날리라 하셨어. 지금 당장 부탁하오. 네?
1: 아니,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왜 태워요?
2: 온다라, 다 뜻이 있단다. 저기 있군.
3: 액션!
1: 네? 어, 저게 뭐지?
2: 아까 말 성공할 수 있었는데.
1: 엑스맨?
0: 상황이 급박하오. 어서 연을 날립시다.
2: 뒷말하지 않을 테니 당장 그 분필을 나한테 넘겨.
1: 지난번에도 분필을 노리더니 왜 자꾸 분필을 빼앗으려 하는 거야?
4: 너 같은 녀석에겐 절대 빼앗길 수 없어.
0: 분필이고 뭐고, 어서 연을 날립시다.
2: 역시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군. 그렇다면
0: 어서 연을
1: 상조보의 방패.
0: 지금쯤이면 연이 떠올라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2: 가서 분필을 빼봐. 오라고!
0: 큰일이군. 빨리 연을 날려야 하는데.
1: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기계팔에 붙잡고 있을 테니 그때 연을 날리세요.
4: 안 돼. 너무 위험해.
1: 장군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0: 고맙소.
4: 하지만
3: 엑스라, 몸필 가져와!

0: 드디어 분필을 손에 넣었다. 이제 시간의 터널을 언제든 열 수 있겠군. 이번엔 내가 이겼다.
1: 엑스맨!
0: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연을 날리든 불을 붙이든 계속 가라고.
2: 온다라, 먼저 연을 날려야 해.
1: 하지만

0: 자, 그럼 시간 터널을 열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가? 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1: 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0: 뭐야?

0: 다시 내게 돌아왔구나.
1: 장군, 이런 사기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2: 아하, 조급해하지 말게.
3: 아직 안 돼.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채 싸웠다간 분명히 패하고 만다.
4: 저기 결성별이다.
3: 오, 고맙소. 하늘에서 온 이들이여.
2: 보아라,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징조이니라.
5: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이길 거란 하늘의 계시야.
2: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 우리의 강함을 적에게 보여주자.
6: 붙은 허수아비를 연으로 날려서 별똥별처럼 보이게 할 줄이야.
7: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병사들의 사기가 쭉 올라갔잖아.
8: 근데 좀 실망이긴 해. 겨우 별똥별 가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가 우리가 만든 가짜 별똥별을 보고 사기가 올라갔다니. 그냥 별똥별일 뿐인데.
7: 너도 똑같잖아. 행운의 편지.
8: 그러네.
0: 온다라. 이제 그 행운의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
8: 응?
0: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8: 그러네요. 에이, 이런 건 마음먹기 나름이지.
7: 정말 안 보내도 되겠어?
8: 당연하지. 이제 이런 미신 안 믿어.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야.
0: 이야.
8: 이것뿐인가? 청소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 공부하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
7: 대단한데? 그럼 이제 게임 끊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이겠네. 게임 다 지운다.
8: 그래, 마음먹기 나름. 잠깐! 이건 아니지!
7: 어?
9: 오늘의 위인 김유신.
8: 우와, 김유신 장군님이시다.
7: 너 김유신 장군님이 누군지 알아?
8: 당연하지. 우리한테 연 만들기를 부탁하신 분이잖아. 생각난 김에 연 날리게 하면서 놀다 와야겠다.
7: 어디에 가려고?

0: 윈카드 먼저 알아봐야지. 아, 맞다.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김유 씨는 595년에 태어나 673년에 사망한 신라의 장군입니다.
2: 선생님, 질문 있어요.
1: 뭐죠?
2: 그때 보니까 비담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비담이 누구예요?
1: 비담은 말이죠, 진골의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여자는 정치를 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왕실을 공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0: 어, 그럼 설마 산당여왕을 공격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김유 씨는 그런 비담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난을 제압하는 도중 별이 떨어지고 김유신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시 사기를 북돋게 만들었습니다.
0: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렸잖아요.
2: 아, 엑스맨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 잘 날릴 수 있었는데.
1: 김유신은 신라가 아닌 가야 출신 진골 귀족으로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을 진압하고 삼국통일까지 이뤄내는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상을 떠난 이후 흥무왕으로 추존받기도 했습니다.
3: 아, 그렇구나.
1: 이제 김유신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1: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김유신 카드 수집 성공!
2: 저라면 굳이는커녕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 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악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본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랬지.
1: 나도야. 나도야. 나도야.
0: 나도야.
1: 나도야. 우리 떡볶이 먹고 하자.
0: 떡볶이다. 맛있겠다.
1: 나도야. 떡볶이 먹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지.
0: 아, 그렇구나.
1: 나랑 같이 손 씻고 오자.
0: 알았어, 알았어. 맞다, 맞다.
1: 왜?
0: 아까 편지가 와서 내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
1: 편지가 왔어? 너무 궁금하다. 무슨 편지지? 그럼 우리 떡볶이는 나중에 먹고 편지부터 읽어볼까?
0: 좋아, 좋아. 나도 궁금해.
1: 나도. 자. 6살 민규가 보낸 편지네.
2: 과학자님, 저는 손 씻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물만 묻히고 나왔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혼났어요. 엄마가 물로만 씻으면 안 되고 꼭 뽀득뽀득 비누로 손을 씻으래요. 왜 물로만 씻으면 안 되고 꼭 비누로 씻어야 돼요?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 꼭 알려주세요.
1: 6살 민규가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구나.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그 이유를 알려주지.
3: 뽀득뽀득 비누로 씻으래요.
1: 친구들, 오늘은 민규의 질문을 받고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0: 나도 궁금했어.
1: 그렇지?
0: 그냥 물도 깨끗하잖아. 근데 왜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
1: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0: 아하.
1: 그 전에 우리 물에 대해 좀 배워볼까? 자, 이 안에 내가 물을 한 방울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한 방울을 만들었어.
0: 한 방울.
1: 이 바로 옆에 물을 한 방울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
0: 그럼 물방울이 두 개가 되는 거지. 1 더하기 2은 2. 아이고.
1: 과연 그렇게 될까? 내가 물방울을 하나 더 여기에 만들어 볼게. 자, 간다. 한 방울 더. 짜잔! 물방울이 하나로 합쳐졌지.
0: 따로따로 두 개인데 왜 이렇게 되지?
1: 물은 서로 사이가 좋아서 떨어지길 싫어해. 그래서 항상 서로를 강하게 잡아당기지. 그래서 두 개의 물방울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거야.
0: 아하.
1: 물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은 컵에 물을 따를 때도 볼 수 있어. 자.
0: 컵에 물을 따를 때?
1: 컵과 물이 있지? 이 컵에 물을 한번 가득 담아볼게. 저 봐봐.
0: 그만!
1: 왜 그래, 나도야? 조금 더 따라야 하는데.
0: 안 돼! 더 부으면 물이 넘칠 거야.
1: 더 부으면 과연 넘칠까?
0: 당연하지! 이렇게 이미 컵에 꽉 찼는데.
1: 내가 조금 더 따라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0: 안 되는데.
1: 자, 간다.
0: 물이 볼록하게 솟아있어. 안 흘러내려. 안 떨어져.
1: 맞았어. 물과 물은 서로를 끌어당겨서 컵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있는 거지.
0: 우와, 정말 신기하다.
1: 이렇게 물끼리만 붙어있으려고 하니까 물로만 손을 씻으면 안 되는 거야.
0: 왜? 나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
3: 물이 물끼리만 붙어있으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먼지가 쉽게 끼지 못하거든. 그래서 물로만 손을 씻으면 물끼리만 찰싹 붙어서 내려가고 먼지는 계속 손에 남아있는 거야. 하지만 물이 비누를 만나면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버려. 그래서 손에 묻어있던 먼지가 물 사이에 껴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거지.
0: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다고?
1: 맞았어. 비누가 물과 물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야. 정말 그런지 궁금하지?
0: 어.
1: 메라야.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직접 보여주지!

0: 친구들, 정말로 이 비누가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약해지게 만들까요?
1: 와, 진짜 궁금하다.
0: 물의 변화를 잘 보기 위해 이 접시에 물을 담아놓고 여기에 아까 가져온 먹물,

0: 컵에 담아뒀거든요. 이 먹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 까만 물에 내 손가락을 한번 찔러볼게.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하나, 둘, 셋! 헛! 헛! 헛!
1: 헛!
0: 땡?
1: 어?
0: 아무 변화가 없잖아.
1: 뭐야?
0: 손만 더러워졌어. 하지만 이 손가락에 비누를 묻히면 어떻게 될까?
1: 검은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올지도 몰라.
0: 검은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1: 비누가 들어가니까.
0: 과연 그럴까?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재밌고 신기한 걸 보여줄게. 이 손가락에 비누를 잔뜩 많이 뽀글뽀글 묻혀준 뒤 여기에 찌르면 어떻게 될까? 쩐쩐쩐쩐 찌른다! 야! 야! 야!
1: 우와! 우와! 먹물이 퍼진다! 퍼졌어 다!
0: 나 방금 좀 멋있지 않았어?
1: 멋있어 나야!
2: 비누가 닿으니까 물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졌어요. 물이 넓게 퍼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죠?
0: 손을 씻을 때도 똑같아요. 비누를 묻힌 손에 물이 닿게 되면
2: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먼지가 물 사이에 낄 수 있게 되고 물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거랍니다.
0: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비누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 완벽히 이해됐죠?
1: 나도 완벽히 이해했어.
0: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이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
1: 맞아. 근데 나라야, 우리 떡볶이 언제 먹어?
0: 아, 맞다, 떡볶이. 나도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1: 가자.
0: 가자, 방방.
1: 배고파.

0: 고기를 먹다 손에 양념이 묻었어요.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어볼까요? 에이, 물로만 씻었더니 깨끗이 씻겨진 것 같지 않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1: 비누!
0: 맞았어! 우리 그럼 비누로 다시 깨끗하게 한번 씻어볼까?
1: 아하!
0: 손 꼬득 쫙! 그러면 닦아볼게. 뽀득. 우와, 떡볶이 국물이 나온다. 짠! 짜자잔!
1: 어허!
0: 반짝반짝 깨끗해졌지?
1: 어, 정말 깨끗해졌다.
0: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규한테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러 출발해볼까?
1: 어, 가자!
0: 가자!

0: 쫄깃쫄깃 수제비.
1: 오, 나도 올 시간 다 됐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2: 아, 허야! 수제비 다 됐어?
1: 거의 다 됐어.
2: 아니야. 나두가 먹고 싶은 수제비는, 이게 아니야. 어?
1: 그럼?
2: 나두 머리카락처럼, 알록달록, 예쁜 색깔 수제비를 먹고 싶단 말이야.
1: 알록달록 수제비?
2: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밀가루로 만들면 안 돼?
1: 밀가루는 원래 하얀색인데.
2: 어?

0: 그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나도야 잠깐만 기다려.
1: 어?

0: 두근두근 빵빵 호이 호이 호이에요. 오늘은 알록달록 수제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1: 어떻게?
0: 바로 이걸로.
1: 이게 다 뭐야?
0: 노란색은 단호박 가루, 보라색은 고구마 가루, 빨간색 가루는 뭐게?
1: 빨간색 딸기?
0: 딩동댕! 아하! 이 색깔 가루를 밀가루에 넣고 섞어줄 거야. 잘 봐.

0: 보라색, 빨간색, 색깔 밀가루다.
1: 여기다가 물을 붓고 손으로 주물주물 주무르면 나두가 원하는 색깔 반죽이 되지.
0: 우와, 빨리 해보자. 빨리 해봐. 자, 나두. 먼저 노란색 반죽을 만들자. 열심히 조물조물.
2: 나두야, 이거 노란색 찰흙 같지 않아?
0: 그치? 꼭 찰흙 놀이하는 것 같아.
2: 나두야.
0: 아, 그건 노란 뭐야?
2: 공이 됐어.
0: 우와.
2: 공.
1: 짜잔. 아. 알록달록 색깔 반죽 완성.
0: 와, 완전. 우와.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모두 있어.
1: 맞아. 이제 수제비에 넣을 채소를 한번 썰어볼까? 자, 보라색 먼저.
0: 아, 호이야, 호이야. 나도 해볼래.
1: 아, 칼은 위험한데. 나두야, 내가 썰어줄게.
0: 아, 나도. 나도 썰을래.
1: 아, 그러면 나도는 그걸로 하면 되겠다.
0: 어? 짠.
1: 짜잔!
0: 어?
1: 내가 호박을 잘라주면 나도는 이 모양 틀로 콕콕 찍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야.
0: 아, 좋아. 재밌겠다.
1: 나도야, 무슨 모양 호박 먹고 싶어?
0: 나도는... 반짝반짝 별 모양.
1: 반짝반짝 별?
0: 응.
1: 어? 여기 있네. 자, 요걸로
0: 아하.
1: 내가 호박을.
0: 아하.
1: 짠.
0: 아하. 내가 이걸로 호박별을 만들 거야.
1: 응?
0: 반짝반짝 호박별. 아름답게 비치네.
1: 짜잔!
0: 호박별 완성!
1: 와, 예쁘다, 나두야! 아, 여기서 호이의 팁!
0: 아?
1: 콕콕 찍고 남은 자투리 채소들은 잘게 썰어서 볶음밥이나 주먹밥을 만들 때 사용하면 돼요.
0: 아하! 저기, 나두는 다른 모양도 만들어 볼래.
1: 다른 모양? 아, 그러면 두근두근 하트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
0: 와, 좋아, 좋아!
1: 자, 하트 모양. 짜잔!
0: 호! 우와! 하트 모양 감자다!
1: 우와! 예쁘다!
0: 하나 더 만들래, 하나 더! 하트 감자!
1: 짜잔!
0: 아하.
1: 우와! 두 개 하트! 뿅! 그럼 이제 채소부터! 친구들, 물이 끓고 있는 냄비는 엄청 뜨거우니까 꼭 어른과 함께 해야 돼요. 나두야, 나두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0: 아하, 고마워.
1: 퐁당퐁당 별을 넣어라.
0: 퐁당퐁당 하트도 넣어라.
1: 하트도 넣어라. 하트도 넣어라.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반죽을 넣을 차례야.
0: 아하.
1: 자, 친구들 손으로 쭉 뜯어서 얇게 펴서.
0: 아하.
1: 얇게 펴서.
0: 얇게 펴서.
1: 쭉. 퐁당. 쭉. 퐁당. 쭉. 퐁당.
0: 근데 저 호이야, 근데 모양이 이상해. 너무 대충 만드는 거 아니야?
1: 아, 아니야, 나도야. 수제비는 원래 이렇게 손으로 쭉쭉 뜯어서 만드는 거야.
0: 나두는 그렇게 손으로 막 대충 그런 모양 말고 아까처럼 예쁜 별 모양으로 만들래.
1: 별 모양?
0: 어.
1: 아, 그래도 되겠다. 잠깐만.
0: 자. 이제 나두가 별 모양으로. 자.
1: 반짝반짝 별 모양.
0: 오! 꾸꾸꾸꾸.
1: 꾸꾸꾸. 우와. 우와, 별이다.
0: 반짝반짝 별 수제비.
1: 이야, 예쁘다. 좋았어. 호이는 쭉쭉 수제비, 나두는 별 모양 수제비 만들어 보는 거야.
0: 좋아, 좋아.

0: 알록달록 수제비 완성!
1: 완성! 나도 나도!
0: 나도야, 수제비가 잘 익었는지 먹어볼까?
1: 어! 잘 익었어?
0: 잘 익었어, 잘 익었어.
1: 나도는 별모양 수제비 먹어볼래.
0: 별모양? 응. 좋았어. 별모양. 별모양이 여기? 어? 안 돼. 이거 숟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야. 나도야, 어때?
1: 반짝반짝 별 맛이 나.
0: 별?
1: 우와, 수제비 진짜 맛있다. 오,
0: 이제 나도도 천재 요리사.
1: 나도 요리사.
0: 자,
1: 먹자.
0: 친구들, 알록달록 색깔 반죽으로 쫄깃한 수제비 만들기 정말 재밌었어요.
1: 나도.
0: 친구들도 다양한 모양으로 맛있는 수제비 만들어봐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어요.

0: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청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러 왔는데요.
1: 고양이 있다 벌써.
0: 떡하니 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고양이들. 야, 여유가 넘치는데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고양이를 부탁해줘.
0: 네,
1: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고양이들이에요. 와!
1: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들이에요. 아, 저희 고양이들은 마당냥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주 생활은 집에서 하는데 놀이 활동은 마당에서 하는 마당냥이들이에요.
0: 그러면은 다 여기 마당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1: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력이 좀 없으셔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시고 젊은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2: 고부의 역사상 최고령 고양이. 우와, 사람 나이로는 무려 아흔이 넘는 이 집의 어르신 혜화. 16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미모의 둘째 라라. 애교 넘치는 셋째 어르신 최고. 외출을 좋아하는 짱이와 유일한 중년 고양이 막내 이다까지. 이곳은 꽃보다 경묘당입니다.
1: 제가 묘생을 끝까지 같이 한 고양이가 총 7마리였는데요. 그 맨 위에 고양이가 건이강이었었어요. 근데 노안으로 16살, 14살 때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그 밑에 동생들이 지금 5마리가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가 7마리 총 이름이 건, 강, 해, 라라, 최고, 짱, 이다. 이렇게 7마리입니다.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양이를 7마리를 키워보니까 고양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 그럼 경묘당의 일상은 어떨까요?
3: 네. 여기 잘 있었어요? 뭐 있어? 붙였어?
1: 아이고 이뻐라.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도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4: 자. 아이고, 밥이면 일어나야지.
3: 밥 먹자. 밥 줘.
2: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잘 먹는 게 중요하죠.
3: 밥 먹자.
1: 네, 저희 집 사료가 두 종류인데요. 고양이가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람처럼 이렇게 체중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든 고양이들만 주는 고영양 사료예요. 할아버지, 밥 좀 드세요. 할아버지 많이 드셔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는데.
2: 해는 요새 부쩍 식욕이 줄었습니다.
1: 그렇지.
2: 늘 먹는 둥 마는 둥이죠.
3: 밥 먹어. 밥 먹자.
2: 둘째 라라의 몸무게도 2kg가 채 되지 않습니다.
5: 아유, 요즘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요.
2: 줄어든 건 식욕만이 아닌데요.
3: 요거 좀 한번 봐봐. 요거 좀 봐보세요. 별로야? 애기? 라라? 요거 좀 할 거야? 좀 할 거야?
0: 잘 들어요.
1: 놀고 예전에는 잘 놀았어요. 근데 이제 16살이 되다 보니까 기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길어야 뭐 한 2, 3분.
3: 알았지? 여기 좀 봐봐.
1: 아무 관심이 없으시네요. 최고님? 오늘 관심 좀 있어요? 이거 새 거야. 오늘 처음 꺼낸 거야. 관심 좀 있어요? 저희 애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막 두 바퀴 점프하면서 자꾸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대부분 누워가지고 제가 갖다 받치면 이제 이렇게 좀 놀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놀아요. 이제 점프는 잘 안 하더라고요.
6: 자, 애들아 나가자. 짱이 있는 저기로.
1: 나오세요. 햇볕 맞으러 갑시다.
6: 외출 시간.
2: 나이가 들며 활동량이 줄어든 녀석들을 위해 보호자는 마당을 열었습니다. 우와, 고양이 전용 통로까지 만들으셨네요.

0: 왜 오픈하신 거예요?
1: 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러 마리인데다가 나이도 좀 많잖아요. 우리 사람도 노인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흐르는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막 격렬한 활동보다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경험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좀 욕구가 있었고.
2: 사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이유도 녀석들 때문이었습니다.
1: 심.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기분 엄청 좋대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기 혼자 저렇게 좋아서 나뒹굴고 집 안에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 11살이지만 이곳에서는 젊은 고양이 축에 속하는 짱이. 나 아직 간창이야. 경묘당의 에이스답게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을 돌아다니는데요. 초록색 풀을 유독 좋아하는 녀석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의 낙이랍니다.
3: 풀은 역시 길거리 풀이지.
1: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고양이를 키우는 방식 자체가 자연스럽게 키우자. 모든 생명체는 그냥 그 태어난 대로 자연스럽게 키우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4: 고양이들이 사육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게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놀지는 못해도 함께 늙어가는 이 시간들이 슬프지 않은 이유입니다.
1: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집에 고양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이사 온 게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햇볕 쬐고 있는 거를 제가 옆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새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 이런 생활이 아주 좋아요, 아직까지는.
3: 내 장수 비결은 마당이라우.
2: 하지만 마당에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1: 나라는 그 제가 입양했을 때는 몰랐는데 선천적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새끼 때부터 이 아이를 16년 동안 키웠는데 그 16년 중에 2년이 사실 병원을 다닌 기간이었어요.
2: 다리뼈가 가로로 자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나라. 심지어 심장까지 약해 치료가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세 차례의 큰 수술 끝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죠.
1: 자. 알았어, 알았어. 1분 안에 끝내줄게.
5: 뭐 하세요?
1: 예? 발톱 깎아요. 얘가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기형이라 꼭 깎아줘야 돼요. 한 달에 두 번씩 깎아줘야 돼. 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2: 보호자는 라라가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 병원에서 주의해라, 뭐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은 모든 치료 다 하고 모든 이제 생활 방식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저 이 정도 살았으면 굉장히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이단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뒷다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양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한 다음에 살려놓으신 거예요, 얘를. 왠지 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데려가서 제가 잘 키우겠다고 해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쪽 자, 올라가자.
6: 올라가.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니 그 그러네. 아, 네.
1: 올라가보자. 옳지, 옳지. 아예 잘했어. 아예 잘했어. 잘했어.
7: 보니 그게 강아지 배변 패드가 아니었어요?
1: 맞아요. 이거 강아지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따가 다른 고양이들하고 다르게 뒷다리가 없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보통 고양이들처럼 모래 화장실을 쓰면 서서 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이를 보면 모래하고 소변이 이렇게 피부에 다 들러.

0: 부터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쓰도록 훈련을 좀 시켜봤어요.
1: 경묘당 멤버 중 막내. 활동량도 가장 많을 나이죠. 외출 시간이 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모습이 늘 걱정스럽죠.
2: 모든 현관에는 턱이 있잖아요. 일정 정도의 턱이. 그 턱으로 나오려다 보니까 이단은 자기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절단된 부위가 항상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수술한 부위이기도 하고, 절단한 부위라서 뼈 근육이 약해져 있을 텐데 그 근육이 항상 부딪히니까 그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3: 이다야, 그렇게까지 나오고 싶니?
4: 형님, 요새 햇살이 좋잖아요.
5: 이다는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0: 네, 밖에 나가는 거 아주 많이 좋아해요. 이다는 집안에 있으면 사실 사람이 놀아주지 않으면 특별한 자극이 없잖아요. 뭐 수직 활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오면 지나가는 새도 보고 나뭇잎 흔들리는 것도 보고 뭐 벌레도 보고 하니까 밖에 있는 게 얘한테는 훨씬 흥미로울 것 같아요.
1: 짱이만큼이나 바깥 생활을 좋아하는 이다. 그래서일까요? 종종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0: 집안을 가득 채우는 서러운 울음소리. 심지어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며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I know you're scared,
1: I can feel it. 이단은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용감해요. 성격 자체가.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뒷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장점들을 100% 다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2: 잘 잤어? 잘 잤어?
1: 아이고, 잘 잤어.
2: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더워요? 괜찮아요? 다시 덮어드릴게요.
0: 나이 많고 장애가 있는 고양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몸보다도 마음이 더 힘든 일입니다.
1: 가장 어려운 점은 저 아이들이 진짜 불행한 건 아닐까? 그게 이제 걱정하는 제 마음이 사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혹시 불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0: 꽃보다 경미랑 식구들을 만나러 온 이영철 수의사. 오늘따라 파마가 더 잘 되셨네.
3: 계세요.
2: 아, 문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3: 아,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 여기 오늘 좀 어르신 고양이들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2: 네, 맞아요.
3: 이 아이도 어르신인가요?
2: 아, 저희 집 막내예요.
3: 이 친구가 막내예요?
2: 예.
3: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이다고요.
3: 아, 근데 여기 고양이들은 이렇게 마당을 편하게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담이 있는데
2: 네.
3: 아이들이 여기를 넘어가진 않나요?
2: 우리 11살 이제 짱이가 주로 이제
3: 11살
2: 예, 짱이가 주로 나갔다 오고요.
3: 아, 이게 아무래도 외출냥이는 애들한테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2: 그렇죠.
3: 가서 다른 고양이를 만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네. 뭐 독극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어둑어둑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집 찾거나 이런 그것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이 마당이랑
2: 네네.
3: 집까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 더
3: 네.
2: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올게.
4: 집안부터 보고 오죠.
0: 자, 이제 내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3: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 다 계세요?
2: 네, 저희 어르신들 주무세요, 지금. 야,
3: 저기 그럼 가운데 계신 분?
2: 예, 해 할아버지. 18살.
3: 18살.
2: 예.
3: 얼굴 보면 한 10살도 안 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3: 근데 이거는 왜, 뭐예요, 이거는?
2: 아, 저기 그 스태퍼인데요. 이게 원래 강아지용이에요. 개들은 높은 곳에 점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쓰거든요.
3: 수직공간 올라갈 때 네.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2: 예.
3: 이거 엄청 잘하신 거예요. 원래 네. 고양이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 중에 이게 기본이거든요. 저기도 그러면은 그래서.
2: 네네. 침대는 이제 더 높은 공간이라서 이제 4단으로 설치를 했어요.
3: 야, 그것도 엄청 하시네. 저도 여기서 어르신 대접받고 생활하고 싶을 정도로 야 여기저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5: 우리 집사가 훌륭하지 안 그래요?
3: 그리고 여기 밥그릇은 일부러 이렇게 좀 높이 해놓으신 거예요?
2: 네, 높은 식탁을 다 만들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줬어요.
3: 원래 이거 나이 많은 고양이들 이거 꼭 필수 사항이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관절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람도 나이 들면 화장실 가서 좌식 완전 쭈그려 앉아서 쓰는 거 힘들잖아요. 무릎이 아프니까. 고양이들 또 밥 먹을 때 팔꿈치랑 어깨 관절이 바닥에 있는 거 굽혀서 먹으려면 그렇죠. 힘들어요.
2: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니까 네. 우리가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라라도 이제 다리가 불편한 고양이다 보니까 장애묘가 둘이
3: 둘째 고양이.
2: 예, 예, 예.
3: 그쵸.
2: 그래서 그 두 녀석들 때문에 집안 환경을 좀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3: 야, 진짜 잘하시네.
2: 수의사 양반
0: 괜히 오셨어요. 그냥 갈 수는 없죠. 경묘당을 위해 준비한 치매 예방 먹이 퍼즐.
4: 어, 어르신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자꾸 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이거.
0: 어르신들의 최애 공간 마당에도 놓아주면 효과 만점.
3: 지금 집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네. 마당까지 활용을 하는 거는 좋아요.
2: 예.
3: 대신에 고양이가 이 담벼락을 넘어서 외출을 하는 거. 어느 날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외부 고양이가 안으로 못 들어가는 목적으로도
2: 네.
3: 네, 울타리는 꼭 안정장치 필요할 것 같아요.
0: 미야옹철이 경묘당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 짱이의 위험한 외출을 방지하고 길고양이의 습격을 막아줄 울타리를 설치할 건데요.
3: 애들 다음에 발만 못 딛게 확실히 해주셔도.
0: 아, 선생님, so sweet. 이 정도면 어르신 고양이들이 마당에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겠죠?
3: 울타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뺑 둘러쳤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게 바깥에 나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2: 맞아요.
3: 네, 못 나가는 대신에 여기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마당 안에서. 네, 저는 놀이터가 생겼으니까 뭐 어르신들 와서 그냥 뭐 뜯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어요.
2: 놀이동산.
3: 완전 놀이동산. 어르신 맞춤 놀이동산 네. 생겼습니다.
0: 하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녀석.
3: 이단은 우리 경묘당에서 그래도 청년부 가장 젊은 친구. 아직도 에너지를 충분히 다 발산을 해야 되는데
2: 네.
3: 그 에너지 소모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누구 다녀가셨죠?
2: 예, 맞아요.
3: 그렇죠?
2: 네.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이다 저기 있어요. 아.
0: 경묘당의 막내 이다를 위해 고부애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다의 새로운 자리가 되어줄 고양이 휠체어인데요. 전문가의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 와, 정말 근사하죠?
3: 그래서 이다 맞춤형 휠체어를 준비했어요.
2: 아.
3: 짠!

0: 뭐가?
1: 근데 라라는 기본적인 이동이나 네.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불편함이 없기는 해요. 그래도 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무리될 수 있어서 사용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2: 나는 그럭저럭 살만 하다오.
0: 우리 다 괜찮네.
3: 시트기다야. 오이치. 체크다, 체크다. 이거.
4: 새로운 다리로 자유를 찾은 이다의 모습. 정말 기대되는데요.
1: 하고.
4: 드디어 착용 완료! 이제 출발합니다.
3: 이야!
1: 네, 바로
3: 야야야야야!
0: 와, 우리 이다 빠르다. 근데 엄청 빨라졌지.
4: 처음 타보는 휠체어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다는 또 다시 달려봅니다.
0: 와, 빠르다.
4: 그동안 많이 답답했을 이다. 이제 마당을 신나게 뛰어놀 일만 남았네요.
1: 아, 오늘 네. 꽃묘단. 예, 꽃보다 꽃묘단. 아름다운 우리 이 친구들 네, 예. 저희 다녀간 것만큼
0: 네.
1: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네. 남은 시간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정말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다가 저렇게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훨씬 더 활기차질 것 같습니다.
0: 네.
1: 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네.
1: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늙듯이 고양이들도 늙습니다. 고양이들의 노화 속도는 사람에 비해서 4배나 빠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찰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야만 우리 집 고양이도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우리 고양이가 혹시라도 지금 노화의 과정에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지루한 과학, 재미없는 과학에서 구해드릴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네. 야,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야, 사실은 물리 파트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압도하는 양자 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만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데요. 재밌고요. 재밌는데 어려워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죠. 바로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리2까지 공부해도 양자역학 안 나와요. 상대성 이론 안 나옵니다. 왜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야, 이걸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점점 인류가 똑똑해지고 있지 않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조금씩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도 일반 상대성 이론, 특상성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대체 뭔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그냥 들어는 봤어. 근데 뭔지는 몰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전기와 자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맥스웰 방정식으로 빛의 정체를 밝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빛, 빛이 과연 뭘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빛의 본질에 대해서는 머나먼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일단 스타트는 인류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가 합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17세기의 뉴턴은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은 입자다. 입자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은 알갱이입니다.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도 빛 알갱이가 막 섞여 있어서 여러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갖고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하이원스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있었는데 뉴턴보다는 조금 생소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빛에다가 빛을 쐈을 때 사방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싹 지나가니까 야, 요거는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는 뉴턴의 의견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입자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걸 뒤집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빛은 더 볼 것도 없이 파동이다. 이렇게 논란을 잠재워버린 역사적인 실험이 등장한 건데요. 정말 유명한 실험이에요. 바로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한 이중 슬릿 실험. 네, 과학이 생긴 이래로 정말 수많은 실험이 있었는데요. 빛의 이중 슬릿 실험은 언제나 레전드 실험을 손꼽힙니다. 정말 과학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파동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하려면 파동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파동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로폰 막대로 치면요, 한쪽에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막대로 다른 쪽에도 또 파동을 만들어요. 그럼 이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집니다. 보이시죠? 파동의 모양 어떻죠? 굵어졌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굵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형태가 나타납니다. 두 파동의 범위랑 방향이 같으면 진동이 더 커지고요. 범위랑 방향이 반대면 서로 상쇄돼서 진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파동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파동끼리 만났을 때 이런 간섭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을 이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한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을 스크린에 통과시키는 실험입니다. 슬릿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란 틈을 말하는데요. 이 슬릿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중 슬릿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가 뚫린 금속 스크린에 빛을 쏴서 뒤쪽의 벽에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벽에는 슬릿 모양 그대로 딱 두 줄의 밝은 선이 보여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진해졌다 흐려졌다 하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인의 머리로는 이게 해독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무늬인지 보자마자 알았어요. 바로 파동의 패턴이죠. 여러분도 아까 저랑 실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물결이 정말 잘 보였던 데가 있고요. 잘 안 보였던 데가 있습니다. 요게 벽에 가서 닿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파동이 강해지는 쪽에는 밝은 줄무늬가 생기고요. 파동이 약해지는 곳은 비교적 어두운 줄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빛이 입자라면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실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 문제는 또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던 빛의 정체가 또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바로 광전효과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광전효과라는 건 금속 같은 물질에 빛을 쪼이면 금속 내부에서 돌아다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빛을 쪼이니까 희한하게 전기가 흐르더라,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현상이죠. 토마스 형의 실험을 보면 빛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파동입니다. 그런데 파동이라는 건요, 세기가 세지거나 진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빛을 금속에 오래오래 쪼여주면 파동의 진동수가 작아도 금속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튀어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도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그게 충분히 돈이 쌓여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빛의 진동수만 충분하면 전자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진동수가 작으면 아무리 빛을 오래 쪼여줘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파동의 특성만 가지고는 광전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과학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야, 하나를 밝혀놓으면 하나가 설명이 안 돼.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 된 게 아니야.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하는 대사인데요. We find a way. We always have. 약간 가래가 좀 끓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이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 명의 젊은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희대의 천재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에게 입자의 성질이 있다고만 하면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광전현상이 쉽게 설명된다고 말했어요. 빛이 그냥 알갱이라면 빛의 진동수가 클 때 이 입자의 에너지도 같이 커져서 금속의 전자를 탁 쳐가지고 내보내는 거다. 마치 당구 치듯이 라는 거죠. 파동으로는 해석할 수 없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광전효과를 잘 설명한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이론을 저희가 상대성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걸로 상을 받았어요. 왜냐? 아직도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이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은 입자라는 거야, 뭐야? 결론이 어떻게 났나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결국 빛이란 건 파동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입자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빛은 두 가지 다 입자이자 파동이고요. 두 가지 다 아니기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말이 바로 빛의 이중성입니다. 네, 아,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여태까지 들었는데. 결론을 안 내주잖아요. 그죠? 왜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야? 뭐가 이중성이야? 우리의 뇌는 결론이 안 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 네, 우리는 좀 깔끔한 걸 원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고 그 이상의 무언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현재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빛이라는 건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그나마 최선인 거예요. 네. 무엇보다 이런 이중성을 인정하고 접근을 했더니 나쁘지 않게 자연현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빛의 이중성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혹시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건 아닐까? 그러니까 빛은 입자야? 아니야, 파동이야? 아니야, 둘 다야?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모래 알갱이는 예? 입자야? 아니? 파동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의 이중 슬릿 실험처럼
아주 작은 전자를 또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는 전자를 이용한 이중 슬릿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 여러분, 전자는 명확한 입자입니다. 빛처럼 얘는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입자로만 알고 있던 전자입니다. 실제로 전자는 우리가 광집게라는 걸로 하나를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입자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파동 특유의 간섭 무늬, 간섭 효과가 패턴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전자도 입자가 아니야? 결국 빛도 전자도 입자와 파동 둘 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 결과를 놀라운 문장으로 한번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이루는 입자들 또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파동, 전자 파동, 그러면 연필도 파동, 고양이도 파동, 여러분도 파동, 나도 파동. 그냥 우리의 몸을 파동의 복잡한 결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인 세상에서만 살던 인류가 입자와 파동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세상. 야, 딱딱 맞네. 야, 이게 상식이지. 이런 세상에 살던 인류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 법칙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미시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이 방송 시작부터 저희는 바로 양자역학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아마 양자의 뜻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양자는요, 뭐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할 때 자,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도, 온도 뭐 그런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물리량이에요. 뭐 그전에는 원자나 전자 같은 입자는 따로따로 띄엄띄엄 있어도 속도나 온도 같은 물리량, 뭐 1, 1.1, 1.11, 1.111 뭐 이런 식으로 빈 곳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값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큼직한 세계에선 연속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물리량조차도 미시세계로 들어갔더니 마치 입자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값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연속이고 뭐가 띄엄띄엄 있어?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야, 재밌다? 쉽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축구하는데 잔디가 안 좋아? 좋다고 생각하면 돼. 양자 역학, 양자가 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 사진.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사진이죠. 양자 역학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진입니다. 바로 1927년 10월에 있었던 5차 솔베이 회의 참가자들의 사진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 누구든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에 있는 29명 중에서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걸 알고 보시면 왜 지상 최고의 정모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이 드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처럼 양자 역학과 관련된 지상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5차 솔베이 회의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과학자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라서 코펜하겐 학파 해석, 코펜하겐 해석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펜하겐 학파와 아인슈타인이 격론을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일화가 탄생합니다. 도대체 코펜하겐의 속은 무엇이고 회의장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시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고전 역학은 물체의 상태나 현상을 정확한 위치나 속도값으로 딱 찍어서 계산합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있으면 결과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려고 빛을 쏘거나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작디작은 측정 대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관측 행위 자체가 대상의 위치나 운동량 값에 영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관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럴 확률, 저럴 확률 다 따져서 최대한 예측하고 묘사하는 것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 세계는 불확정성과 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자연을 확률로 이해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과학자가 돼가지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과학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네, 정말 말씀 많으신 설명충, 닐스 보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도 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는 더 싸해졌겠죠. 그렇게 학회가 끝났을 때 둘의 대결은 보어의 판정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마음도 사실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지금 들어도 난해한 코펜하겐 해석이 고전 물리학 끝물이었던 그때는 정말 더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슈레딩거라는 천재과학자 역시 양자역학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양자역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사고실험까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양자역학 찬성파를 공격하려고 만든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시가 됐어요.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역학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했던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째 별다른 이견이나 오류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양자역학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LED나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양자역학의 산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스마트폰들 정말 조그맣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작은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 지금의 현대사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무방한 거겠죠. 이렇게 현대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양자역학과 함께 다른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이 하나도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아인슈타인의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 덕분에 우리가 길치여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받았을 때 위성에서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시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간이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거기에 일반 상대성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만 보면 특수가 일반보다도 특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라서 상대적으로도 단순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온 우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을에서만 전교 1등 해. 이거 쉽겠죠? 근데 전 세계 전교 1등 해. 전 세계 1등. 이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만 내가 1등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무슨 내용인지 그나마 정말 심플한 입문용인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하는데요. 하나는 갈릴레이가 말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조그만 통통배, 멀미도 좀 나고 내가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배 말고 유유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커다란 크루즈선 같은 걸 타고 있다고 칩시다. 배가 좌회전도 안 하고 우회전도 안 하고 일직선으로만 쭉 움직여요. 그런 배 안에서 내가 식사도 하고 복도도 걸어다니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했다고 칩시다. 그때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배가 멈춰 있을 때랑 다를까요? 아니죠. 아마 상상만 해보셔도 선실 안에서는 배가 멈췄는지 움직이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적어도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조건은 뭘까요? 바로 빛의 속력은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리게 보이거나 빠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의 속력과 관련해서 엘버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라는 분이 마침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빛의 매질을 찾아내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매질이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물결이라는 파동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소리라는 파동 어떻습니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그런데 빛은 어떨까요? 빛은 진공에서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야 매질이 뭐 공기는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가상의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으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빛의 매질은 없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좀 배를 타고 가더라도 파도가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배가 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에테르라는 게 있으면은 빛이 좀 빨리 가거나 느리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에서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 원하던 에테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실험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못 찾았다.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 실험이 오히려 물리학적으로는 엄청난 성과가 됐고 결국 두 분이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십니다. 앞에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늘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관찰자마다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공간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이론이죠. 각종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정말 너무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해서 시간과 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 빛의 속력이 어디서나 같다는 대전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력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속력이 같다고 한다면
시간이나 거리 중 하나의 값이 달라졌을 때,

다른 값도 필연적으로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가 딱 고정됐어. 그럼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간 지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위로 쏜 다음에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관찰한다고 칠게요.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은 우주선의 높이만큼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요. 빛이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이동해서 우주선의 높이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겠죠. 그런데 빛의 속력은 우주선 안에서 보든 우주선 밖에서 보든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긴 거리를 더 긴 시간에 걸쳐 갔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속력이 같으니까 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럼 시간도 길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길다. 즉 더 느리다는 것이죠.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길이도 시간처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어떤 별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느리게 흘러가겠죠.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자기가 느려진 게 아니라 바깥의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게 됩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지구에서 별로 이동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면 거리도 줄어듭니다. 즉, 우주선 입장에서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수축되는 것이죠. 이걸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시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화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예시로 든 우주선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 V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물체 속력은 대부분 빛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느리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저런 현상을 체감하긴 힘든 겁니다. 시공간 개념을 뒤바꾼 특수상향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쯤이 지난 후에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중력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니까 사과가 떨어지고 지구와 달은 서로 잡아당기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뭘 끌어당기는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저 시공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주의 시공간을 스타킹에 한번 비유해보자 이겁니다. 질량이 큰 천체가 넓게 편 스타킹 위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죠? 스타킹이 푹 패이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작은 천체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푹 패이는 정도가 덜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우주의 시공간이 스타킹 같다는 건 아니에요. 3차원 공간의 왜곡을 묘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량이 큰 천체 때문에 이 왜곡된 공간, 스타킹으로 만들어진 이 면이 푹 파였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다가온다고 칩시다. 그 물체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푹 파놓은 그 구덩이를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서 천체 주변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를 천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시공간이 휘어서 휘어진 이 구덩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흐를 뿐입니다. 뉴턴의 중력은 지구에서 문제가 없어요. 물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우주로 나가면요. 여기서는

0: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진다. 뉴턴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기려면 질량이 있어야 돼요. 즉, 질량이 없는 물체는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빛이 만약에 중력 영향을 안 받는다면 뉴턴이 맞죠. 왜냐?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빛이 중력에 맞춰서 휩니다. 즉, 시공간을 따라 휘는 거죠. 빛이 휘는 걸 실제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게 밝혀졌죠. 그때 뭐 신문에 막 대서특필됐어요.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 아인슈타인이 승리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빛은 직진 운동을 하는데요.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크게 왜곡된 공간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따라 운동할 겁니다. 본의 아니게 아인슈타인 말대로 휘어져서 더 긴 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빛은 항상 속력이 같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 시간도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질량이 말도 못하게 극단적으로 큰 천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천체 때문에 시공간이 엄청나게 푹 패였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느리게 흐를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패여서 빛조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조차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블랙홀입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아닌데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되면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왜 학교에서 여전히 뉴턴의 중력, 뉴턴 역학 이걸 왜 배우고 있는 거냐?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냥 지구 정도 스케일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는 뉴턴의 중력 법칙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 정도 스케일이 되면 빛을 바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 현상을 설명하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과학의 근본 물리학 첫 번째 시간 뉴턴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 아인슈타인까지 숨가쁘게 달려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공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자 이야기와 함께 주기율표 그리고 화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3: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3: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과학세포를 되살리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번에 걸쳐서 물리를 속성으로 배워봤는데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도 이렇게 진도를 빼지 않는데 저희가 정말 광속으로 불변하는 빛의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많죠?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잘 돼서 시즌2 가면은 자세히 할게요. 네, 오늘 원자를 기점으로 물리학에서 한번 화학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학의 뜻 혹시 아시나요? 한자로 될 화자.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데서 착안한 번역어인 거죠. 영어로는 chemistry인데요. 이 단어는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미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집니다. 굴러다니는 흔한 금속들 가지고 귀한 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가진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연금술이죠. 물론 실제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것저것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연금술은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연금술과 관련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산업이랑 밀접한 게 화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화학 제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학을 좀 공부하면 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1년 뒤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고 그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문명과 지식들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남길 것 같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멈추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천체 움직임이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좀 유명한, 조금은 아니고 정말 많이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통상 인마니 형님이라 불리는 분인데, 현대 물리학에서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천재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한마디는 바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네, 뼛속까지 과학자죠. 저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죠, 일부러. 이분은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과학에서 원자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는 것, 물질을 이루는 최소단위는 뭘까? 이건 오랫동안 과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도 많이 밝혀졌지만 그전까지 원자는 오랫동안 물질을 이루는 최소단위였습니다. 원자,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원자도 있고요, 원소도 있고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 분자 뭐 이런 단어들을 정말 들어보셨을 텐데 복잡하고 구분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개념 이 자리에서 싹 잡아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야,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알갱이, 원자에 도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원자라는 말은 영어로 아톰인데요. 아톰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는데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쟁쟁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사원소설, 세상 만물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원자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 건 그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19세기 초에 존 돌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모든 물질이 더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거와 달리 그냥 뇌피셜은 아니었어요. 돌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데모크리토스 이후로 2000년 동안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선분비의 법칙 같은 과학적 법칙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칙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셀 수 있는 원자의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을 맞춘다던가 뭔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던가 이거는 하나하나 카운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네, 와 좋다, 이걸 하려면 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턴은 만물이 역시나 셀 수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같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작은 거니까 작아지면 엄청나게 작은 공 모양이 되겠지,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이 100년 정도 쭉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실험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공관 안에 특정한 금속으로 음극, 양극을 두고요.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빔이 쭉 나갑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금속 안에 있을 무언가가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음극선입니다. 음극에서 나오니까 음극선이구나 라고 심플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 과학자들은 대부분 음극선을 그냥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톰슨은 음극선을 그냥 광선이 아니라 입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야, 뭐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게 톰슨은 새로운 관점으로 음극선을 연구하다가 음극선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우선 어떤 금속으로 실험해도 결과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음극선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하는데요. 경로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대면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다시 말하면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또 음극선의 경로에 바람개비를 두면요.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게 질량이 없다면 바람개비가 돌아갈 일이 없겠죠. 음극선에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속에서 뭔가 음극선 형태로 나왔다. 그런데 그 무언가는 음전하를 띠고요. 질량을 가졌다. 굉장히 가볍겠지만요. 이렇게 됩니다. 음전하를 띤 굉장히 작고 가벼운 입자. 뭘까요? 저랑 이미 네 번에 걸쳐서 물리학을 함께 하신 분들, 물리학으로부터 생존하신 분들, 아마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톰슨이 발견한 그 입자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극선이 사실은 곧 전자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전자라는 이름을 아직 안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음극선의 성질을 정리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극선은 음전하를 띤 작은 입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네가 원래 들어있던 금속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어? 전기적 중성이면 전기적 중성이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슨은 원자가 아마 단단한 공 모양이 아닐 것이다. 예. 왜냐? 음전하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띤 푸딩 같은 형태의 작은 질량을 가진 음전하의 전자가 건포도처럼 콕콕 박힌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원자 전체는 중성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 푸딩에 건포도 박혀 있으니까 건포도만 나온 거예요. 보통 과학이 어떤 논리나 사실로만 이루어진 냉철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설이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과학에는 정말 기발하고 새로운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작은 입자를 찾아내겠다고 실험을 설계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지니까 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톰슨의 원자 모형, 푸딩에 건포도 전자가 꽂혀있는 그 모형, 이게 불과 10년 만에 새로운 모형으로 세대 교체가 됩니다. 톰슨의 제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갈아치운 건데요. 그 제자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어니스트 러더퍼드입니다. 정직한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한 실험도 너무 대단한 실험이요. 이 실험은 휴지 조각에 대포를 쐈는데 튕겨나온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 사실 휴지 조각에 대포를 쏘면 튕겨나오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충격을 안겨준 실험이었죠. 실험을 설명드리면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금박에 쏩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의 한 7,000배 정도 되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대포죠, 대포. 네. 만약 톰슨이 생각한 대로 원자가 양전하를 띤 푸딩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모양으로 생겼다면은 알파 입자를 쐈을 때 대포가 나가니까 그냥 직진으로 금박을 통과할 거라고 가정을 하죠. 즉, 대포가 푸딩을 뚫고 지나가

나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원자 핵입니다. 러더퍼드가 탄생시킨 원자 모형은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푸딩의 건포도가 아니라 양전하를 띤 원자 핵이 중심에 딱 있고요.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도는 모형입니다.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 원자 모형도 최종이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 러더퍼드가 스승인 톰슨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처럼 러더퍼드의 제자인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 모형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설명충 닐스 보어. 양자역학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낯익으시죠. 보어는 원자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자가 원형의 궤도 위에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론상으로 특정한 전자의 궤도를 가정한 거죠. 마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전자가 원자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얘네가 돌고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럴싸하죠. 이 전자의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전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해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궤도를 알려면 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이 전자를 측정하는데 파동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얘 위치를 재려고 촘촘한 파동을 쏘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이제 움직여버려요. 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측정하려고 하면 이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의 오차가 늘어나요. 근데 또 그럼 어떻게? 안 움직이게 좀 널널하게 쓰자. 널널한 파동을 쓰면은 네. 위치 오차가 늘어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오차 이내로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위치와 운동량. 언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주장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야, 그 당시에 측정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이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측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게 바로 과학인 거죠. 보어도 하이젠베르크랑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원자 모형은 이른바 구름 모형입니다. 달라졌죠? 원자핵 주변에 정확히 전자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가 있을 확률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불확실하다는 거야. 불확실하니까 그냥 확률을 무수한 점으로 표현해 찍어보면은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는 이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나 지금이나 원자는 딱히 달라진 게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는 과학의 노력이 이런 원자 모형의 변화로 드러나고 우리를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고 있는 거죠. 원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자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바뀐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단지 학교에서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한 과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뜻깊은 여정, 세상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바구니에 다섯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치면 사과 원자가 다섯 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과 원소 다섯 개가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소는 실제 입자가 아니라 개념이라서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구니에 사과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뭐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 물질의 성질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H2O 기억나시나요? H2O가 뭐죠? 물이죠. H2O는 물 분자입니다. H는 수소 원자고요. O는 산소 원자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합쳐지면서 물의 특성을 갖는 물 분자 한 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특성 있잖아요. 투명하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뭐 라면을 끓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원자 단위에선 없습니다. 수소로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까? 산소로 끓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분자가 돼야, 물 분자가 돼야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산소 분자는 뭘까요? O2입니다. O2.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산소 원자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산소의 성질을 띤 산소 분자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개념입니다. 또 유명한 원소 기호들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Mg, 뭐죠? 마그네슘. Ca, 뭐죠? 칼슘. Gn, 뭐죠? 아연. 자, 본의 아니게 영양제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주기율표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립의 부흥탄 질산풀리 아시죠? 그런데 원소 외우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주기율표가 뭔지는 제대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운 거야. 주기율표가 뭐고 왜 생겼는지 이번에는 원소, 원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기율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너무 익숙하시죠? 이과 출신이면 더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물질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합쳐져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과연 세상엔 원자가 몇 종류나 있을까? 이 118개의 원소 중에서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서 발견한 원소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주기율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1869년에 러시아의 과학자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소를 표로 정리하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원소를 깔끔하게 정리만 한 건데 놀랍게도 주기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멘델레예프는 어릴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밤새 카드 게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비몽사몽 강의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카드 게임을 제안합니다. 종이로 만든 카드에 원소의 성질과 질량을 적어놓고 학생들한테 규칙성을 찾아서 한번 배열해 보라고 주문을 한 거죠. 카드 게임에 자신 있던 학생들이 카드 배열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멘델레예프도 답을 모르고 시킨 거예요. 교수님도 학생도 답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멘델레예프가 자다가 꿈

원소는 원자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원자가 물리적인 원자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라면 원소는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꿈을 꿨는데 자기가 고민했던 원소의 규칙성이 반영된 주기율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기본 틀이 돼요. 얼마나 주기율표에 몰입을 했다면, 그 주기적인 특성에 몰입을 했다면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꿈에 뭐가 나와서 와, 꿈이 나에게 알려주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에 뭐가 나올 만큼 내가 현실에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꿈에 등장할 정도로 노력한 멘델레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멘델레프가 원소 질량으로 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간간이 나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멘델레프가 연구하던 때는 세상에 알려진 원소의 개수가 60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는데 전체 카드가 아니라 분실된 카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카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분실된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비워놓은 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멘델레프가 확실히 클라스가 있는 거는 빈 칸을 만들어놨어요. 억지로 이걸 채우지 않고 빈 칸에 들어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 빈 칸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요 칸에 들어올 원소는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야,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 원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저마늄입니다. 아마 저마늄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어도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친근하실 거예요. 팔찌 아시죠? 말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과학 교과서에 있던 용어들이 요새 제법 바뀌었습니다. 야, 사실 저도 이거 너무 몰라요. 왜냐면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라 익숙해져 있거든요. 2005년에 기존의 독일식이나 일본식으로 명명됐던 교과서 용어들을 미국식으로 교체해서 그런데요. 야,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게 요오드. 이젠 아이오딘이라고 표기합니다. 또 부탄가스, 메탄가스 할 때 이 부탄, 메탄도 이제는 뷰테인, 메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름이 귀여워졌죠? 더 많은 것들은 검색해보시면 또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영국의 헨리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보완합니다. 모즐리는 원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표를 정리합니다.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 핵도 사실은 그냥 둥그런 공 모양이 아닙니다. 쉽게 도식화를 하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달라붙은 형태입니다. 아까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원자 핵이 양전하를 띄게끔 하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의 질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소를 예를 들면요. 수소는 중성자도 없이 양성자 하나로 원자핵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멘델레프 주기율표상 1번이었습니다. 모즐리 기준으로 해도 양성자 개수가 하나라서 1번입니다. 참고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얼마나 가볍냐면요. 너무 가벼워서 지구 중력에 매여 있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원자 번호 2번인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륨 풍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4분의 3은 수소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그럼 이제 모즐리가 기여한 현대의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수소, 양성자 1개, 2번 헬륨, 양성자 2개, 3번 리튬, 양성자 수 3개, 이런 식으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번호가 정해집니다. 또 보시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이 7개고요.

가로줄이 18개가 있죠. 가로줄을 주기율표 할 때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그런데 표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하죠. 굳이 줄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줄인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전자 껍질이 뭐냐면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수소랑 헬륨을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한 개고요. 두 번째 줄 리튬이랑 네온을 또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세로줄인 족의 기준은 뭐냐? 원자의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다른 원자랑 화학 반응을 할 때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원소끼리 세로줄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기도 하고 예외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원자가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원자랑 원자가 만나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먼저 만나기 때문에 바깥쪽 전자 껍질에 속한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겁니다. 족이라는 이름도 보통 동족, 같은 족에 속한다 할 때처럼 서로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주기율표를 자세히 보시면 또 특징이 있어요. 색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은 색부터 보시면 거의 80%를 차지하는 원소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과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원소들은요, 바로 금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80%가 금속 원소예요. 야, 많죠, 금속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색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일 적은 건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원소입니다. 금속, 비금속보다 준금속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규소나 저마늄 같이 반도체에 쓰이는 원소가 대표적입니다. 또 보시면 금속 원소가 왼쪽에 모여있고 중금속, 비금속이 또 오른쪽에 모여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로로 모아놨다는 게 아마 색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 그리고 주기율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연 상태 세상을 인간이 인간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규칙성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예외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주기율표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건 그동안 쌓여온 지식 중에서 제일 최근의 지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결말이 열려있다. 그리고 새로운 결말이 또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새로운 결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반복 시청하세요. 계속 보다 보면 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화학 두 번째 시간. 원소와 원소의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의 재미를 심폐소생시킨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화학에 들어갔죠. 원자와 주기율표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상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입자가 뭐냐? 이거는 사실 물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가장 작은 입자를 밝혀내는 거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한다면 화학은 이런 입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세상을 구성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원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원자랑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다른 물질을 잘 태우고요. 수소는 잘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태우고 잘 타는 이런 둘이 만나서 전혀 생뚱맞게 물이 돼요. 이런 경우 많겠죠. 강한 독성이 있는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무서운 놈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소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서로 교환하고 합치면서 전혀 새로운 성질의 분자를 만들고 물질을 이루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샤프심이랑 알루미늄 캔이 있는데요. 샤프심은 힘을 주면 이렇게 쉽게 부러지죠. 하지만 알루미늄 캔은 힘을 주면 부러지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아, 샤프심은 원래 좀 딱딱한데 약해서 잘 부러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알루미늄 캔도, 야, 캔은 원래 이건 부러지지 않고 잘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네,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과학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를 이루는 원자 그리고 원자의 결합 방식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물질이 탄생하는 화학 결합의 마법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나본 주기율표를 다시 꺼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18번째 세로줄. 여기 모인 원소들이 18족 원소들입니다. 얘네는 전부 비금속 원소들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체입니다. 헬륨가스 생각해보시면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맛도 없죠. 여기 속한 다른 원소들도 비슷합니다. 이 18족 원소들을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비활성이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결합을 잘 안 하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원소들을 하나씩 보면 헬륨 빼고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속한 전자가 모두 8개입니다. 원자가 희한한 게 이렇게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꼭 그래야 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일 바깥쪽 전자가 8개인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죠. 문어다리 8개입니다. 옥타곤, 팔각형이죠. 이렇게 영어에서 옥트가 들어간 단어들, 숫자 8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8을 의미하는 어원이 같기 때문인데요. 옥텟 규칙도 그렇게 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제 생일도 8월이거든요. 역시 8이 좋습니다. 사실은 더 심화 단계로 가면은 꼭 8개가 아니어도 원자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숫자 8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안 하고 규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 용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18쪽에 속한 원자들처럼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되게 만들고 싶은 원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전자를 주거나 받아서 바깥쪽 전자 개수를 8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죠? 네, 8인승 열차인 거야. 그러면은 5명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3분 오신 분, 3분 오신 사람 계세요? 그럼 3명 또 태우잖아요. 왜냐? 8을 맞춰야지 깔끔하잖아요. 네, 이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8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다시 말해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었던 원자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래 원자랑 구분해서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 새로운 개념인데 너무 익숙하죠? 이온이라는 말은 아마 이온 음료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온 음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짜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슘을 섭취하는

차면 얘들이 몸속의 수분에 녹아서 양이온 상태로 몸을 돌아다니거든요. 운동을 하면 이런 애들이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이온 상태로 보충해주면 몸을 빠르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나온 게 이온음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트륨, 칼륨, 칼슘, 양이온이었죠. 전부 금속 원소입니다. 영양제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금속이에요, 금속. 일반적으로 이런 금속 원소들은요, 원자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나트륨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 11개가 궤도를 따라 돕니다. 안쪽에 2개, 8개의 전자가 있고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개죠. 나트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금속 원소들도 일반적으로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옥텟 규칙대로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를 8개로 맞추려고 하면 전자를 더 가져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가 다른 원자를 만나면 이렇게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금속 원소가 그렇다면 비금속 원소는 어떨까요? 비금속 원소는 반대입니다. 나트륨이랑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 염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가 7개입니다. 8로 맞춘다고 치면 밖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오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전자 한 개를 얻어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염소 원자가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가져왔으니까요. 다른 비금속 원자들도 같은 이유로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이 재밌는 걸 중고등학생만 의무교육 받을 수 있고 어른이 되면 못 배운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어른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까먹은 겁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까먹은 겁니다. 네, 어쨌든 아쉬워하지 마시고 까먹은 걸 다시 배운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자들은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8개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금속 원자는 바깥쪽 전자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8개를 만들려면 전자를 그냥 내보내는 게, 버리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음전하인 전자 개수가 줄어드니까 양이온이 되더라. 비금속 원자는 바깥쪽의 전자 개수가 적당히 많다 보니까 그냥 전자를 데려와서 8개를 맞추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더해지니까 음이온이 되더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을 배우실 준비가 다 되신 건데요. 원자의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둘째, 금속 원자가 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셋째, 비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세 개입니다. 네, 뭔가 약간 소개팅하는 느낌이 나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물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 뭔가 서로 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아까 분명히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 됩니다. 윈윈이죠. 그런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런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온끼리 더해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이온 결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금인데요. 소금, NaCl은 금속인 나트륨 원자와

비금속인 염소 원자가 이온이 돼서 결합한 겁니다. 또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 칼슘, 베이킹 파우더 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 대리석의 주 원료가 되는 탄산 칼슘도 이온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딱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화학적으로 끊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온 결합한 화합물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어지간한 높은 온도가 아닌 이상에는 결합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대부분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의외로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기도 해요. 덩어리 소금 같은 거 부서지는 거 상상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냥 툭 치면 부서지잖아요. 이온결합, 끈끈한,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근데 왜 물리적으로 건드리면 부서지냐? 이온결합한 화합물은 원래 양전하, 음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긋나지 않게 딱 들어맞아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힘을 가해, 그러면 이온 배열에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딱 한 칸 밀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옆에 위치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석이 밀어내듯이 강하게 반발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팍 부서지는 거죠. 오히려 더 화학적으로는 정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한 칸 딱 어긋나니까 부수수수수 서로 그냥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디스코 팡팡 같은 거 타러 가시면은 남녀가 커플로 와서 딱 이온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 심지어 동성이야. 바로 결합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칸이 딱 어긋나는 순간 오히려 밀어낸다. 바로 부서져. 와해된다. 이런 거죠.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양이온, 음이온끼리 서로 안정적으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괜히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분필이나 석고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전기 안 통하죠? 네,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물에 녹이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체로 된 소금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거 어릴 때 실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체 상태 이온 결합물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분리되거든요. 그리고 물 분자한테 둘러싸여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금속이랑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이온 결합 말고 금속 원자랑 금속 원자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속이랑 금속이 더해지니까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둘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전자를 데려가려고 안 합니다. 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야, 너도 전자가 있어? 우리 어디다 버리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다른 금속 원자에 가서 달라붙는 대신에 금속 양 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금속 원자끼리 만나면 이런 자유전자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떠도는 겁니다. 수많은 전자가 양이온 사이를 채우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를 이룬 것 같다고 해서 전자 바다라는

어찌 보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또 탄생했습니다. 이 전자바다와 금속의 양이온들이 서로 정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금속이 되는 겁니다. 금속 물질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이렇게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속의 특징이 이렇게 원자 단위에서 설명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또 금속의 특징을 보면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렸을 때 부서지지 않고 얇아지면서 늘어나는데요. 아까 덩어리 소금처럼 이온 결합한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부서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금속 결합한 물질은 부서지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금속 양이온들의 배열이 달라져도 자유전자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없이 결합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심은 부러지고 알루미늄 캔은 부서지는 대신 찌그러지는 이유가 다 이런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죠? 전기가 잘 통하고 두드리면 늘어나는 것 말고도 대부분 반짝반짝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생기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이 그림, 처음 보신 분 아마 안 계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 내에서 빛의 진동수가 많으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작으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들이 있는 거죠. 맨날 배워도 파장이 짧은 게 빨강인지 긴게 빨강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긴게 빨강, 짧은 게 보라색입니다. 자외선은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좀 위험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제까지 발라가면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적외선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적외선 치료받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이어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치료를 받으면서 아, 역시 가늘고 길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약간 외워지실 겁니다. 금속의 광택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짙은 노란색 광택을 띠고 있죠. 은은 은백색이고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이 납니다. 이렇게 광택이 생기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들이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반사랑은 다른데요. 자유전자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탕 튕겨내는 게 아니라 한번 먹었다가 뱉는 거예요. 빛의 파동이 금속에 닿으면 그 에너지를 받은 자유전자도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진동을 많이 할수 있겠죠. 대부분의 금속 광택이 은백색으로 보이는 것은 금속의 자유전자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빛의 긴 파장부터 짧은 파장까지 다 구현해서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이 다 합쳐지면 빛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은에 있는 전자들보다 느려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만큼 진동할 수가 없어요. 초록색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바로 아래 있는 색, 진동수가 더 적어도 되는 색이 뭐죠?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금의 광택이 노란색인 거예요. 구리가 빨간 광택인 건 자유전자가 그만큼 진동을 못한다, 빨리 못 움직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온 결합이랑 금속 결합을 보면서 물질이 가진 성질이 왜 생겼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의 결합만이 남아 있습니다.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과는 다르게 비금속 결합이라는 직관적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비금속 원자들이 만나는 상황을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비금속 원자들끼리 만나면 금속끼리 만났을 때랑은 다르게 두 원자가 서로 전자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야, 전자가 완전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전자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찾게 되는 거죠. 수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데요. 수소 원자 하나가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이렇게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공유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두 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보다는 어려워요. 수소와 수소가 합쳐지거나 산소와 산소가 합쳐질 때는 같은 원자가 합쳐지니까 생긴 것도 대칭적으로 좀 심플한데요. 서로 다른 비금속 원자가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상 이렇게 합쳐질 때는 결합력도 강해지고 생김새도 복잡해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자가 만난 상황을 보면요. 둘 중 하나에게 전자가 더 치우치기가 쉬워요. 물 분자를 예로 들면 H2O니까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죠. 그런데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더 잘 끌어당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산소 원자 쪽에 치우친 모양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요.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알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은 그냥 순수한 원소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인류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게 18세기 말 프랑스의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입니다. 최초의 물분해 실험을 해서 물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라는 걸 밝혀냈죠. 하지만 라부아지에도 결합의 형태까지 밝힌 건 아니었어요. 공유결합이라는 건 20세기 초에 미국의 길버트 뉴턴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유명한 라부아지에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야, 늦게 태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식 누적에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배우면 늦게 태어난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배우실 때는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앞에 과학자들이 다 세이브 해놨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가 아니라 한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 세이브해놓은 파일로 시작해놓은 거니까.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좀 복잡해도 즐겁게 배워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는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 가장 많습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지구의 공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 질소 분자도 역시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바다와 우리 몸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도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도 역시 공유결합을 통해 형성된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 중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결합 방식 중에서 공유결합에 의한 게 많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일 심플한 분자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분자 구조는 대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의 분자를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물질의 분자 구조일까요? 예, 약간 부엉이처럼 생겼죠? 정답, 카페인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커피 마시면 부엉이처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매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물질일까요? 정답, 여러분이 자주 입으시는 옷 중에 면 소재 있죠? 바로 면의 화학적 구조입니다. 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면이 이렇게 복잡한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원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산화 규소나 산화 나트륨이 주 성분이 되는데요.
이산화규소는 규소랑 산소가 합쳐진 것으로 공유 결합을 한 화합물입니다. 산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산소가 합쳐진 거니까 이온 결합을 한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원자들이 화합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부터 금속 결합, 공유 결합까지 원자가 합쳐져서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피부나 여러분 몸속의 장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매일 덮는 이불, 매일 먹는 밥, 그냥 뭐 하나 뺄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자가 결합한 분자, 또 분자끼리 결합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우주 전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별의 개수보다 약 100만 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 우주의 그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렇게 이루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대단한 우주의 산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아휴,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1: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질 못하고 허리부터 부는 정자님.
0: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허리가 여기가 아파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빨딱 못 일어나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발을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아저씨는 더 못 일어나요. 나보다.
1: 아니, 아버님도요?
2: 아이고 힘들어.
1: 안간힘을 쓰시네요.
2: 이 엉덩이 꼬리뼈 부분이 뭔 돌멩이를 다루는 것 같아.
1: 아이고. 이러다 다치시겠는데요? 아이고. 아,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2: 아이고. 이렇게 땡기.
0: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이고.
3: 누가 더 허리가 아픈 것 같으세요?
0: 나보다 더 힘들어 해요.
2: 3, 4년 전부터 그렇게 갑자기 야금야금 허리하고 이제 왼쪽 엉덩이 쪽이 막 쑤셔요. 날카로운 걸로 쑤시는 것처럼.
0: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 나보다 항상 아파 죽는다 그러고.
3: 어머님은 어떻게 아프세요?
0: 나는 이 허리가 여기 이 엉덩이 위 라인이 걸으면은 거기가 뭐라 그럴까 빠개지듯이 아프고 이 다리가 여 밑에서부터 발바닥부터 여 지 전체가 저려요. 그냥 그리고 장단지가 터지려고 해요, 여기가.
1: 더 큰 문제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자꾸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0: 이게 자세가 안 빠듯해. 항상 꼬부라져. 항상 꼬부라져. 요 아이 둘을 20년 동안 키웠어요.
1: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0: 그러고 나니까 허리병이 났어.
3: 몇 년을 하신 거예요?
0: 50년 넘게 했겠죠. 그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5개씩 싸고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다 키워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시켰잖아요. 셋을. 그러고 내가 59에 큰 손주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1: 아이고.
0: 생각은 무서워. 그래, 젊어서는 살라고 막 바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 모습 보면 아프니까 서러워.

0: 정장님, 상엽님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1: 최대한 세게 다시 구부리고
0: 등속성 근력, 체성분,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를 했는데요. 두 분이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2: 허리가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하필이면 신경을 누르는 병. 이게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고
0: 탈출한 디스크가 다리로 연결되는 신경을 압박하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리기도 합니다.
2: 하지만 항상 디스크가 아프냐? 그렇진 않아요. 디스크 외에 아플 수 있는 구조물, 근육이나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요.
3: 추간판 탈출증에 관련된 허리 통증은 전체 허리 통증의 약 10%, 척추관 협착증은 약 5% 비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관절염, 척추 전방전이증, 골다공증, 다른 원인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2: 근데 문제는 내가 아픈 허리 통증이 디스크 때문인지 근육인지 감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지 않고 MRI만 보게 되면 의사들은 잘못해서 MRI에서 보이는 큰 이상들을 치료하려고 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셨을 때 내가 불편한 게 뭔지를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4: 그 허리 찍은 걸 볼게요. 네. 이거는 다섯 번째 요추인데 원래 요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네. 이 사이 공간도 없어요. 디스크 이제 다 튀어나가서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적고 적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는 거고요.
0: MRI상 정자님은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확실합니다.
2: 근데 다행히 이걸 봐서는 신경이 확 눌리진 않았어요.
0: 하지만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은 상태, 추간판 탈출증보다 더 큰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2: 허리가 아픈 거는 이 척추의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0: 척추의 관절염이요?
2: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무릎에 관절염 생기잖아요. 그건 나이 먹기 때문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나이를 먹고 주변에 있는 인대 이런 것들이 다 나이를 먹어요. 그게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흉추 12번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렇게 네모네요. 이런 네모나고 네모반듯하고 비교죠. 이렇게 뭐 군더더기 지저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세요. 이거나 이거를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이거.
0: 아, 그러네요.
2: 뼈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이거 퇴행성 변화예요. 척추뼈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 척추가 나이 먹어서 그렇구나, 아프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척추의 퇴행성 변화. 척추뼈도 나이를 먹고요. 주변에 인대, 관절들이 다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척추증이라고 하거든요.
0: 척추증은 척추의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며 척추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골극, 디스크의 탄력 감소, 척추 주변 인대가 뻣뻣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 통증뿐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면 엉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나쁜 자세는 척추증을 유발합니다.
2: 근데 이제 관리를 못하시면 지금은 걷잖아요. 10년 후에는 못 걸을 수도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0: 그럼 이제 수술할 때가 온 것일까요?
2: 이게 그럼 수술로 확 좋아지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큰 결정, 뭐 비용도 그렇지만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뭔가 확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거죠.
5: 프레거리 친구 수술해도 아프더라고.
3: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 여기서는 수술하자고 하고 저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수술을 원한다고 해도 환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자신이 없으면 양심적인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원인을 가려내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수술은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0: 그렇다면 요즘 많이 하는 시술은요?
5: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2: 시술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술은 다리 저림에 대해서는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주사나 지금 말씀드린 시술이나 아주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3: 주사와 시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신경이 눌린 부위 주변에 약물을 보내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행위인데요.
2: 주사는 바늘을 넣어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면 염증이 확 빠집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요. 시술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너무 꽉 눌러서 약물이 거기까지 스테로이드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풍선 성형술 같은 걸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사 놓는 거 말고 신경 성형술이나 뭐 풍선 확장술 이런 걸 하면 그게 더 항상 효과가 좋냐? 또 그렇진 않아요.
5: 해봐야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2: 저는 제 생각은 시술도 좋긴 한데 어차피 자세가 나쁘고 근육이 약하면 이건 분명히 또 재발해요. 분명히 또. 나중에는 시술을 해도 안 듣지.
5: 나는 생각에 오늘 선생님 뵈면은 시술을 해라 이럴 줄 알았어요. 하도 허리가 이제 아프니까.
2: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자세예요.
0: 이번엔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남편 상엽님.
2: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부인보다 훨씬 나아요.
0: 에? 정말요?
6: 그리고 말이죠.
5: 네. 속눈썹이 나보다 더 하는데.
6: 야산이 올라가서.
5: 원래 저 힘든 일을 안 하셨어요. 아예 무거운 거 한 번도 안 들고.
2: 일 좀 도와주시 그러세요.
0: 이제 집안일 함께 하셔야겠는데요.
2: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요 디스크 보면 요게 디스크인데 꽤 그래도 생생한 편이에요. 여기서 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척추관 협착 있거든요.
1: 척추관이 앞쪽, 뒤쪽, 옆에서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좁아지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다리저림이 주 증상이고요.
0: 다행히 상엽님은 다리저림은 심하지 않은데요.
6: 저 걸음도 많이 걷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이 아픈 걸 또 잊어버리고.
2: 네. 걸을 때 다리저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꼭 반대잖아요. MRI에서는 척추관 협착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 증상은 없어요.
0: MRI만 보면 척추관 협착이지만 그로 인한 증상은 없다는 것.
1: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데 증상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MRI만 찍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MRI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건 뼈의 이상, 디스크의 손상 이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근육이라든가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이상이 있지 않으면 MRI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거든요.
0: 결국 MRI에 보이는 뼈와 디스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육, 인대, 힘줄 등이 통증의 원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2: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의 문제네요. 이게 허리랑 엉덩이는 이어져 있어서 엉덩이가 약한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질 수 있고요. 허리가 나쁜 사람이 또 엉덩이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MRI에서는 척추관 협착이 뚜렷하지만 실제로 증상은 근육통인 거죠. 엉덩이 근육.
0: 상엽님을 괴롭히는 것은 근육통.
2: 근데 근육통은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세, 이게 일단 옳은 자세가 뭔지 아셔야 돼요.
5: 그럼 선생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2: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우고 가세요.
5: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척추명의 윤승현 교수가 여러분에게 허리에 좋은 자세를 알려드리러 갑니다.
1: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는 전만, 허리가 속 들어간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 그건 척추뼈에서 보면 뒤쪽이 속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 보면 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허리는 그 자세에서 회복이 제일 잘 됩니다.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후관절이 벌어지게 되면서 척추의 좌우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척추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디스크가 손상받기가 쉬워요. 허리를 제끼게 되면 후관절이 딱 뒤쪽에서 걸리게 되면서 척추뼈의 움직임도

0: 적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의 손상이 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일상생활을 찍은 동영상을 봤거든요.
1: 처음 마주하는 나의 평소 모습.
0: 여기서 잠깐만 정지해 주시면요. 매트리스를 쓰시는데 이거를 침대로 바꿔 쓰시긴 좀 어려울까요?
2: 그거 쓸 수도 있죠.
0: 이게 매트리스.
2: 이 양반이 침대를 안 좋아해서 침대를 못 써요.
0: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바닥에서 자야 된다. 아니면 돌침대를 써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네, 백스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 바닥에서 주무시는 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허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허리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밤에 잘 때예요. 허리가 잘 때도 전만이 잘 유지돼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자게 되면 이 전만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쳐주는 구조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등이나 엉덩이 베기게 되고요. 허리가 잘 못 쉬겠죠. 회복이 안 되겠죠.
1: 정자님, 이번에 어디를 가시는 거죠?
0: 여기는 어디예요?
2: 옥상에.
0: 옥상에.
2: 네. 야채 심어놨어요.
0: 네. 아예 옥상 문 닫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상은 그냥 잠궈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1: 옥상을 폐쇄하라니 무슨 일일까요? 이곳은 부부가 가꾸는 옥상 텃밭입니다.
3: 이것도 한번 뜯으려면 몇 번씩 섰다가 앉았다가.
4: 그냥 사주시지 허리도 아프신데.
3: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오게 했는데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해놔갖고 자기는 손도 안 대요. 물 한 번도 안 줘.
1: 상추를 심은 건 남편 상엽님인데요. 텃밭 일은 정자님 차지가 됐습니다.
3: 허리 아파. 어디.
1: 게다가 옥상에 화분이 수십 개.
3: 맨날 이렇게 옮겨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1: 하루 한 시간은 옥상 일을 하신다죠.
3: 해가지고 또 일이 옮기고.
1: 아유, 그 무거운 것을 그냥. 아유.
4: 어디가 아프신가요?
3: 네, 여기가 이렇게 아파.
0: 허리를 계속 구부리고 피부를 옥상에서 너무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 야채는 사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2: 야채 심지 말라고 옥상에.
5: 아, 네. 그렇게 해야죠. 다 돼야죠.
2: 빨리.
0: 네. 네, 이것도 중단해 주시면. 네.
1: 음식을 하다가 밑에 있는 서랍장을 여는 정자님.
4: 양념이가 밑에 있어가지고.
3: 양념이 다 밑에 있지.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엎어졌다가 올라왔다 엎어졌다 하면은 이제 등도 아프지. 여기가 땡기고 아프지.
0: 저 다 꺼내세요. 다 꺼내서 무조건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딱 이 높이에. 많이 쓰는 걸수록 이 눈 높이, 가슴 높이에 있어야 돼요. 이 허리가 구부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허리를 피는 이제 신정근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버릇이 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허리는 불안정성이 커지고요.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정근 운동을 자꾸 해주시고 허리도 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 이번엔 남편 상엽님.
5: 아유.
1: 이 자리가 상엽님의 고정좌석이라는데요.
5: 아유.
1: 그런데 허리 아프다면서 식탁 놔두고 왜 밥상을 펴시죠?
3: 아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4: 왜 식탁에서 안 드세요?
5: 아, 저래 먹으려고.
1: 아, TV 보며 밥 먹기. 이거 포기하기 힘들죠.
5: 난 허리가 아파도 테레비 볼래니까 의자로 가기가 싫어.
3: 난 테레비 안 보고 말지.
5: 의자에 앉으면 편하긴 한데.
1: 결국 아픈 허리와 엉덩이를 달래가며 바닥에서 한 시간 넘게 식사를 하십니다.
0: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자세 중에 최악의 자세예요. 최악의 자세예요.
2: 그러니까 양반다리 하지 말아도 돼요. 선생님 말씀 좀 잘해주세요.
0: 바닥에 특히 양반다리 하고 앉는 거는 최악의 자세거든요. 원래 무릎은 구부리고 피구밖에 안 되는 관절인데 이렇게 비틀림이 생기고요. 엉덩이 관절도 이렇게 비틀어지죠.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게 되는 자세는 허리가 쏙 들어간 전만이 유지된 자세인데 바닥에 앉아서는 이 전만을 뭐 3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웅크리게 됩니다. 그럼 허리 당연히 아프게 되고요. 엉덩이, 뭐 무릎까지 아프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김장대라든가 아니면 고스톱을 치신다든가 몇 시간 동안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허리 아파서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김장하시고 고스톱 치셔야 됩니다.
5: 근데 그 앞에 테레비가 있습니다.
0: TV 보는 게 더 중요하세요? 허리 엉덩이 아픈 게 더 중요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5: 아, 찾아서는 안 된다.
0: 이거. 아,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네, 무조건 바꾸. 이거 바꾸면 엉덩이 안 아파져요.
5: 아, 바꾸면.
0: 분명히 좋아져요. 예. 이거 피하셔도.
5: 아, 고마운 말씀이네요.
0: 네.
1: 뭐 하시는 걸까요? 와, 힘 좋으신데요?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근식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펴주려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다고 하네요. 이번엔 매달리기.
6: 아침에 왔을 때 저 허리가 좀 불편하니까 느낌상으로 좀 펴주려고 제 체중으로 그냥 좀 매달리고 있습니다.
1: 척추뼈 마디마디 늘어나라고 애를 쓰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세모입니다.
7: 척추 견인 측면에서만 보면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부작용이 심한 것이 문제죠. 거꾸로 된 상태에서 몸을 막 갑자기 움직이면 갑자기 많은 충격이 척추 주변 근육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1: 아이고, 허리가 더 아파진 건 아니시죠?
6: 제 통증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만성이에요, 만성. 작업을 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머리를 굽히고 일어나야 되고 이 자세가 유지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1: 근식님은 건물 펌프나 모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일을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작업이라 허리 펴기가 힘듭니다.
6: 그래도 여기는 위라도 공간이 더 있잖아요. 딴 데 공간 높은 낮은 데가 엄청 많은데요. 그런 데는 아주 죽어납니다. 아주 그냥.
1: 보기만 해도 힘이 드네요. 일을 하면 할수록 통증은 점점 커집니다.
6: 우선은 아픈 게 이쪽 왼쪽 엉치 쪽. 여기 통증이 요새 와서 좀 많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았던 쪽이 이쪽 허리 쪽, 허리 뒤쪽, 오른쪽. 통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8: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천천히, 천천히. 오늘은 코스가 바뀌어도 괜찮겠니?
1: 허리 통증 네 번째 주인공, 성은님. 평일 오후 귀하신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왔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끌려다니면 허리 아프시겠는데요?
8: 오, 엉치가 전기가 오네요. 발에 전기가 오네. 끌려다닐 때는 이제 여기에 힘을 줘야 되니까 아픔이 통증이 오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데리고 들어와갖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놓고 결과물은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9: 여기라 그럴까요? 골반 위쪽. 그 다음에 이제 요 허벅지. 뒤에 허벅지부터 시작했고, 이제 전기가 오듯이 발바닥까지 전율이 느껴져요. 그래서.
1: 그런데 앉아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허리가 더 아프다는 성우님. 요즘은 서서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제 56인데 왜 벌써 허리가 아픈 걸까요?
9: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90%가 서서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세탁소니 의료 포장이니 의료 검사니 그런 행동들이 저를 고통에 젖게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1: 결혼 후 세탁소를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다는 성우님.
9: 치아 생각의 경우에는 둘째를 갖고 애를 얻고 다른 일을 한

0: 아주 극한 상황까지 있었었어. 좀 더 잘해보겠다고,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과욕이 지금 이 상태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제 몸한테 많이 미안해요.
1: 아이고.
2: 아니, 내 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 줄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3: 사모님과 근식님을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MRI와 X-ray는 물론이고 체형 분석과 근력 측정을 위해 동적 족조합, 3D 자세 분석, 전신 X-ray 검사를 했습니다.
4: X-ray를 보면은 5번 뼈에 대해서 4번 뼈가 앞으로 밀려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밀려나와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전이가 됐다. 그래서 요추사후번 척추전방전이증이라고 불리는 진단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앞으로 분리가 되면, 밀려나오게 되면은 디스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제 밀려나니까 뒤쪽이 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튀어나오게 되면 뒤쪽에는 척추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척추관이 당연히 좀 좁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척추전방전이증의 특징이에요.
3: 진단명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이증.
4: 어떤 사람들은 척추관 협착이 있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척추전방전이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병원마다 진단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3: 그런데 6년 전 촬영했다는 MRI 사진과 비교해보니 좀 이상합니다.
4: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더 나쁜지 뭐가 더 좋은지 솔직히 저도 구별이 잘 안 될 정도거든요.
3: 척추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요.
4: 허리는 계속 아프긴 하지만 예년이나 지금이나 퇴행성 변해라든지 뭐 디스크나 전방전이가 심해지는 정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거예요.
3: 5년 전보다 디스크나 협착 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데 왜 허리는 점점 더 아픈 걸까요?
5: 발에 전기가 오네.
4: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아팠던 게 디스크가 심해져서 아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디스크에 계속 안 좋은 충격을 주는 동작을 본인도 모르게 지속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인의 인대가 늘어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디스크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근육이나 힘줄, 인대 쪽도 신경을 쓰셔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3: 허리와 엉치에 통증을 호소했던 근식님. 그런데 근식님 역시 5년 전보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진 건 아닙니다.
4: 예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3: 그런데 왜 5년 전보다 더 아픈 거죠?
4: 어제랑 오늘이랑 디스크가 똑같으면 아픈 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 척추가 원래 이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6: 그렇죠.
4: 근데 지금 완전 일자예요.
3: 와, 정말 일자네요.
4: 완전 일자예요. 완전 일자고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같은 구조물들이 너무 경직이 돼서 많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다.
6: 예, 그것까지 심한 줄은 몰랐네.
4: 그 뼈와 디스크가 상하기 전에 근육, 힘줄, 인대, 관절에 반드시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주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실제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나 협착을 허리 통증의 원인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도 실제로는 통증에 상당히 많은 근육이 근육, 인대, 자세 문제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자세 교정이나 운동으로 통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뭘 하기보다 내가 잘못하는 게 없는지 그 잘못된 자세를 빼는 게 정답입니다.
3: 수술, 시술 없이 허리 낫는 법은

0: 걸 알려줄 척추명의 박중현 교수.
1: 저번에 마지막 촬영하실 때 마지막에 선물 받으셨죠?
2: 네.
1: 뭐 받으셨어요?
2: 바나나.
1: 바나나요?
3: 네. 뭔가?
0: 맞습니다. 병원에 올 때 가지고 오라고 바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2: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3: 잘 모르겠네.
1: 바나나가 아마 그 앞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상자 안에. 그 상자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바나나가 터졌어요, 지금.
3: 터졌다고요?
1: 네, 터졌어요.
0: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나나가 터졌다니요?
1: 바나나 모양은 요추가 휘어진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0: 아.
1: 그래서 요추 안에 바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바나나를 지키면서 상자를 들어야 되는데, 방금 어떻게 드셨나요? 그럼 이 바나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성우님 디스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바나나 모양이.
0: 아우. 와, 아이고야.
1: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나나를 터뜨리지 마세요.
0: 스웨덴의 척추 전문의 나켐슨 박사는 자세에 따라 척추가 받는 압력을 연구했습니다. 서 있을 때 척추가 받는 압력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의자에 앉아 허리를 20도 구부리면 압력이 185. 서서 허리를 구부려 20kg 물건을 들면 압력이 220까지 올라갑니다.
1: 따라서 누운 자세, 바르게 선 자세, 바르게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순으로 척추의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촬영한 사진을 제가 여기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성은이 한번 보실까요? 머리 감을 때가 제가 제일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머리 꼭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0: 아.
2: 허리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1: 원래 바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돼 있죠. 샤워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일어서서.
4: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1: 해보세요.
2: 머리 감을 때마다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하셔야 돼요. 강아지 사체기랑 목욕을 막 시키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0: 강아지 목욕도 성우님 몫인데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목욕을 시키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1: 목욕이자, 조그만 목욕이자만 가지고 여기에 놓고 목욕을 시키면은 허리로 가는 압력을 의자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바나나가 훨씬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말 빨기. 이거 꼭 이렇게 빠셔야 돼요?
0: 무슨 일이죠? 아니, 성우님, 목욕탕에서 안 나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로 해결되지 않은 남편과 아들의 축구 양말.
2: 한숨이 나오네. 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 나서 찢은 때가 이제 흙대가 너무 많아서.
1: 흰 양말 아니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0: 교수님, 뭘 또 준비하신 거예요?
1: 여기 이제 상자에다가 회색 양말을 이만큼 준비를 했거든요.
0: 회색 양말이네요.
1: 뭔가 이제 이염도 덜 될 거고, 흙이 묻어도 뭐 세탁기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0: 아, 감동입니다. 이번엔 근식님의 자세를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1: 근식님 사진이네요?
3: 예, 그렇습니다.
1: 참.
0: 한숨부터 쉬시네요.
1: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자세를 취하면은 허리에 가는 압력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압력보다 한 3.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거꾸로 꺾여져 있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일어날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나가 똑같이 압력을 받더라도 되게 오랫동안 받으면은 부러지지만,

0: 오랫동안 봤다가 부러지기 직전에 힘을 멈추면 바나나가 안 부러져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1: 타임아웃이요?
0: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전에 타임을 걸어라. 스트레칭을 하고 바나나를 보호해라.
2: 알겠습니다.
0: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나나. 바나나를 부러뜨리지 말자.
3: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자세예요. 허리를 망치지 않는 좋은 자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허리 운동이죠.
0: 그래서 운동도 제가 오늘 공통 운동으로 준비를 한 거는 이름하여 바나나 지키는 운동입니다. 바나나가 있고 주변에 조직이 있는데, 주변 조직이 너무 뻣뻣하면 움직일 때 바나나로 출력이 다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오히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바나나를 더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척추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4: 허리가 아픈 분들한테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 허리의 전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거든요.
5: 움트를 따라
1: 허리를 지키는 운동, 서서한의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두 팔로 알파벳 TWTY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0: 키를 이렇게 쭉 늘리는 식으로 허리가 천천히 늘어나는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1: 이번엔 서서 허리 펴기 많이 해본 동작이죠.
4: 쭉 펴서 천장 보시고. 네.
6: 시원해, 허리가.
1: 골반과 고관절, 엉덩이 근육을 풀어줘야 허리로 가는 충격이 분산됩니다.
4: 허리를 가능하면 크게 쭉 돌려보세요.
0: 몸이 따라가면 안 되고.
1: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옆구리 늘리기. 일하다가 한 번씩 해주면 시원하죠.
4: 몸통만 가보세요. 몸통만 옆구리가 늘어나게. 그렇죠. 이렇게.
1: 좌우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몸통 돌리기 스트레칭.
0: 바나나 모양은 유지를 하면서
1: 허리의 바나나 모양을 유지하며 상체를 앞으로 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워서 몸통 돌리기, 가슴 앞쪽에 근육을 풀어주고 흉추의 가동성을 좋게 합니다.
4: 가능한 몸통이 많이 갈수 있게. 엉덩이는 놔두고 몸통만 이렇게, 이렇게. 힘드셨어요?
6: 아주 시원해요.
4: 시원하세요?
6: 예.
1: 다음은 엎드려 허리 펴기, 신전 운동이라고들 하죠.
0: 앞에 있는 골반이 뜨면 안 되고, 허리 야치가 최대한 유지가 되는 자세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1: 마지막, 누워서 골반 돌리기로 옆구리, 엉덩이, 고관절, 흉근까지 스트레칭합니다.
4: 이렇게 허벅지까지 이렇게.
7: 네,
4: 허리 펴지는
7: 허리도
4: 느낌이.
7: 펴지고
4: 네.
7: 약간 몸이
4: 유연해졌어요.
7: 유연해졌어요. 예.
6: 어깨까지 시원해요.
4: 네. 제가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루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유연해져요, 척추가.
1: 다음은 코어 근육을 기르는 운동인데요.
0: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1: 몸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척추 기립근, 골반 기저근, 앞쪽의 장요근이 대표적이죠.
0: 코어가 붙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오히려 척추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버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1: 척추의 뒤쪽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버드독 운동, 척추의 앞쪽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드버그 운동,
4: 하나, 둘, 셋. 그렇죠.
1: 플랭크 자세는 몸통을 둘러싼 코어 근육들을 동시에 강화해주고요. 허리를 지지하고 안정시키는 엉덩이 근육 운동도 중요합니다.
4: 이게 힘이 들어갔잖아요, 엉덩이가. 이게 잘하신 거예요, 힘이 들어간 게. 계속
7: 엉덩이가
4: 휘두르면서.
7: 빵빵해지겠는데.
4: 아, 그럼 엉덩이가 빵빵해지.
0: 솔루션 기간 동안 잘하셔서 건강한 척추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4: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하실지.
1: 솔루션 실천 7일째 되는 날. 정자님, 상엽님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8: 어머님,
7: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못 보던 게 생겼네요.
7: 새로 바꿨어요. 서서 이제 이렇게 음식할 때 하려고 바꿨어요.
1: 양념통을 꺼낼 때마다 아픈 허리를 구부려야 했는데요. 다 꺼내서 가슴 높이에 놓으셨네요.
7: 이제는 다 위로 올려서 편하게 서서 일하려고.
1: 칼질을 할 때도 허리가 굽었었는데요. 꿋꿋하게 펴려고 노력합니다.
7: 이제는 허리를 안 굽히고 선생님 반듯이 서서 눈을 아래로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해요.
1: 아버님, 뭐 하세요? 새로 장만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죠?
2: 예, 이게 식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 이렇게 식탁을 사용해서 식사하면은 허리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그래서.
1: 허리 아픈 아내를 위해 이제 밥상도 함께 차리신다고 하네요. 아오, 아버님 애처가가 다 되셨네요.
2: 반찬이랑 밥도 도와줍니다.
1: 보는 저도 흐뭇합니다.
7: 예, 선생님 말씀이 내가 100번 말한 것보다 낫더라.
1: TV 앞을 떠나지 못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던 상엽님. 간이 탁자를 준비해 이제 부부가 함께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일거리 많던 옥상은 출입금지가 솔루션이었는데요.
5: 어머니, 화분 다 어디 갔어요?
1: 옥상의 화분과 텃밭을 가꾸느라 허리 펼 날 없었던 정자님.
7: 다 나눔했어요. 허리를 위해서.
2: 건강이 첫째지, 꽃은 두 번째입니다.
7: 이 텃밭은 아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놔둔 거야, 이거는. 자기가 물도 주고 뜯는 것도 자기가 뜯어서 먹고 그럴 테니까 손 떼래. 절대 이제 허리 굽히는 일은 안 할 거야. 이거 아들이 다 이제 관리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
1: 잘하셨어요.
7: 운동 배운 거 할 거야. 따라서 잘해. 내렸다가 올렸다가 배에다 힘을 꽉 주고 배에다. 그래야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니까. 이거 하면 허리가 쫙 펴져.
1: 운동을 알아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70대 정자님과 상엽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배운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운동 영상을 올리면 교수님들이 직접 피드백을 하고 맞춤형 개별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픈 허리가 얼마나 나아졌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먼저 정자님, 상엽님 부부.
9: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제가 두 분 걸어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몸이 이렇게 꼿꼿해지시고 지금 앉아 계실 때도 자세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벌써 확 좋아진 걸 알겠는데요. 네. 두 분 다.
7: 그러니까 허리가 20대 됐다니까요. 네, 찾아가지고.
1: 아니, 20대 허리라뇨.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9: 이렇게? 아우, 자세 잘하셨네요. 이렇게, 네. 이 지금 쏙 들어간 자세. 네. 예, 이 요추접반을 잘 만드셨는데. 네. 그냥 뭐 만점인데요.
7: 네, 우와. 이렇게 펴졌어요.
2: 그 전하고는 그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가볍습니다.
9: 네. 자세를 잘하시면 이 전체적인 척추의 모양이 좀 좋아져요.
7: 네.
1: 상엽님은 2주 전보다 등이 펴진 모습입니다.
9: 이 솔루션 하기 전에는 8점 아프셨는데 8점. 네. 근데 이제 많이 줄었어요. 반으로 감소한 거거든요.
2: 살맛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9: 수정자님은 펴는 근육이 30이었거든요.
7: 네.
9: 근데 오늘 한 게 126이 됐어요. 쭉 올라갔어요. 네. 4배 좋아지신 건데.
1: 솔루션 전 등속성 근력 검사에서 허리를 힘겹게 폈던 정자님. 우와, 허리 힘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9: 10점이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
7: 죽을 만큼 아팠어요.
9: 근데 2점이면 네. 뭐 거의 안 아픈 거거든요.
7: 살만해요.
9: 네.
7: 지금은 허리도 펴졌지만 이 발바닥부터 여기가 저리고 터지려고 했거든요. 솔루션 하기 전에.
9: 네.
7: 근데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 없어졌어요.
9: 그럼 지금은 수술하실 마음이
7: 없죠.
9: 없겠네.
7: 네.
9: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더 좀 쉬운 거 병원에 가면 뭔가 더 숨겨놓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자세.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내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7: 고마워요. 허리 펴줘서. 네.
0: 솔직히 이제 2주 만에 수치가 좋아질 걸로는 저는 기대는 안 했는데, 통증 지수가 이제 8점에서 3점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었고.
5: 어라? 이게 90% 안 아프네? 이게 뭐지?
10: 46도로 과했던 요추 전만 각도가 31도로 좋아졌습니다.
11: 누워있을 때 저희가 좌우로 절대 못 잤어요. 엉치가 이쪽으로 자면 이쪽이 아프고 이쪽으로 자면 이쪽이 아팠었는데, 그것도 95%? 어느새 이 통증이 없어졌어요.
12: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10: 건물 펌프를 수리하는 근식님의 허리도 좋아졌을까요?
0: 통증은 얼마나 줄어드신 것 같아요?
12: 전에가 한 뭐 6, 7 정도 됐다고 치면 지금은 한 2, 3 정도?
0: 주사 맞았을 때 2점 정도가 유지가 되셨었나요?
12: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
0: 오히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것보다 운동이나 이제 체조, 예, 생활 습관 한 게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12: 엄청 달라진 게 맞아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이 없어요. 전에는 우울어들고 쪼그라들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내가 좀 당당하게 허리 펴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 조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스스로가 잘못을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척추가 아팠다는 사실이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
7: 허리가 펴져버리니까 신기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지금도 고쳐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이 은혜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3: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for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요즘 가정이나 카페 같은데 인테리어로 식물 그림 걸려있는 거 자주 보게 됩니다.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식물 세밀화가 되겠네요. 자, 식물학 박사이시면서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접 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물의 어떤 전체 형태뿐이 아니라 뿌리, 줄기, 꽃, 열매, 그 세부 정보까지 학술적 정보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내고 계세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보테니컬 아트,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소개했는데
1: 네.
0: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네. 보탄이라고 하면 식물학으로 많이 아시는데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을 그리는 여러 종류의 그림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추상적인 이런 꽃그림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식물의 형태를 잡아서 그리는 그림인데 그중에서 과학적인 그림들을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0: 보테니컬 아트가 되려면 식물의 구체적 형태를 담아야 한다.
1: 네, 어느 정도 실제 모습을
0: 실제 모습.
1: 담아야죠. 그중에
0: 그러니까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보테니컬 아트가 아닌 거죠.
1: 조금 애매하죠.
0: 그죠?
1: 네.
0: 근데 아주 그 해바라기 꽃을 있는 그대로 잘 그려놓으면 보테니컬
1: 네.
0: 아트가 되는 거고.
1: 네. 더 넓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네.
0: 그래도 아무튼 보테니컬 아트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렸다.
1: 네.
0: 근데 그걸 또 과학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1: 좀더 식물학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식물의 형태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많이 그려놓은 해부도가 될 수도 있고, 생태적인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그런 과학적인 정보를 담는 그림을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0: 그런 건왜 하는 거예요?
1: 아주 역사가 긴데요. 이거 식물을 이렇게 분류하기 위한 이제 굉장히 식물의 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근현종들도 있고, 그런 식물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도 있고, 아주 초기에는 이제 성경책이나 이런 데 식물 필사본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이제 식물학계에서 많이 쓰죠.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식물학적으로 종을 분류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0: 보관하고 이랬을 때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1: 식물의 분류를 하고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그냥 꽃과 열매와 모양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까지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아,
0: 해부학적인 것.
1: 해부학적으로.
0: 네, 그렇죠.
1: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시작한 거군요.
0: 그렇죠. 사실 신종이나 미기록 종을 보고하는 논문을 보면 그 학술지에서 그림을 그리게끔 요청을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논문에 이제 글을 쓰죠. 도표도 있을 거고 그래프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잎이 뾰족하다 하면 이게 얼만큼 뾰족한 건지 사실 그림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1: 논문 쓸때 분류하기에는 특히 그림이 있어야
0: 네,
1: 되겠네요.
0: 필요한 거죠.
1: 백문이 불여일견이었고,
0: 네. 네.
1: 신 박사님이 직접 그리신 버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아, 무지 복잡해요, 일단. 딱 보니까.
0: 이 그림은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인데.
1: 아, 이게 간단한 거예요?
0: 네.
1: 이게 이름이 뭡니까?
0: 이게 방가지똥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1: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0: 우리나라에 있고요. 사실 유럽에서 넘어왔는데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식물인데, 워낙 이제 잘 퍼지는 식물이에요. 외래종으로. 그래서 제가 독도 연구를 할때
1: 예.
0: 독도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1: 아, 독도에서 발견하신.
0: 네.
1: 조금 그 가까이 가셔서 좀
0: 네.
1: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0: 네.
1: 뭐가 이렇게 많아요? 우선
0: 네.
1: 제가 보기에 딱 가운데 있는 거는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 꽃 맞죠?
0: 네.
1: 이게 이제 전체 형태죠.
0: 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식물을 보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독도 식물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 울릉도 독도 연구소의 그 연구원으로 소속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독도에는 서도와 동도가 있죠.
1: 그렇죠.
0: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도를 넣진 않는데, 독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림에 이제 동도, 서도가 있고요.
1: 아, 저게 독도예요?
0: 네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점이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제가 식물을 채집한 곳입니다.
1: 거기서 채집했다.
0: 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좀더 자세히 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서식처를 그린 거예요.
1: 아, 이런 곳에 이렇게 분포돼 있더라.
0: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란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해서 서식처를 그린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1: 예,
0: 복잡하다고
1: 그러니까요.
0: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방가지똥은 국화과의 식물인데, 국화과에는 뭐 민들레, 국화, 해바라기, 이런
1: 예.
0: 이렇게 태양처럼 생긴 식물들이 포함되는데, 사실 이 국화과는 이거를 국화과 한 송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한 송이가 아니라, 이 꽃을 살펴보면 이 안에 하나하나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꽃이에요.
1: 요 노란색 삐죽삐죽한 게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
0: 네.
1: 지금 저거 완전 꽃다발인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1: 오.
0: 민들레 한 송이가 아니라 사실 한
1: 한
0: 다발인
1: 다발이에요?
0: 거죠. 네.
1: 오.
0: 그래서 이 하나를 뽑아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게 꽃한 송이인 거예요.
1: 기다란 거.
0: 네. 그래서 사실,
1: 그 옆에 더 뚱뚱한 건 뭐예요?
0: 이걸 확대해서 그려서 이제
1: 아,
0: 해부도를 그린 거예요.
1: 확대해 본 거다.
0: 네, 왜냐하면 꽃은 다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술과 이 양머리처럼 생긴 게 암술이고, 이제 수술은 꽃잎에 붙어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네. 이제 이 꽃다발의 이제 단면을 그린 거고요.
1: 단면.
0: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꽃봉오리부터 꽃이 펴서 이제 씨앗을 맺는 것까지, 그리고
1: 예.
0: 그것을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건 씨앗 하나를 그린 거고요. 이제 민들레도 이렇게 후 불면
1: 날아가죠.
0: 날아가잖아요. 그 털을 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털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1: 이야.
0: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것도 그린 겁니다.
1: 여기 왕관처럼 생긴 건 뭐예요? 왕관 옆으로 된 거.
0: 요 방가지똥을 자세히 보면 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털 끝에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 털이 독특해서 그걸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1: 요 가운데 잎사귀는 왜또 따로 그리셨어?
0: 요 부분이요.
1: 예.
0: 그 식물 종류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일정한 애들이 있고, 잎의 모양이 2개 이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잎도 있고, 이렇게 생긴 잎도 있기 때문에
1: 완전
0: 두
1: 다르네요.
0: 종류를, 네, 그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털을 이제 볼수 있게끔 확대해서 표면을 그린 거죠.

0: 전부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서 그려야 되겠군요.
1: 네, 현미경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현미경을 보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미경은 크게 보는 도구지 정확하게 보는 도구는 아니에요.
0: 예.
1: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줄기의 단면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본다. 근데 어느 부분이 물관이고 체관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지식이 있은 다음에 봐야 되는 거죠.
0: 예, 예.
1: 네,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0: 네. 네. 그런데 자, 내가 이제 이걸 그려야 되겠다. 그럼 이거를 전체적인 모양은 우선 다 그려야 될 거고.
1: 네.
0: 그다음 나머지를 뭘 어떻게 그릴지는 누가 정합니까?
1: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0: 그러니까,
1: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정보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죠. 그래서 종이는 한정적이고 논문의 양도 한정적인데 여기 어떤 정보를 넣고 뺄 것인가도 이제 식물학적 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0: 그렇죠.
1: 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국화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류군 전체의 어떤 특징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 방가지똥과 제일 가까운, 진화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있을 건데 그 종과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 부분을 빼고 그렸다고 하면 이게 정말 방가지똥이라고 하는 종을 그렸다고 말하기 힘든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네. 가장 가까운 종하고 뭐가 차이가 나서 그걸 강조하신 겁니까?
1: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꽃의 모양이라든지 뭐 수술이나 암술의 길이라든지 꽃의 크기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네. 꽃의 암술 수술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으신 거군요.
1: 네, 네.
0: 이제 이해가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를 그리려면 그 식물을 우선 연구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뭐 잘라보고 다 해본 다음에나 그릴 수 있죠?
1: 그렇죠. 네. 사실 문헌 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그렇겠죠.
1: 저는 그냥 최소 1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0: 이거 하나 그리는데?
1: 네. 근데 그림만 계속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0: 연구하면서.
1: 문헌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크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꽃 피는 것부터 싹 나는 것부터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사실 실제 식물을 두고 그리기 때문에 놓쳤다, 올해 꽃을 보는 걸 놓쳤다 그럼 다음에 기다려야
0: 맞아요,
1: 돼서 그럼
0: 맞아요.
1: 2년이 걸리는 거죠. 네.
0: 자, 그런데 이 보테니컬 아트 영역에서는 영국이 제일 유명합니까?
1: 식물학 분야에서는
0: 식물학
1: 확실히
0: 자체도.
1: 네, 생물학도 그렇고요. 네, 근데 식물을 특히나 영국이 굉장히 유명하죠.
0: 왜 그렇죠? 원래 오래전부터 식물 연구를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1: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좋아해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랬을 때도 다른 나라에 가서 식물을 가져올 정도로 영국인들이 식물과 식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0: 가드닝을
1: 네.
0: 일종의 취미 삼아 하는
1: 네, 그것도 굉장히
0: 전통이 오래되고
1: 네.
0: 그래서인지 이 박사님이 영국에서 상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1: 네, 인연이 있나 봐요.
0: 그죠?
1: 네.
0: 뭐 가장 최근에 타신 상이 영국 린네학회?
1: 네.
0: 린네학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1: 린네는 이제 많이 아시죠? 그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인 분으로 이제 그 생물의 명명법을 만드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딴 학회고요. 전 세계 생물학 학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입니다. 한 240년 정도 된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생물학 분야에 많은 이제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메달을 수여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식물 그림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0: 질 스미시스상?
1: 네.
0: 이건 뭐예요?
1: 그게 식물 그림상인데요. 그 분이 원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게 되시면서 이 상을 만드셨어요. 1986년에.
0: 왜 못 그리시게 됐어요?
1: 이제 사고가 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의 조력으로 이게 이제 좀 더 새로운 작가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메달을 굉장히 계속 수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식물 관련 학회에서
1: 네.
0: 식물 그림 관련해서는 최고로 꼽히는 분한테 주는 메달을 타셨다.
1: 네.
0: 그런 거죠.
1: 네. 린네학회는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0: 네. 이거 말고 또 영국의 그 보테니컬 아트 무슨 전시회에서 메달 타신 것도 여러 번 있다고요.
1: 네.
0: 그럼 그건 뭡니까?
1: 그거는 영국 왕립원예협회인데요. 원예.
0: 왕립원예협회가 있어요?
1: 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원예 쪽인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물 분야를 이제 엄청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 전시도 하고 있고요. 제가 2013년부터 참여를 해서 2013년, 14년, 2018년, 2022년 참여를 해서 메달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0: 이거는 일종의 콘테스트예요?
1: 네, 일종의 컨테스트이기도 하면서 사실 1년 전에 그 그림을 보고 심사를 다한 다음에 그 1년 뒤에 전시를 하는 거여서 전시회이기도 하고 콘테스트이기도 하죠.
0: 여기 출품되는 작품들은 전부 이런 식이에요?
1: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보테니컬 아트 전시기 때문에 이런 해부도나 어떤 구체적인 구조나 과학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저 중앙에 있는 저런 부분만 그리신 분도 있고요. 생태적인 것들을 그리신 분도 있고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네.
0: 근데 거기에 그러면 그림 제출하시는 분들은 보테니컬 아티스트지 식물학 박사는 아니죠?
1: 아주 드물게 한 명, 두 명이 있을 수 있죠. 네.
0: 신 박사님처럼 식물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림까지 그리는 분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됩니까?
1: 제가 아는 분은 식물학 박사를 하시고 분류를 정말 전공하신 분은 제가 손에 꼽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아마
0: 그렇겠죠.
1: 더 있으시겠죠? 네. 근데 제가 국제전에서 만난 분들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네.
0: 아까 그 식물 분류학에는 논문 쓸때 그림 그려서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그때는 누가 그려요, 그걸?
1: 예전에는
0: 식물학자가 직접 못 그리면.
1: 그래서 요즘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있는 거죠.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 근데 그분들은 식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식물학자가 옆에서 감수를 해주고 요걸 그려야 된다. 요걸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모습을 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0: 그런데 우리 박사님은 두 가지를 혼자 다 하신 거다.
1: 편리한 거죠. 네.
0: 뭐, 아까 한 작품만 하는데 일단 1년은 기본이다 그러셨잖아요.
1: 네.
0: 제일 오래 걸린 거는 몇년 걸린 게 있습니까?
1: 그게 에피소드가 있는 식물은 사실 다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게그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0: 이름도 어렵네요.
1: 그게 학명이라서 한글 이름이 없어요. 외국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식물이 한 4,000종 정도 있거든요. 4,000종보다 더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각각 나라의 식물들을 봤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물 분류학자들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거기 발견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는 조성현 박사님이라고 그 식물 분류학자분이 이제 미얀마로 가셔가지고 연구를 이제 하다가 조사를 엄청 많이 하다가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진흙밭에서 이제 우리는 GPS 기계를 가지고 그 GPS를 찍으면서 가거든요. 식물을 채집할 때. 그것도 잘안 되는 데서 식물을 하나 뽑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도감을 보고 표본을 보고 살펴보다가 없는 거죠.
0: 미등록종,
1: 네, 신종인 거죠.
0: 신발견종.
1: 네. 그래서 그 종을 그려서 이제 논문으로 학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을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열매만 있는 상태였고, 저는 모든 정보를 그려야 되니까 꽃이 필요했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분한테 꽃을 채집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다시 그 나라로 가서 찾아봤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막 정신없이 이거를 채집한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0: 정확한
1: 거예요.
0: 위치를 몰라요?
1: 네.
0: 허허.
1: 그래서 시간이 흘러 5년이 흐르게 됐고,
0: 5년.
1: 이제 그러고 나서 꽃을 산을 넘어갔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채집을 하셨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게 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식물이잖아요.
0: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참고할 자료가
1: 없죠.
0: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의문이 났는데, 그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해보고 하느라 시간이 좀더 걸려서 그게 5년 이상 굉장히 오래 걸린.
1: 뭐 5년 내 그리신 건
0: 그건
1: 아니지만
0: 아니지만, 네.
1: 그만큼 이 식물 과학적 일러스트레이션은 오래 걸리고 어렵다.
0: 네,
1: 그걸
0: 그렇죠.
1: 상징해 주는
0: 네.
1: 거로군요.
0: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완벽히 있어야 되는
1: 그러니까요.
0: 거니까요. 네.
1: 지금까지 모두 몇 종이나 그리셨어요?
0: 한 몇백 종될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식물의 정보를 한 화면에 다 넣은 그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 게을러요. 게으른. 게으르다기보다는 제가 식물학 연구를 하고 있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DNA
1: 그림만 그리실
0: 분석이나,
1: 수는 없으니까.
0: DNA 분석이나 유전체 분석이나 제 논문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식물 그림에 한20% 정도의 시간만 써야지 이렇게 80%는 식물학 연구에 이렇게 항상 염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1: 예.
0: 못했습니다. 네.
1: 굉장히 종류는 많은데, 특별히 주목해서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식물과가 따로 있습니까?
0: 제 처음에 식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근처에 보이는 식물, 그리고 좀더 전문적으로 그리게 됐을 때는 마음에 드는 식물을 그렸어요. 아, 그리고 싶다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그림을 조금 그리다가, 나는 식물학자인데 식물학적으로 연구가 덜된걸 그려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그게 맞는
0: 네,
1: 얘기죠.
0: 이제 결론이 나서 그때부터는 연구가 덜된 분류군이나 이제 형태학적으로 좀더 알아봐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주변에서 만나지 못하는 걸 많이 그리시겠구나.
0: 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가 꽤 오래됐고요. 요즘은 좀, 뭐든 많이 그리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유롭게. 너무 이제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생각도
1: 예.
0: 들어서요. 네.
1: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내가 이제 이번엔 이거 그려야지 라고 식물을 선정했어요.
0: 네.
1: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0: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헌 조사를 하죠.
1: 문헌조사.
0: 논문도 보고, 도감도 보고, 필요하다면 각각 분류군마다 전문가가 있어요. 나는 국화과의 전문가, 나는 포도과의 전문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사를 한창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식처로 가야죠. 독도 가는 것처럼 가서 이제 자주 방문하여서 새싹부터 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1: 새싹부터 자라는 모습, 열매 맺는 것,
0: 네.
1: 1년을 쭉 일단 같이 해야
0: 네,
1: 되겠네요.
0: 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종을 그린다고 하면 그 종의 평균적인 어떤 크기와 모양을, 왜냐면 돌연변이도 있고
1: 그렇죠,
0: 여러
1: 그렇죠.
0: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샘플을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그림을 그립니다. 각 이제 꽃이면 꽃, 열매면 열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는 거죠. 네.
1: 네.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식물 그림 그림에 있어서.
0: 일단 이게 좋은, 이제 식물학자여서 좋은 점이면서도 나쁜 점인 것 같아요. 식물학자니까 다른 분한테 이제 물어보지 않고 제가 연구해서 그릴 수 있는 건
1: 그렇죠.
0: 좋은데, 식물학자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이제 제일 긴장될 때가 이제 식물학 교수님들이나 선배 식물학자분들 연락이 올 때예요. 전시를 했을 때 이제 엄청 원로 식물학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건 털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러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남기면 이제 과학계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고.
1: 예.
0: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후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남겨야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고, 또제 이름이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1: 네. 이건 뭘로 그린 겁니까? 색연필?
0: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연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연필로 마무리까지 할 때도 있고, 펜화도 있고, 이거는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
1: 아, 이게
0: 겁니다.
1: 수채화예요?
0: 네. 색연필은 초보자들이 많이 하기에 좋고 접하기도 쉬운데요. 이게 색연필인데 이걸 끝을 가늘게 이제 섬세하게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붓이 제일 섬세하고요. 펜보다도 더 섬세합니다.
1: 붓이요?
0: 네. 왜냐하면 털 한두 가닥으로도 그릴 수
1: 아,
0: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붓으로 물에다가 물감 풀어서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터치를 하신 그 결과로군요.
1: 네, 그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널리 쓰는 방법입니다.
0: 네.

0: 이제 우리 신 박사님한테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의 질문을 따로따로 드려야 돼요. 어쩌다 식물 연구를 하게 됐는지, 어쩌다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그렇죠? 뭐가 먼저입니까?
1: 당연히 식물이, 그림도 어릴 때부터 하긴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컸어요. 그래서 주변에 식물이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0: 시골 어디요?
1: 경남에서 주로 컸는데,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녀서, 네. 그런데 전부 다 진짜 시골이었어요. 어떨 때는 저희 집이 논 한가운데 저희 집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식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키우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그러던 사이에 이제 제가 유치원생 때 제가 워낙 식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식물 도감, 어린이 식물 도감을 사주셔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그걸 매일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름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 가졌던 꿈이 식물학자였어요.
0: 정말요?
1: 네.
0: 이야, 거의
1: 네.
0: 천부적이네요.
1: 근데 그냥 천부적이라기보다는 그 책이 아마 그 당시에는 어린이 식물 도감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아이였어요.
0: 아, 또
1: 네.
0: 그것도?
1: 네. 그래서 그림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받고 그래서 그냥 어른들은 넌 꿈이 뭐니? 하면 식물학자라고 하긴 했지만 아, 얘는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화가가 되려면 미대에 가면 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미대에 갈까?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생물학과에 가면 야생 식물을 연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와중에 식물이 더 과학 공부가 더 이렇게 좋다.
0: 그림보다.
1: 네. 그리고 부모님도 또 그쪽을 추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로 가서 봤더니 제가 원하는 식물분류학 실험실이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생물학과로
1: 네.
0: 학부는 되어 있고,
1: 네. 왜냐하면 식물학과는 없으니까. 네.
0: 그렇죠.
1: 그래서 봤더니 이제 석사부터 식물분류학을 할수 있는 실험실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1학년 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지만 다른 종류, 여러 종류의 그림을 혼자서 그리고 있다가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걸그 지도 교수님이 보시고 식물 그림이 있다.
0: 그렇죠.
1: 그려봐라 해서 같이 그때 실험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0: 그리고 논문 쓰려면 식물 일러스트레이션 또 필요하다.
1: 네, 그때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이거 논문에도 쓰고 같이 도감도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 그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그림들을. 도감을 그래도 낼 정도가 아닌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 어린 학생을 장려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근데 그분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이 학술도회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0: 잘
1: 저도
0: 모르시겠죠.
1: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교수님이 만약에 제대로 가고 있으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이걸 꾸준히 했는데, 3년 이상 했는데, 다른 길이었다. 그러면 창조한 거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래서 열심히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렸죠.
0: 아니, 그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0: 좋았겠어요. 식물 연구하러 제자가 왔는데 따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해야 할 판에 이 친구가 직접 그것까지 해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여러 이제 지도 교수님들 만나고, 그다음 박사 후 연구하면서 지금 미국의 연구관님도 만나고 다들 좋아하셨죠.
0: 예. 박사는 기생식물 연구로 하셨더라고요. 기생식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뭡니까?
1: 식물은 굉장히 평화롭게도 태양이나 토양이나 물을 이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죠. 그런데 이 기생식물 같은 경우는 동물처럼 다른 식물의 에너지를 뺏어 먹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이유로 많은 식물학자들도 그렇고 식물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생식물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0: 예.
1: 운이 좋게도 그게 박사 연구 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생을 할수 있는 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죠.
0: 우리 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제일 대표적인 기생식물은 뭐가 있습니까?
1: 겨우사리.
0: 겨우사리.
1: 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0: 예.
1: 보셨어도. 겨우사리 차도 끓여 먹고 하죠. 근데 겨우사리는 조금 특이하게 초록색이거든요. 그 말은 광합성도 하면서 다른 식물의 에너지도
0: 그렇죠.
1: 뺏어가는 식물인데, 광합성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식물에 기생하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런 식물을 전기생식물이라고 하고, 겨우사리처럼 광합성도 하고 기생도 하는 거를 반기생식물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릉도 독도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48종의 독도 식물을 그리셨네요. 여긴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겁니까?
1: 여기는 이제 그 저의 그 학부 지도 교수님이 울릉도 독도 연구소를 운영을 하셨고요. 그 실험실과 별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를 초대를 하셔가지고 연구원으로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줬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울릉도 독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저는 연구원으로 포함됐고, 그러면서 독도가 가보시면, 울릉도 여행 갔다가 많이들 가보시는데, 굉장히 이제 돌산이고,
0: 그렇죠.
1: 작아요. 그래서 식물 종이 한 50여 종밖에 없어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거기 있는 식물이 많지 않으니, 그 식물의 모든 열매와 씨앗을 그려보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책이 나왔고,
0: 네.
1: 도감으로 나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이 식물의 전체 생활사를 그리는 걸 해보자 해서 7종을 선정해서 그림을 그 다음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0: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1: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들은 되게 많아요.
0: 그죠.
1: 굉장히 독특한 특산식물이 있고 독도에는 대부분 그냥 잡초들, 외래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50종밖에 안 되니까요.
0: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에서 난초와 공생 곰팡이의 관계를 연구하셨다. 이건 뭡니까?
1: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저의 그 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난초를 연구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나라의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멸종위기 식물들 중에서는 난초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난초를 보전을 하려면 난초와 관련 있는 곰팡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난초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자연 상태에서 씨앗이 싹이 틀 때, 곰팡이의 도움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아요.
0: 그래요.
1: 그러면은 곰팡이가 만약에, 근데 땅속에 있는 곰팡이가 산성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럼 곰팡이가 죽으면 이 씨앗은 영영 싹이 안 트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이 공동 연구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걸 좀 배워와라.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요. 이 난초 곰팡이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있고, 이 곰팡이 컬렉션이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1: 가죠.
0: 식물에도 지금 멸종 위기종이 많죠?
1: 많이 있죠. 많고, 오래 걸렸다는 그림 그렸던,
0: 5년.
1: 그것도 멸종위기 종이에요. 근데 그만큼 늦게 발견된다는 것은 연구가 덜된 지역일 수도 있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0: 적다는
1: 작아서일 수도
0: 거겠죠.
1: 있죠.

0: 그런 열정 위계종 식물들 가운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또 내지는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1: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종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초 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뭐 멸종 위기 1급, 2급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죠. 거기에 대부분 여러 가지 뭐 광릉 요강꽃, 이제 난초 종류, 복주머니 털 복주머니 난초 이런 걸 보면 난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흥난도 있고. 네.
0: 그런 난초 종류가 멸종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곰팡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 이것 때문입니까?
1: 그것 말고도 많은데요. 난초는 사실 그 식물 분류학을 하면서 각 분류군의 연구자들이 있는 중에서 난초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는 식물학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멸종위기종도 많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0: 좋아하죠.
1: 네, 분류군이에요. 근데 그 말인
0: 또
1: 즉슨,
0: 비싸기도 해요.
1: 네, 그 말인 즉슨 난초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0: 많아요.
1: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캐가는 것이
0: 아,
1: 난초의 그 멸종을 가져오는 큰 이유 중에
0: 그러네요.
1: 하나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자연 상태에 두면 번식할 수 있을 텐데, 희귀한 거라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캐다 보니,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난초가 사실은 꽃이 피는 식물들 중에서는 가장 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분류군이 국화과인데요. 두 번째가 난초과예요. 근데 분류군은 종수가 많을 뿐이지 각 종이 개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으름난초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거의 있는데 걔도 멸종위기종이에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그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막 찾아보고 이걸 발견하신 분이 있나 하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그걸 채집해서 열매로 술을 담궈서 그게 아마 전통적으로 이렇게 난초가 많았을 때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냥 이제 술을 담갔다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이렇게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더 몸에 좋다라고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좀 문제가 큰 거죠.
0: 그렇지.
1: 멸종위기종인지 알면서도 이제 채집을 할
0: 그러니까 본업은 식물학자시죠?
1: 때는. 네.
0: 그리고 드물게 일러스트레이터도 직접 하는 식물학자.
1: 네.
0: 지금껏 수백 가지 종류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셨는데,
1: 네.
0: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1: 여러 가지가, 다들 정말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다들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난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을 아직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영국에서 전시한 것 중에서 2013년에 처음 영국에 전시했던 농나무과 시리즈가 기억에 남고 보고 싶어요. 그때 이제 6점을 시리즈로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 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0: 그럼 어디가 있어요?
1: 그 영국 왕립원예협회에서 이제 컬렉션을 구입을 해 가시기도 했고 영국의 개인 소장가들이 구입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게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시리즈로 처음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사실 기억이
0: 알겠어요.
1: 잘 나지는 않습니다. 네.
0: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신 작품이 화가의 작품처럼 다 이렇게 판매가 되는군요.
1: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구소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0: 그렇겠죠.
1: 네.
0: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또, 나름 이제 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학술적 설명용 자료로 필요하겠어요?
1: 네, 그리고 영국에는 그걸 수집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물원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가든, 영국 왕립 식물원에도 보면 그 정원을 많이 가시는데 그 정원이 있는 것만큼 엄청난 크기의 연구단지가 옆에 있어요. 이제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식물 그림만 보관돼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뭐 15세기, 16세기 쭉
0: 오호.
1: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림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상을 받았던 린네아키에서도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0: 그랬겠죠.
1: 네.
0: 그동안

0: 작업하신 그림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은 어떤 겁니까?
1: 지금은 저기 전시되어 있는 우산 입기가 제일 그래도 제 최근에 그린 그림이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저게 뒤, 제 뒤에 있는 게 우산 입기입니까?
1: 네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산 입기, 소리 입기 많이 이제 배우고 하는데요. 입기 종류는 굉장히 원시적인 식물이어서 꽃이 피지는 않아요. 그래서 입기 종류 중에 처음 그려본 식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주최로 해서 거기서 전시를 열었었는데, 그때에 그 덕수궁에 있는 식물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민족과 비슷한 식물이 뭘까?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과 비슷한 그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골랐던 게
0: 왜
1: 우산이었고,
0: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1: 이 덕수궁이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덕수궁을 여러 가지 활용을 했고, 이제 많이 파괴하기도 했고 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곳을 차지한 나라의 성향에 따라서 식물을 뽑고 심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벚나무를 심고, 이제 또 다시 뽑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눈에 띄고 정원 식물들은 그렇게 있었죠. 이제 없어지고 다른 식물. 근데 우산 입기는 거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0: 오래전부터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았다.
1: 곳곳에 이제 그 궁전이나 이제 건물 옆에도 있고, 이제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끈질기게 있으면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산 입기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지구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0: 우리의 끈질김.
1: 강인함 그런
0: 알겠습니다.
1: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식물이어서 여러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아끼는 그림입니다.
0: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요즘 가정이나 뭐 카페 같은데 인테리어로 보테니컬 아트 작품들 꽤 많이 보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이처럼 과학적인 거는 도전 못하고 보테니컬 아트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식물 그림 그려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입문하는 무슨 팁을 좀 주신다면.
1: 근데 저는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식물부터
0: 그렇게
1: 시작했거든요.
0: 되겠죠?
1: 이제 그 식물 분류학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교정에 있는 식물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백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부터. 그래서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한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물의 정보를 이제 잘 이제 관찰을 해서 담는 게 중요한데, 흔히 보는 식물의 경우에 더 많이 보셨을
0: 그럼요.
1: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자료를 보면 거의 스케치만
0: 스케치.
1: 꼼꼼히 한 거가 한 3년가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연필로
1: 싶습니다.
0: 시작을 해서 색연필로 발전하고.
1: 색연필을 이제 만약에 수채화가 어렵다 하면 색연필을 좀 해보시거나, 색깔을 조금. 근데 사실 재료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하는 재료를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0: 알겠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1: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미국에서 하면서 약간 지쳤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할 생각이고요. 그림을 너무 좀 오래 조금씩 그리긴 했지만 좀안 그린 것 같아서 그림도 좀 열심히 그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식물학자가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가 화가가 꿈이었는데 세 번째가 농부가 꿈이에요.
0: 오,
1: 그래서
0: 직접
1: 미국에
0: 재배도 해보시고.
1: 이게 일종의 약간 진짜 농부분들처럼 하지는 못하고요. 그분들은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냥 미국에 있을 때 주말마다 농사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농산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식물, 어려서부터 잘 그린다고 칭찬받던 그림, 그걸 지금 계속 업으로 하고 계신 거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성과 그리고 작품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요즘에 근처 공원이나 뭐 한번 살짝 나가셔서 어떤 꽃들이 피었나, 어떤 풀들이 자라나 새삼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식물은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0: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추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기원전 387년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가 서양 대학의 효시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학은 교양인을 길러내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런 어떤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요즘은요, 실용적 학문 또 취업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의 교양 교육이 좀 도외시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학의 교양 교육이 시대 흐름에 발맞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벌써 2005년에 한국교양교육학회를 발족시키셨고요. 한국의 교양 또 대학의 교양교육 이 발전 방향을 계속 연구하고 모색하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우송정보대학교의 손동현 총장 함께 만나뵙죠.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0: 흔히 이제 대학을 다녀보면 뭐 전공 과목이냐 교양 과목이냐 이렇게 크게 대별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 그랬죠.
0: 근데 오늘 이제 교양 교육의 가장 그 기초부터 다루시는 총장님을 모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교양이 뭡니까? 교양이.
1: 글쎄요, 그 교양이라는 말이 워낙 다의적이고
0: 그러니까요.
1: 함축적이고 광범해서 심지어는 대학 교육에서조차도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포섭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0: 예.
1: 그러니까 대학의 고등교육에 국한해서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볼 때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기초학문 교육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0: 기초학문이라면 실용학문과 구별되는.
1: 그렇죠. 예.
0: 네.
1: 직업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과는 일단 거리를 두고 그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리나 이런 것을 순수하게 지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초 학문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좀 많이 소외되고 있죠.
0: 뭐 흔히 말하는 문사철 이런 겁니까? 문학, 역사,
1: 그렇죠.
0: 철학 뭐 이런
1: 예,
0: 거.
1: 그건 이제 인문학이고요. 인문학뿐 아니라 기초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 뭐 심리학 이런 것도 있고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네요.
1: 수학, 물리학, 이런 화학. 이런 기초 학문 분야의 교육이 이제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 줄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0: 네.
1: 이제 저희들 생각이죠.
0: 그런데 인문학,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의 기초과학
1: 예.
0: 다 전공이 있잖아요.
1: 전공이
0: 그
1: 있죠.
0: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1: 예. 전공이 있긴 있는데 많은 대학들의 현재 보면
0: 예.
1: 그런 학과들이 점점 없어지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축소되고
1: 예.
0: 특히 인문학 쪽에서.
1: 인문학도 그렇고요. 사회과학도 그래요. 예. 이 지방에 내려가서 사립대학의 형편을 보면
0: 네.
1: 거의 전멸하다시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뭐 국립대학은 물론 다르고요. 수도권에 있는 큰 대학들은 그런 기초학문 학과들이

0: 존재하거든요.
1: 그럼요.
0: 그런데도 그 학과의 교육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그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이 실용학문 중심, 뭐 직업교육 중심의 예, 이 세태를 예. 예. 외면하지 못하고
1: 예, 예.
0: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1: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예. 교양교육, 특히 대학에서의 기초학문, 교양교육이야말로 시대 흐름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0: 뭐 오늘날 다들 하는 얘기가
1: 예.
0: 뭐 격변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럼요.
0: 문명사적 전환 이런 말도 쓰고요.
1: 뭐 항상 그래요.
0: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 지식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상되는 어떤 지식 영역의 범위가 흐려지고 넓어지고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지금 뭐 어떤 학문 분야가 각광을 받는다. 뭐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회계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런 논리가 이제 타당시 되어 왔죠.
1: 예, 예.
0: 그러니까 각 전공 분야마다.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면 미래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1: 언제 또 뭐가 바뀔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회계학자가, 회계사가 필요 없어질지도
0: 그렇죠,
1: 모르니까.
0: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1: 예.
0: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1: 그 보험이 기초과학이다.
0: 기초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1: 근데 뭐 인터넷 뒤져보면 필요한 무슨 모든 지식이 다 나오잖아요.
0: 예.
1: 심지어 요즘은 AI한테 뭐 내가 검색 안 해도 예. AI한테 찾아줘 그러면 다 찾아주잖아요.
0: 예,
1: 찾아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리포트처럼 만들어주잖아요.
0: 예.
1: 그런데도 대학에서 기초학문을 배워야 합니까?
0: 인공지능이
1: 예.
0: 우리의 사유를 대신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유 내용에는 면밀히 검토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누적시키는 그런 사유가 있는가 하면
1: 예.
0: 또 다른 하나의 사유는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데 객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그런 사유를 하는 사유, 사유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나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쭉 열거할 수는 있지만 그 열거되는 사항들을 움켜쥐고 있는 맨 뒤에 있는 나 자신. 과연 인공지능이 이것까지도 대체해 줄 수 있을까? 그 저는 회의적이에요.
1: 네.
0: 안 된다고 봐요.
1: 네.
0: 그러면은 그러한 뭐 이제 철학적으로 주체성이라는 말도 쓰고 심리학에서 자아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1: 예.
0: 그런 주체성 자아를 튼튼하게 하고 함양하는 그런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인공지능에 다 맡겨서 될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 학문 분야의 공부를 두루두루 해놓으면 이것이 어떤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그 등식이 곧장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1: 그러나 주체성과 자아를 강화시킨다.
0: 그렇죠.
1: 바로
0: 거기서 요즘 많이 강조하는 창의적 사고가 나오거든요.
1: 예, 예, 예.
0: 저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할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여러 가지 것을 융합한다고 그럴 때 어떤 여러 가지를 융합할 것이냐.
1: 예, 예.
0: 기초학문 분야에 지적 탐구를 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를 철학적 사유가 뭔지, 경제학적 접근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면 거기서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1: 네.
0: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런데 뭐 인문과학에서 문학, 역사, 철학의 기본 소양을 넓힌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과학의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정도의 기초를 넓힌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자연과학의 수학, 물리학까지도 이걸 넘나들어야 합니까?
0: 물론이죠.
1: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1: 그러니까요.
0: 것이 너무 급한 일들이 많아서 잘못돼서 그렇지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1: 문이과도 넘나들고.
0: 그러면 문과, 이과라는 구별 자체가

0: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초 공부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어떤 지적 능력의 함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 갈라가지고 너는 이쪽 나는 저쪽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1: 예술, 뭐 음악, 미술 이쪽도 필요할 것 같네요.
0: 물론이죠.
1: 그렇죠.
0: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정신생활 뭐 글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꼭 논리적인 합리적인 지적 사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예술적 감성이 얼마나
0: 중요한지. 그렇죠. 그럼요. 인간의 의지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런 것을 두루두루 체험하게 하고 두루두루 함양하는 것이 이 대학 고등교육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1: 그런데 뭐 그럼 우리 총장님 눈에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런 문과, 이과, 예술까지를 넘나드는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겠네요.
0: 그렇죠.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그런 의식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대학들이 물론 있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1: 이게 부실해지면, 대학의 기초 교양 교육이 부실해지면 어떤 문제점을 나타납니까?
0: 좀 전에 이제 우리 창의성 얘기를 창의 했잖아요.
1: 창의 융합 인재가 부족해진다?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성 지식, 선진국에서 다 이렇게 온축해 놓은 기성 지식을 받아들이고 습득해서 쌓는 데는 우리가 성공했어요, 일단. 뒤따라만 가서는 이제 도약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창의적인 창의성이라고 다들 주장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눈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제가 생각했던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는 게 우리가 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게 이제 반도체 메모리 분야라고 친다면 제일 앞서 있는 반도체 더 앞서가려면 충분히 교육받은 인재를 빨리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4년 내내 반도체만 가르쳐도 부족한데 그 4년 동안 교양 교육만 시켜서 어떡합니까?
0: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과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하고 문제 자체를 조망하는 안목을 기르는 일하고 좀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AI가 됐든 우리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1: 예.
0: 그런 능력이 사실 직업 분야에서의 아주 고도의 직업 능력이기도
1: 그렇죠.
0: 하죠. 그런데 어떤 한 특정 분야의 그 지식 능력만 가지고 선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른 어떤 지식 분야하고 연결시키고
1: 예.
0: 아까도 나온 단어입니다만 융합시키고 하는 데서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고 새로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대학의 고등교육 교과 과정을 보면
1: 예.
0: 각 학과마다 전공 교육을 하고 있고
1: 그렇죠.
0: 다른 한편으로는 교양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1: 있죠.
0: 네.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이 그 교양교육 과정을 튼실하게 운영하자. 역시 특별한 분야, 특수한 분야의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도 습득하고
1: 전공교육.
0: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1: 네네.
0: 그런 생각인 거죠.
1: 그 비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공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가 몇 프로, 몇 대 몇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0: 대체로 뭐 이제 미국 대학들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한 30%, 3분의 1 정도는 전문 분야에 아주 그 특화된
1: 예.
0: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데 주력하고
1: 예.
0: 한 30%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그 기초학문 교육을
1: 예.
0: 으로 채우고
1: 예.
0: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그 본인이 어느 쪽이 됐든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자. 그게 대체로 스탠다드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인문계 사회계 대학들은 졸업학점이 120학점이면
1: 예.
0: 그 중에서 뭐 사회학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 40학점 사회학 하고 교양 이 기본 학문 이것을 한 40학점 하고 나머지 40학점은 내가 사회학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더 해야겠다.
1: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0: 더 하고.
1: 교양을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0: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좋다.
1: 예.
0: 그것이 대략 스탠다드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권유를 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0: 그 전체 학점 중에 한 3분의 1, 가급적이면 한 3분의 1 정도를 기초학문 교육으로 채우자. 이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1: 현재 한국 대학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0: 평균은
1: 졸업 학점에서 전공 분야와 교양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0: 대체로 요즘은 이제 두 가지 전공을 권유하는 대학도 있고
1: 복수 전공,
0: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교양이 3분의 1이 안 돼요. 한 4분의 1 되면은 그 괜찮은 대학이고요. 예,
1: 25%가
0: 25, 6% 왔다 갔다 해요.
1: 그게 좋은 대학이고,
0: 좋은 대학이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더 적고. 그리고 문제는 그 교양 교육 과정 안에 기초학문 분야의 학업을 하느냐,
1: 아니다, 이거죠.
0: 아니고 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취업, 창업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순수한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으로 교양 교육 과정을 채우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주장인데,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1: 그럼 총장님 강조하시는 기초 학문 분야의 교양 교육은 현실적으로 한국 대학에서는 25가 아니라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겠군요. 근데 아까 그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이 전공 3분의 1, 교양 3분의 1, 선택 3분의 1 그러셨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선진국 대학들은 그렇게 합니까?
0: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의 표준이 그렇다고.
1: 정말 그래요?
0: 예.
1: 지금도요?
0: 그렇죠. 예.
1: 오.
0: 미국 대학에서도 이제 그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주립대학 아닌
1: 예.
0: 그런 명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에도 보면은 그, 이 기초학문 분야를 학과 구분도 없이 다 제공하는 그런 별도의 그 소위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있잖아요.
1: 리버럴
0: 아츠
1: 아츠
0: 칼리지.
1: 칼리지.
0: 예. 그런 데서는 말하자면 기초학문 분야의 교육이 거의 100%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1: 예.
0: 그런데 이제 주립대학은 조금 달라요.
1: 근데 그
0: 주립대학들은.
1: 리버럴 아츠 칼리지, 그러니까 자유학예 대학 이 정도가 될 텐데, 그건 아예 신입생을 뽑을 때부터 학과나 전공 없이 뽑죠?
0: 그렇죠.
1: 그죠?
0: 예. 학생 수가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미국에는 그 소규모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들 명문이죠. 그러니까 대개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제 전문대학원, 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뭐 이런 데로 경영전문대학원 이런 데로 진출하고 그러죠. 그래서 금년에 서울대학에서 학부대학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명실공히 자유학예 학업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만든 게 지금 서울대학의 금년에 그 학부대학이거든요. 예. 거기서는 학생, 그 모집하는 학생이 17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대전에 있는 대전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2015년에 그 대전대학의 그 학교 법인 이름이 혜화학원이에요. 그래서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아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1: 미국의 그 소규모 자유학예 대학들이 거기 졸업한 학생들은 아까 대부분 뭐 로스쿨이나 MBA나 의학전문대학원 간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지 않고 바로 취업도 잘 됩니까?
0: 잘 되죠.
1: 잘 돼요?
0: 재미있는 것이요. 그 미국의 그 해군 상관학교 있는 그 근처에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고
1: 아이고,
0: 있어요.
1: 유명하죠.
0: 다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고전 읽힌다. 뭐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고전만 읽히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실험 과학도 다 해요. 그리고 악기 하나씩 다 다루게 하고
1: 고전 읽고 자연과학하고
0: 자연과학하고
1: 악기를
0: 악기
1: 다루고
0: 다루게 하고
1: 이야, 진짜
0: 그러니까
1: 그야말로
0: 직업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부를
1: 그러네요.
0: 시켜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이 학교에다 주문한대요. 우리 회사에 이번에 몇 명만 좀 보내달라.
1: 금융회사에서
0: 왜?
1: 경제학 공부한 학생이 아닌데?
0: 아니죠. 사실 증권회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태의 시류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아니겠어요?
1: 시대의 흐름.
0: 예.
1: 그래서 잘 나갈 기업, 뭐,
0: 그렇죠.
1: 잘 팔린 상품, 이런 걸 알아야죠.
0: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데에서 어느 직업 분야보다도 민감할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식견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뭐 회계 잘하는 사람, 뭐 IT 잘 다루는 사람 필요하겠지만,
1: 있겠죠.
0: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거죠.
1: 그런 미국의 사례를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0: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0: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앞서가고 잘하는 대학들이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몇 가지. 뭐 아까 서울대학교의 학부대학 이번에 신설하는 거, 대전대학교 소개하셨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뭐 그렇게 자유학예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대학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이 교양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그래도 좀 앞서가는 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하고 성균관대학하고 경희대학하고 그렇습니다.
0: 연세대학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죠?
1: 연세대학에서는 2000년에 벌써 저 학부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을 다 학부대학으로 뽑았었죠. 몇 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학과 단위로 학생을 뽑았는데.
0: 그때 그 몇 년 동안은 왜 송도에서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1학년.
1: 아니, 그 후에.
0: 그 후인가요?
1: 송도로 1학년에 다 간 건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1학년을 다 송도로 보내고 나서 연세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활발하게 된 거예요. 성숙해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그 교실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는 걸 잘해요.
0: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걸 합니까?
1: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 비슷한데.
0: 그게 학점을 줘요?
1: 학점 주는 것도 있는데 학점 주는 교과목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활동을 연세대학이 제일 활발해요, 보면. 그리고
0: 성균관대학.
1: 성균관대학은 연세대학에서 학부대학 만든 걸 보고 한 5년 뒤에 성대에서도 학부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대가 잘하는 점은 지금도 학과 단위로 학생을 안 뽑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전체를 뽑아요. 학과 단위로 뽑을 수밖에 없는 학과 분야가 있죠. 의과대학, 뭐죠? 사범대학, 그 다음에 뭐 예체능계. 그거는 학과 단위로 뽑죠. 할 수 없이. 근데 나머지는 그냥 계열로만 구분하고 그냥 뽑아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성대는.
0: 예. 예.
1: 그리고 그 교육 과정도 보면은 기초학문 분야를 많이 늘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 대학이 경희대학인데 경희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교양교육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시키거든요. 하나는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영어로. 그래서 어떤 교과목을 잘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게 있고.
0: 핵심 교양 보통 그렇게 부르죠.
1: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핵심 교양이죠. 경희대학에서 그 도정일 교수가 옛날에 있을 때 그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듣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문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그래요.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벽돌짝만한 게 있어요.
0: 그 뭐 문학, 사회학, 철학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 과목으로 그런 식인 거죠.
1: 근데 그걸 이제 1학년 전국 모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문학을 한 사람은 문학은 잘 알지만 자연과학 잘 모르고.
0: 모르죠.
1: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 연수를 매주 했어요.
0: 교수부터 배워라.
1: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다고요.
0: 그랬겠죠. 그랬겠죠.
1: 자기가 공부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후에 약간 좀 주춤해졌는데 경희대학은 그게 아주 특장적인 교양교육 지침이었어요. 지금도 하고는 있죠.
0: 거기도 뭐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러니까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그 도재일 교수가 장명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불려가 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좀 호소력이 있어서 다른 많은 대학에서도 그걸 좀 비슷하게라도 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그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이름도 그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후에 많이 나왔어요.

0: 아니
1: 벤치마킹해가지고.
0: 벤치마킹해서 무슨 호크마 칼리지 뭐 무슨 칼리지 그건
1: 그러니까
0: 좀 선구적이었죠.
1: 우리 대학들도 그 미국의 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같은 모범 사례를 아니까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는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장 취업률. 여기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의 걱정이고 또 하나는 이미 기존의 학과 편제로 되어 있는 교수들의 비협조와 반발.
0: 아주
1: 맞죠?
0: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네. 맞습니다.
1: 그죠?
0: 예.
1: 그 당장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취업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이 학과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0: 뭐, 단숨에 되면 벌써 했을 텐데, 단숨에는 안 되는데, 사실은 기업에서도 어떤 사람을 원하냐 할 때, 그 기업의 저기 상위에 있는 이제 이사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교육을 원해요. 근데 이제 뭐 부장급쯤 되는 분들은 당장 데려다 써먹을 사람을
1: 그렇죠.
0: 원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 균형이 한쪽에 쏠려 있는 그 불균형이 아직 깨지고 있지 않는데, 저는 앞으로는 바뀌리라고 봐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산업도 제자리 걸음하기 쉽고,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대학이 자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정부에서 세금을 투여할 때는
1: 아,
0: 아무나,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잖아요.
1: 평가하고 기준이 있어야죠.
0: 평가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평가의 뭐라고 할까요? 그 기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쉽게 안 바뀌어요. 통념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1: 어렵죠.
0: 예.
1: 좀 아까 우리 그뭐 경희대학교 사례를 소개하시면서 교수들도 연수를 계속 받게 했다. 그건 그만큼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자체가 이 융합적인 학과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강의를 담당할 만큼의 통섭적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죠?
0: 그렇죠.
1: 근데 뭐그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론
0: 예.
1: 이런 그 세계적인 명강의 이런 거는 그야말로 철학, 정치학, 법학 이 모든 걸 넘나드는 학문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래서
1: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명강의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0: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에 어떤 강의가 전 대학가를 휩쓴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 교양기초교육원이라는 그 기구에서 재작년인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들은 강의 중에서 정말 감명 깊고 너희 시야를 넓힌 그런 강의가 있으면 그걸 좀 적어내라 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뭐 연세대, 이대, 한양대 뭐 이런 데서 여러 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 교수가 생물학과 교수가 이제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행정학과 학생이 그 강의를 듣고 야, 이거 나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좌가 많이 나오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1: 그 기초교육 과정에서 그 평가한 학생들 점수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평가받은 과목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0: 그 연세대학에서 생물학 교수 한 분이 질병과 문명, 이런 과목을 개발을 해서,
1: 야, 질병과 문명.
0: 문명.
1: 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0: 그런 과목이 있었고요. 또 생물학과 철학의 접점, 이런 과목이 있었고요. 한양대학에서는 역사로 읽는 테크노 사이언스.
1: 역사로 읽는 테크노
0: 그러니까
1: 사이언스.
0: 역사하고 기술하고가
1: 알겠어요.
0: 엮인 거고요. 이화여대에서는 또 현대 물리학과 인간 사유의 변혁.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아주 신선하기도 하고.
1: 결국은 넘나듦이군요.
0: 그렇죠. 예. 횡단적인. 예.
1: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문명사적 대전환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AI 시대 뭐 이런 것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제 대학이

0: 대학이라는 캠퍼스라는 개념 자체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틀. 그러니까 뭐 수강신청 어떻게 하고 뭐 1년에 뭐두 학기는 어떻게 하고 그 틀. 이거를 꽉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학 밖에서도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유통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생기고
0: 엄청나게
1: 그런
0: 많고.
1: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까지와 같은 그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대학이 점점 위축된다고 봐요, 저는. 예.
0: 그럼요.
1: 그러니까 대학도 변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변신을. 예. 그래서 저는 그 우성대학에 있을 때, 우성대학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교양교육 과정에 좋은 강의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옳다. EBS를 전 평소에 자주 보잖아요. 거의
0: 저희
1: 뭐.
0: EBS 프로그램하고 연계하셨다면서요?
1: 예.
0: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그치.
0: 구체적으로?
1: 그래서 그렇게 된
0: 아니,
1: 거예요.
0: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제가 EBS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어느 날, 아니, 이걸 교양교육 과정에다 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EBS 프로그램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어떤 강좌, 어떤 강좌, 어떤 한세 강좌를 묶어서 과목 하나를 만들고 네 개를 묶어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묶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과목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0: EBS에는 강의 프로그램도 꽤 많이 있고, 또 다큐멘터리도 훌륭한 게 많고.
1: 혹시 그 다큐프람이에요. 거기하고 클래스 E?
0: 예, 그게 이제
1: 그거하고.
0: 강의 프로그램이죠.
1: 거기 보니까 뭐 제가 아는 후배 교수들도 있고, 제가 아는 동료 교수들도 있고, 다들 뭐,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0: 아, 최고만 거기 보시죠.
1: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좀 활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묶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그걸 잘 시청하고, 그걸 잘 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고 할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도 그 교수님이 소위 책임 시술을 다 이제 채우는 것으로 하고.
0: 그럼 학생들은 모여서 같이, 아니, 그럴 필요 없죠?
1: 그래서 한 학기에 한세 번은 만나요,
0: 물론,
1: 교실에서.
0: 물론.
1: 예.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때 이렇게 세 번은 만나지만 평소에는 매주 단위로 이제 매주 그 교과목 그 진행 과정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매주 단위로 그걸 시청하게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게 재미있고요, 내용이. 교실에서 딱딱하게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0: 아이고, 훌륭한
1: 좋은
0: 프로그램들이니까요.
1: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한 장점이 학생들은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보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자다가도 볼수 있고. 그걸 좋아하고, 그렇죠.
0: 그리고 정말 배우는 게 많았다 그래요?
1: 그래서 몇몇 과목은 학생들이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그렇게 호응이 좋은가 봤더니 역시 그 관리를 잘하는 그 담당한 교수가 관리를 잘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냥 뭐 방치해 놓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0: 그럼 뭐 켜놓기만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 담당한 교수가.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담당하는 교수들 모아서 또 연수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자.
0: 그럼 그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슨 시험을 보나요? 어떡하나요?
1: 아, 그거는 그 담당하는 교수들이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0: 그 교수 재량에
1: 예,
0: 따라서.
1: 교수들이 되게 시험을 봐요. 중간 시험도 보고, 기말 시험도 보고. 그 시험 볼 때는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시험 보죠.
0: 말씀 들어보면 특히 지방에 있는 또 실업계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뭐 과거로 말하면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
1: 그렇습니다.
0: 시작을 만들어내신 거군요, 어찌 보면. 우성대학에서 EBS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드신 과목들도 학생들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혹시?
1: 그렇죠. 피드백을 받죠.
0: 제일 좋은 평가받은 과목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1: 음악과학과 대중음악. 그러니까
0: 음악, 대중음악.
1: 음악과학 하면 이게 굉장히 학술적인 것 같은데 대중음악하고 결부시켜서 강좌를 EBS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동물과 인간,
0: 동물.
1: 지구 생명의 과거와 미래, 이런 과목들. 근데 이런 과목들이 그 호응이 좋았던 거는 관리 지도를 잘한 거예요.
0: 알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총장님은 원래 전공이 철학이시잖아요.
1: 예.
0: 그죠?
1: 예.
0: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양 교육에 대한 저 강조? 그래서 2005년부터 벌써 한국 이 교양 교육 학회 같은 걸 만드시고.
1: 예.
0: 왜 이쪽으로 이렇게 꽂히셨어요?
1: 제가 사적인 얘기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어느 과를 갈까? 다 뒤져봐도 갈 학과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EBS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봤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얘기 뻔한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너 뭐 법대 가라, 네. 경제학과 가라.
0: 성적에 따라서
1: 네, 너는 법대 가면 되겠다. 나중에 판사해라. 네. 그런 지적 갈증이 저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성대 재임할 때 보니까 이 교양교육 과정이 뭐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2년에 한 번씩. 근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선배 교수가 그 대학의 교육 과정 전체를 예. 좀 개편하는데 예. 교양 파트에 좀 들어와서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들어갔죠. 기꺼이 들어갔어요. 가서 봤더니 좀 난맥상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교무처장 바뀌면 또 뭐 과목도 바뀌고.
0: 예.
1: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학교만 이런가? 하고서 다른 학교 봤죠.
0: 그때부터 이제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시게 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본 거 제가 나온 서울대학.
0: 네, 서울대학.
1: 근데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양 교육 엉터리로 배웠잖아요. 서울대학 보니까 여전해요. 연대가 조금 난데 거의도 마찬가지고 연고대, 서울대, 성대 다 똑같아요. 이야, 이건 아니다.
0: 교양 과목이라는 게 겨우 외국어 과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화가 나고 야, 이거 이렇게 방치를 해둬서 되나? 대학마다 교양교육 과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90몇 년도까지 교육부 이제 고등교육 시행령에
0: 예.
1: 뭐 어떤 분야에서 한과목시 하라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다 없애진 못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전공학과에서 교양교육 영역이 무슨 거기에 자기네들 뭐 지분이 있는 것 같이 모든 학과에서 과목 하나씩 내가지고 교양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그랬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랬죠.
0: 그러니까 대학을 가실 때부터 뭘 전공할지 몰라 가장 기본인 철학을 택하신 거고.
1: 그랬죠. 그리고 거기 철학과에 가면 혹시 답이 있을까?
0: 글쎄. 그리고 이제 철학 교수로 계시면서 아 이거는 좀 진짜 기초학문 교육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교육과정 편성에 어쩌다 참여하고 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그거로군요.
1: 우리 저 정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저보다도.
0: 앞으로 좀 비약적으로 이쪽을 발전시키려면 무슨 묘안이 없을까요?
1: 우선 교육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0: 구조?
1: 예. 그러니까 보통 학사 조직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는 단과대학 뭐뭐뭐뭐를 둔다. 그리고 어떤 단과대학에는 무슨 학과를 둔다.
0: 그 편제가 있죠.
1: 편제. 우리 익숙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를 좀
0: 허물어뜨려야 돼요.
1: 이걸 좀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걸 허물어뜨리는 목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학생이 뭐를 배워야 할지 그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0: 유연하게.
1: 그리고 현실에 조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못할 것도 아니에요. 시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교육부에서 무전공으로 25% 이상 뽑아라 하는 게 그런 거의 시도예요.
0: 시도죠.
1: 예,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과가 있잖아요. 철학과. 그러면은 저는 철학과를 다녔습니다만 이게 학생 모집 단위고 학생이 거기 속해 있는 단위고 그 속해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그 교육 과정의 단위이죠.
0: 예.
1: 거기에다가 교수 집단의 단위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허물자.
1: 그렇죠. 이걸 이 셋을 꼭꼭 묶어놨거든요. 지금 철옹성 같이 묶여있거든요. 이걸 풀자. 학생이 뭘 공부할지 학과에다가 가둬두고 하지 말고
0: 네, 네.
1: 학과는 있어야 되겠죠. 그 교수는 속해 있어야 되니까.
0: 알겠습니다.
1: 근데 그 학과에서 너희들은 우리 과에 들어왔으니까 요거 배워.

0: 이런 건 풀자. 그리고 그 학과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좀 유연하게 바꾸자. 근데 그렇게 바꾸는 대학을 지원을 해주면
1: 그러니까요.
0: 바꿔질 거라고 봐요.
1: 결국은 칸막이 철거예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기업체하고 딱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직업교육 위주의 그런 대학이라는 틀도 좀 있고, 기타 일반적인 대학은 교수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좀 칸막이를 허물고, 이렇게 양립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저는 아까 정 교수님이 두 가지 유형으로 해야
1: 네.
0: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보신 건데, 그래서 저는 대학을 여러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하자.
1: 그렇죠, 그렇죠.
0: 여러 유형으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정말 학문 후속 세대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그런 대학도 있어야 될
1: 있어야
0: 테고,
1: 되고,
0: 아니, 당장
1: 직업교육 위주로.
0: 직업교육 열심히 해야 될
1: 네.
0: 대학도 있어야 되고.
1: 근데 우리는 너무 똑같아요. 모든
0: 아, 그게
1: 대학들이.
0: 하여튼 병폐가 큽니다.
1: 똑같아지려고 또 하고 있고.
0: 그게,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분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1: 있죠.
0: 근데 하려고 그러면은 잘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의 통념이
1: 네.
0: 변화가 돼야지.
1: 그게 문제입니다.
0: 예, 제가
1: 알겠어.
0: 그렇게 유형화하자 그러면은 안 되는 첫째 이유. 그거를 정부에서 공식화하면은 대학의 서열을 공식화하는 거래요.
1: 만들어준다,
0: 예.
1: 그거죠.
0: 그건 절대 안 된대요.
1: 총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0: 저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대학 교육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뭐
1: 질적 변화.
0: 예, 뭐 활동도 하고
1: 예.
0: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새로 계획 세우는 건 없고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오늘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0: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서로 눈치 보면서 비슷비슷하게만 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과감히 서로 좀 달라질 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경계는 허무는 그런 창조적 혁신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0: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2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1: 여기 순대집이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들렀어요.
2: 순대야. 물에
3: 물에 담잖아요.
1: 아, 그렇구나. 뛰는 게 아니고 삶는구나.
4: 오랜 사랑받아온 추억의 맛부터
0: 다르다.
4: 거제 바다를 통째로 맛볼 수 있는 닭산까지.
1: 와, 왜?
0: 와, 또.
5: 낙지 나갔어요.
1: 낙지, 산낙지.
5: 예, 예.
1: 이야.
0: 아우, 고소해. 산물 특별 수준인데? 나만 알고 싶은 보물인데, 방송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될 텐데. 그래도 보물은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4: 눈도 입도 즐거운 보물섬 거제로 떠납니다. 쪽빛 바다와 올망졸망 섬들이 어우러진 거제도.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0: 자, 느껴지시나요? 아, 늦여름인데도 여기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이 바람인가? 도시 안에 있다가 눈에 거릴 게 없는 바다 앞으로 팍 나오니까 가슴이 트이는 것 같고 바람도 시원하고 바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바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4: 그 길 끝에 마주한 신선대.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거제 팔경 중 하나랍니다.
0: 야, 풍경이 역시 신선들이 논일던 곳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 이 바위가 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갓바위라고 한대요. 그 선비된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원하는 소원을 빌면은 들어준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4: 야. 두 손에 어떤 간절함을 담았을까요?
6: 무슨 소원 빌었어요?
0: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무엇이든.
4: 벌써 보물 하나를 찾은 것 같죠? 이번엔 거제의 맛을 찾아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으로 향합니다.
0: 와, 여름 청가물들.
4: 신선함이 팔딱거리는 시장에 오면 구경만 해도 입맛이 도는 것 같은데요. 지글지글 소뚜껑 위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육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0: 네, 손님들 어떻게 앞에만
7: 손님들이요
0: 많이 기다리지예. 지도 속이 빠딱빠딱 탑니다. 어떻게 드릴게요. 기다려주이소 소리합니다. 어떻습니까?
4: 구수한 사투리로 웃음을 건네주고 넉넉한 인심은 덤.
0: 두 개를
7: 푹 찍어드세요.
0: 푹 담가서.
7: 네.
0: 폭신폭신하면서도 그 소고기의 고소한 그 기름이랑 그 맛이.
1: 역시 육전.
0: 이렇게 또 육전도 명물인데 또 다른 명물이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7: 여러 가지 많은데요. 순대리아 분식.
0: 아, 순대리아.
7: 사골 구워가지고 사골 주어야
0: 돼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게요. 진짜 많이 파세요. 네.
4: 현지인이 알려주는 맛집은 믿고 따라가 봐야죠.
0: 보면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순대집이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들렀어요.
2: 맞아요.
0: 네. 뭐 때문에 유명하다고?
3: 물에 담잖아요.
1: 아, 그렇구나. 찌는 게 아니고 삶는구나.
3: 그렇지. 육수에 삶고.

0: 소금에서 잡내를 제거하고 이렇게 옛날에 방식대로
1: 혹시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0: 도대체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맛을 못 잊으니까 서울 가면 다시 여기는 고향 음식이 되는 거래.
2: 40년 넘게 한결같이 지켜온 손맛이 있어서 언제든 그리운 시절을 꺼내볼 수 있겠죠.
3: 삶은 순대, 국물 아니 데친 순대죠?
2: 탱글탱글 윤기 자르르한 순대를 앞에 두고 뭘 망설이나요?
3: 여기 죄송한데 거제도에서 이거 소금 찍어 먹나요? 아니면 막장 찍어 먹나요?
0: 소금이 아니고요.
3: 막장? 이거 막장? 아.
2: 지역마다 순대의 짝꿍도 다르답니다.
3: 다르다. 순대가 어쨌든 안에 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글거려서 남는 게 약간 있거든요.
4: 그게 없네.
3: 저는 서울에서 순대를 먹어서 소금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 막장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 아, 왜 이걸 찍어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2: 순대 재발견. 자꾸만 손이 가나 봅니다.
5: 간도 촉촉해. 오이 얼마나 부드러워.
2: 맛도 정도 든든히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0: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다도해를 품은 거제. 아름다운 섬들이 지척이라 섬 여행을 하기에도 그만이랍니다.
6: 안녕하세요.
7: 어디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6: 여기서 이제 이수도.
7: 어디서 오신 거예요?
6: 부산.
7: 부산에서 전부 다?
6: 예. 부산.
7: 아, 부산에서 또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음식이 얼마나 끝내주시길래 부산에서 이렇게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6: 오래됐어. 한 20년 됐죠.
7: 20년 됐다고요?
6: 예. 평균 한 달에 한 번 걸러 와요.
7: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6: 야.
7: 아니 섬이 얼마나 좋길래 어머님들 따라서 섬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6: 가요.
7: 가요? 따라가요? 어머님들 따라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2: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우연히 만난 인연과 길을 함께하는 것.
7: 처음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7분이요?
6: 7분.
7: 아, 앉자마자 그냥 도착이네요.
6: 우리 연인들하고 하면 안 돼. 이야기할 사이도 없잖아.
7: 안 돼.
0: 뽀뽀하세요.
7: 뽀뽀하세요.
0: 둘이서는 쳐다보고 웃다가 끝났네.
6: 입을 맞춰서 뛰어야
2: 돼. 100길로 600여 미터를 달려오면 섬 안의 섬 이수도에 닿습니다.
3: 벌써 도착했네요. 네. 도착하자마자.
0: 아빠 올라가면 이때에 맞아 도착이다.
8: 어머니들 저 데리고 가요. 저 데리고 가요.
7: 바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0: 송지로.
1: 송지.
0: 바로 가요.
1: 대한 박상이 세워져 가요.
3: 대한 박상 궁금하다.
2: 이 작은 섬 마을을 찾는 이유는 바로 푸짐한 밥상. 하룻밤을 묵으면 저절로 습기가 해결된다는데요. 1박 3식을 내는 민박집만 16곳. 집집마다 푸짐한 밥상을 차려내니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3: 아, 저 사장님이신가 보다.
6: 사장님.
8: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8: 여기 사장님이세요?
6: 예.
8: 아니, 저 여기 섬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터미널에서 어머니들 만났는데 너무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8: 그래서 묻어서 왔어요.
0: 여기에 12시까지 식사를 오세요.
8: 아, 네네네.
0: 예, 요 안채로, 예.
2: 밥대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세. 섬을 한 바퀴 돌며 배를 비워봅니다.
8: 아버지! 저 아버지!
0: 사랑해요!
8: 우리 이쁜 짓 한번 해봐.
3: 야, 들어가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0: 아, 좋아요.
3: 오빠, 나도. 오빠, 나도.
8: 아이, 멋져, 부려. 하나, 둘.
2: 풍경이 다 했네요. 이수도의 둘레길은 바다를 길동무 삼아 섬을 감싸듯 이어집니다.
3: 이게 그냥 다리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게 출렁다리라고 생각하면 종아리 밑으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0: 거친 파도와 세월이 빚어낸 아찔한 협곡. 섬의 속살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1: 와, 이거 3층이네. 와. 자. 아.
0: 잠시 숨을 고르며 마주한 풍경. 잔잔한 쪽빛 바다, 귓전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2: 마음 안에 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슬러지들이, 찌꺼기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풍경들 보면은 하고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나하고 그 풍경만 딱 있는 거지.
0: 섬을 둘러봤으니 이제 이수도의 진면목을 맛볼 차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요.

0: 민박집은 마치 할머니네 온 것처럼 푸근한데요. 여행객들은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밥때가 되면 모입니다.
1: 짜잔!
2: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죠?
3: 네, 잘 잡수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예. 또 이따 또 오다 가다 뵙겠습니다. 우리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4: 하모, 이게 여름에.
5: 저것도 맛있는데.
4: 제철이라, 이게 하모가 이거 진짜 좋은 거라.
6: 여여 문어는 굉장히 부드럽게.
7: 너무 음식도 적절하게 깔끔하게 맛있어.
8: 여여라는 자기 한 입 먹으려고 많이 안 차리니까.
9: 차리된 밥상이 진짜 맛있다.
0: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밥상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라죠. 거기다 끼니마다 다른 반찬으로 정성껏 차려내니 반할 수밖에요.
10: 어머니가 반면 두 개 정도 손님들 좋아하니까 가장 그냥 하는 거거든요.
0: 이수도 어부가 갓 잡아올린 식재료로 바다향 가득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2: 와, 왜? 와, 또.
11: 낙지 나왔어요.
2: 낙지.
0: 탱글탱글 산낙지에 담백한 회 한 접시, 향긋한 멍귤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
2: 이건 밥이 아니라 해산물 뷔페 수준인데? 와, 사장님.
11: 부피입니다.
2: 와. 아니, 사장님.
11: 예.
2: 순식간에 손님들 오셔서 예. 잔치집 같은데 잔치집. 1박 3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11: 왜냐면 우리가 놀러를 가면
2: 맞아요.
11: 집에서도 막 힘든데 밖에나 또 해야 되거든. 예.
2: 그래서 찾아다녀야 되고 또.
11: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어.
2: 야
11: 대박.
2: 한 이틀만 있어서 살이 쪄서 나왔다.
11: 일단 많이 드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1: 예, 사람 더 드시고.
2: 알겠습니다.
11: 말하세요.
2: 모자라다뇨.
0: 어디 맛 좀 볼까요? 입안 가득 펼쳐지는 바다의 보물들, 이런 호사가 또 있을까요?
2: 야, 진짜 호사하다 이거는. 고소하게 입안에 다 퍼지는데 와, 몇 분만 주면 입안에 다 없어져.
0: 오늘만큼은 원 없이 먹어봅니다. 이수도에서 맛보는 마지막 한 끼. 밥 때마다 얼굴 마주하다 보니 그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12: 엄마,
13: 아이고야,
12: 어디서
13: 아이고, 아
11: 오늘 여기도 다 갈까이다.
13: 요즘도 나가요.
11: 아, 이거 맞췄 네,
12: 네. 이런 집, 이런 집 봤어요.
13: 아유, 최고.
12: 이렇게 좋은 집 봤어요.
13: 최고. 명절에 왜 그 온 친척들과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그런 느낌 들어요.
0: 이런 게 밥정인가 봅니다.
11: 아이고, 가위를 대성 그치.
2: 일찍 일어나셨어, 언니?
11: 네, 한 바퀴 치면 더 오잖아. 많이 잡수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봐요.
13: 네, 네.

0: 바람이 다시 지진.
1: 야, 홍합미역국이네. 국물 시원하겠다.
2: 시원해.
1: 시원해요? 와, 홍합 진하다.
3: 또 한 그릇 뚝딱입니다.
4: 수고했습니다.
5: 잘 읽어가지고.
1: 아, 정말요?
4: 아, 이거 다 맛이야.
1: 네, 우리도 나가요.
4: 근데, 수고했습니다. 네, 언니들 잘 가서. 네. 요거 꼭 테레비 놔야 돼. 이거
5: 안 읽었다, 나는.
1: 부산 개 또 드시는 거예요?
5: 우리가 이수덕
1: 개모임이거든요. 아, 이수덕 개모임.
5: 이름이 이수덕이나.
6: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4: 예쁘게 찍어가지고 편집하면 안 돼요.
3: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어느새 추억 하나를 나눠 가졌습니다. 작은 섬이 내어준 넉넉한 환대를 안고 돌아갈 시간.
1: 정말 집에서도 그렇게 새끼를 못 먹는데 정말 정말 훌륭한 삼 새끼를 정말 대접받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그리고 이 안에서 만났던 한 분 한 분의 그 반가운 얼굴들이 저한테는 보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풍경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사람에게 또 한 번 반한 여행.

0: 방금이랑 방금이랑.
1: 요즘은 한 1kg 넘는 것도 좀 많이 약이 나오고.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0: 이야, 진짜 우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마치 내가 신성인 살고 있는 수목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후난성은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아주 오지였던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도시입니다.

0: 발밑은 6.5m, 높이는 150m.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1: 아찔한 대자연을 품은 땅.
0: 뭐 이런 것도 여행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1: 시골의 별미도 만날 수 있죠.
0: 소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와, 표정 봐요 지금.
1: 도시의 매력도 남다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후난성으로 떠납니다.
0: 낯하고 감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후의 고소한 맛을 끌어올려주는데
1: 이대로 즐겨보세요. 후난성을 여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후난성의 성도인 창샤는 장자제 여행을 갈 때 잠시 들르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알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모두 품고 있죠. 지금부터 그 매력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샤는 중국 남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홍콩의 야경 부럽지 않은 전경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뜨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시는 매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0: 아, 굉장히 재밌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창샤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와서 이 거리의 풍경, 그리고 사람들, 또 이곳의 문화를 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담고 싶은 건 이곳, 창샤의 현재입니다.
1: 중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요. 최근 창샤는 중국의 20대와 30대, 이른바 MZ세대에게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젊음이 느껴지는데요.
2: 진짜 몰라보기가 하네요.
0: 중국은 1년만 지나도 정말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는 것 같아요.
1: 창샤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도심에는 창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있는데요. 1970년대 후난성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답니다. 주변에서 꼭 가보라고 추천받은 곳이죠.
0: 와, 이거 어떻게 보존을 잘 해놨지? 아, 정말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의 아주 오래된 모습이라기보다 약간 근현대, 우리가 흔히 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고 시절 즈음의 가옥들인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 가옥들이 보존돼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일단 집들이 굉장히 예쁘고 곳곳에 꽃들도 굉장히 예쁘고 아 여기는 주말이면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몰릴 것 같아요.
1: 창샤에 있는 역사 탐방로 중에 하나인 서원 북리입니다. 옛 가옥을 활용한 독특한 공방과 갤러리도 많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한데요. 소품 가방까지 챙겨왔네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랍니다.
2: 为了什么结婚或者哎呀不是好玩的这是我们的摄影师啊过奖哦好看这个门的啊这也是个长沙的一个打卡点网红点
1: 성원북리는 창샤 여행자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필수 코스랍니다. 한수 배웁니다.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선 노하우가 필요하죠.
0: 아, 재밌다. 옛날 이야기들이 이 공간에 뭔가 묻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근데 그거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즐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요거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 골목이 옛날 풍경일 것 같은데 아 이게 언제 때쯤일까요? 근데 진짜 뭔가 우리의 70, 80년대 골목 풍경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지붕이나 처마의 느낌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중국의 70, 80년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1: 어린 시절 골목길을 뛰어놀던 그리운 추억도 떠오릅니다.
0: 오늘은 잊고 지내던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작가로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옛 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고층 아파트가 이 창샤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안쪽에 도심 한가운데 또 이런 골목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옛 거리를 한번 거닐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도 사람이 살고 이곳에 정취가 있거든요.
1: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죠.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젊은이에겐 새로운 경험을 주고요.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멋진 사진을 갖는 건 세대를 초월하는 즐거움이죠.

0: 보셨죠? 아까 거기에요. 낮하고 밤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창사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1: 창샤는 밤이 더 화려한 도시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먹고 마시고 소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옵니다. 특히 인기가 있는 건 손에 손에 들려있는 빨간 통. 다들 정말 맛있게 먹고 있네요.
0: 자, 근데 이 밤 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창사의 별미를 안 먹어볼 순 없겠죠.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1: 창샤에서 처음 만든 음식이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색깔도 까만데요. 정체는 취두부입니다. 취두부를 맛보지 않았다면 창샤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데요. 저도 먹어봐야겠죠. 취두부를 까맣게 만든 게 이 가게의 특징입니다. 일단 기름에 튀기고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냅니다. 구멍 사이로 매운 소스를 넣고요. 육수를 부어 감칠맛을 더합니다. 어떤 맛일지 상상되시나요?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0: 근데 생각보다 다른 데처럼 상당히 역한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1: 취두부는 두부를 소금에 절여 오랫동안 삭히는 발효 음식입니다. 썩은 두부라고도 불리죠. 강한 냄새 때문에 다들 꺼리는데요.
0: 맛있어요. 아마도 초두부만 먹었으면 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훈한 성특유의 매운 양념이 이 냄새를 싹 잡아줘버려. 좀 고소한 두부의 냄새가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감독님?
1: 좋은 건 함께 해야죠. 취두부가 처음이라는 제작진에게 기꺼이 나눠드립니다.
0: 어때요? 근데 이게 튀겨가지고 뜨겁긴 한데 맵죠?
1: 매운 양념에 특유의 향이 가려지는 겁니다.
2: 어때요, 감독님?
1: 창샤의 취두부는 중국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 향이 덜한 편입니다. 취두부가 궁금하다면 창샤에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를 떠나 산골로 향합니다. 창샤에서 서쪽으로 6시간을 달려가면 특별한 천문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름마저 천문대입니다. 때론 풍경이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데요. 장자재가 국민화가 우관중에게 그랬듯이 천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0: 초나라의 쥐위엔이 여기에 와서 이곳을 딱 보고 아 엄청난 감동을 받고 가슴을 울리면서 하늘에게 묻는다라는 엄청난 명문을 남긴 그런 곳입니다. 그 명문이 바로 천문입니다.
3: 水谷之初，水喘刀之。

0: 첫 문제는 예부터 인근 주민에게 신성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행사나 축제 때 이곳에 올라와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1: 아,
0: 산봉우리와 절벽에 둘러싸인 천문대. 경이로운 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의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늘 가까운 곳에서 질문하던 옛 시인의 마음과 소망을 비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이해되는 풍경입니다. 천문대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팔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정말 현지인만 아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저도 말로만 들어본 곳입니다. 산의 8개 면이 모두 절벽이어서 팔면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상의 지형이 넓고 평평해서 하늘의 초원이라고도 불립니다.

0: 제가 중국을 참 여러 차례 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빠멘샨이라는 곳은 처음 들었고 지금 처음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이 풍경.
1: 주차장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0: 풍경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1: 팔면산 곳곳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황홀합니다.
0: 어이구야.
1: 멀리 있는 산들과 하늘이 맞닿아 있죠.
0: 지금 구름하고 눈높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같아요. 구름하고 눈높이가.
1: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갑니다. 저는 팔면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끝없는 평원이 이어집니다. 왜 팔면산 정상을 하늘의 초원이라 부르는지 단번에 납득되네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0: 여기는 빠멘샨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산 정상하고 많이 달라요. 뭐지 여기는? 뭔가 별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은 당혹스럽고 재밌어지는.
1: 팔면산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관광지인데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현지인에게는 여름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산기슭마다 한 번쯤 자보고 싶은 숙박시설이 즐비하네요.
0: 지금 제가 제 눈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산 정상이 맞는데 말들이 막 와.
1: 초원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도 가능합니다. 승마 체험이 눈에 띄네요.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가긴 아쉽죠.
0: 자, 이거는 또 쟤. 이봐요, 쟤빠.
1: 운이 좋습니다. 팔면산에서 백마탄 애아빠가 되어봅니다. 살짝 긴장도 되는데요. 말을 타는 게 20년 만이거든요.
0: 아휴, 기분 좋다.
1: 저는 재밌는데 괜스레 미안해집니다.
0: 와, 그래도 이번 생에 백마 한번 타보네요. 말 탈 일도 별로 없는데 하얀 말을 제가 타보네.
1: 백마 타고 초록 양탄자 위를 걸어봅니다. 초원의 풀냄새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낮의 여유를 즐깁니다. 백마탄 애아빠에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0: 티지야.
2: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을 탈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재밌었습니다. 중국 와서 또 이런 경험은 또 이렇게 초원에서 또 나쁘지 않았어요.
1: 중국 남부에서 남들은 가보지 않은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팔면산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0: 와!
1: 팔면산에서도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전망대입니다.
0: 아찔하다.
1: 산의 8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방향으로 봐도 시야가 뻥 뚫려 있지만요. 여기서 보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온통 푸른 세상, 눈이 편안해집니다.
0: 아이고, 좋다.
1: 이렇게 멋진 풍경을 좀 더 즐겨보기로 합니다. 전망대에서는 식사도 가능하거든요.
0: 니하.
3: 아, 니하.
0: 아, 이거 칸칸봐. 에이, 뭐 칸칸. 이펄 홍차원 이후로.
3: 가예, 가예.
0: 하이원 이거 이펄 양사 거의마.
3: 가예, 가예, 가예.
0: 아, 나 칭. 그냥 봐.
3: 谢谢.
0: 谢谢你啊.
1: 해발 1000m가 넘는 하늘 식당에서 먹는 한 끼.
0: 시시. 아.
1: 기대됩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은 양고기로 만든 훈안식 매운 전골과
0: 아, 맛있는데.
1: 훈안식 매운 돼지갈비 조림입니다. 훈안 음식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존재죠. 쌀쌀해지는 가을 오후에 딱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0: 행복하네요.
1: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 조림부터 먹어봅니다. 지방이 적당히 섞인 돼지고기를 튀긴 다음에 졸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감이 더 부드럽네요. 젓가락을 멈출 수 없습니다.
0: 입안을 깔깔하게 돌다가 풍경을 확 보면 속이 빵 뚫린 느낌.
1: 바로 이 풍경입니다.
4: 아, 진짜 이 양고기 내장 요리.

0: 거는 이런 내장 요리에 선입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셔야 돼요. 특히 훈안 쪽의 이 양자 이거는 선입견을 깨주는 맛이에요. 그래요.
1: 다양한 양내장 부위를 넣은 전골 요리인데요. 매콤한 양념 덕분에 누린내가 느껴지지 않고요. 내장의 익힘도 훌륭합니다. 훈안을 여행할 때 두 가지 모두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0: 팔면산은 노을도 유명한데요.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딱 마주칩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경사가 심해서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산기슭이 있는 마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경사가 심한 산길이라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는데요. 오가는 차량도 없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지 걱정만 쌓여갑니다. 구불구불한 길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요. 어느새 해가 지고 주변도 어두워지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을은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외딴 곳에 집 한 채가 나타났는데요.
1: 사람이네.
2: 여기는这是什么村啊?
3: 这是丰富村，丰富啊，丰富村。这里有没有住宿的地方？住宿的地方没有。啊，离这里有多远？20公里。20公里。几个小时？嗯，你们开车的话，大概40分钟吧。我们现在油也快没了。油也快没了，是烧的是汽油。不要让我们往回走，还是往前走？往前走。
0: 마을은 포기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니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네요. 번화가가 나타난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하고요.
4: 지금 기름도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 넣으러 가야 된답니다. 내려온 게 용하네 진짜.
5: 진짜 다행이다. 그 위에서 기름 떨어져서 어쩔 뻔했어요.
4: 그러니까요.
0: 하마터면 산길에 갇힐 뻔했습니다. 주유소가 이렇게 반가울 수 없네요. 기름값은 우리와 비슷한 편입니다.
4: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중국은 땅이 커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행히도 잘 넘어가게 됐네요. 그죠? 네. 주유소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0: 완벽한 충전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군안성 여행은 계속됩니다. 중국도 도시 젊은이에겐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큰데요. 최근 시골 생활을 경험해본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어떻게 농촌에서 휴가를 즐기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추천을 받아 예약해두었습니다.
4: 세상이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물길이 있네? 그리고 물길에서 지금 길이 끊겨요.
0: 목적지가 코앞인데 길이 끊어진 상황. 일단 지도에 나온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말이죠.
4: 난감하네. 지도상으로는 저 앞에 있는 저 집이거든요.
0: 일단 숙소 주인에게 연락해봅니다. 제대로 온 게 맞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말이죠.
4: 好的，谢谢啊。

0: 다른 길이 있는데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봐요.
1: 어쩔 수 없죠. 자. 시간 절약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2: 물이 그렇게 깊진 않네.
1: 걱정한 게 무색하게 금방 건넙니다. 다행이네요.
3: 근데 왠지 이쪽에 길이 하나 있는데.
4: 그러니까 아까 전에 통화를 했는데 요 뒤에 보충문으로 따라가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 글로 돌아서 오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 줄 알아요, 글로 가면.
0: 자, 저 앞에 보이는 저긴 것 같습니다. 아, 풍경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네.
1: 여기는 후난성 남부에 있는 마을, 상감당촌입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는 옛 마을인데요. 지금 가는 숙소는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아, 니하.
5: 아. 终于来了.
0: 아,
5: 我带你到房看一下.
0: 아.
5: 这边就是我们的客栈啊，前面的荷花池，现在刚刚太过荷花了，好看的。亚正老师，你好。你好。这个是你吗？你好。你好。你好。你好。陈亚三在镇上。周林永
1: 씨는 마을 토박이로 3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와. 오리도 키우고.
5: 自己养的鸭子。鸭子。
0: 还有那边呢？这边就是也是一个大鱼塘，还有前面是稻田啊。因为大的就比较难捞到嘛。你养的什么鱼啊？一般就是草鱼、鲤鱼、大头鱼。一般这几种，还有熊、那个白鲢啊，还有马口啊，什么鱼都有，黄鳝也有。
2: 是吗？那你养的几种呢？这么多啊？可能鱼塘里面的话，几十种都有吧。哦， 여기 근데 이렇게 물도 있고 밭도 있고 하니까 정말 객장이 되게 예쁘네요. 뭔가 전원의 풍경이 확 느껴져요.
1: 중국의 전통 숙소를 객잔이라고 합니다. 사극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숙소와 식당을 합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에는 손님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응접실이 있습니다. 깔끔하죠? 손님이 머무는 방은 2층과 3층에 있습니다.
0: 와,
5: 여기는 대청방.
0: 아, 엄청 깔끔. 와.
1: 한적한 시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풍경에 제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어떤 추억을 쌓게 될지 기대됩니다.

0: 아, 신호. 아, 니호. 니, 총哪里来的?
1: 到那去吃草啊从那个红薯草啊红薯草啊认识你很高兴
2: 할아버지에겐 중요한 일과가 하나 있습니다. 물소와 같이 하는 산책이죠. 물소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농사에도 도움을 준다죠.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물소들은 마치 강아지처럼 잘 따릅니다.
0: 소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와 표정 봐요 지금 아 꼭 마치 사람이 이렇게 온천 하는 것처럼 아
3: 왜 물속인지 알 것 같은 느낌?
2: 물속에서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4: 우와 잠수했어. 우와
0: 물속에 들어가는 걸 엄청 좋아하네.

0: 동댕어미소야.
1: 할아버지의 신호에 물소들이 움직입니다.
2: 우와. 우와.
1: 그렇게 좋아하던 물에서 미련 없이 나오네요.
3: 오, 알아서 집으로 가네. 어, 타 문트지 회의자마. 와.
4: 알아서 집에 간대요. 가자. 지금 알아서 집에 간대요. 가잖아요, 지금 보면. 와, 되게 신기하다.
1: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랐는지 순식간에 사라진 물소. 부지런히 쫓아가 보니 무사히 집에 도착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집으로 잘 찾아가는 기특한 물소입니다. 할아버지와 물소가 함께한 세월을 엿볼 수 있네요. 한적한 오후. 따뜻한 차와 함께 여유를 만끽해봅니다.
3: 아우, 차 진짜 맛있네.
1: 시골 친구의 집에 놀러 온 기분도 드는데요. 이대로 며칠 머물다 가고 싶어집니다. 마을 토박인 쩌울린 용 씨가 처음부터 민박을 운영한 건 아닙니다.
5: 你什么时候开始了这个特产工作？是17年注册的，注册注册了，当当时我在深圳工作。嗯，17年、18年都还在那边工作。嗯嗯嗯。当时注册好之后，就是我姐姐他们过来帮忙打理一下。
1: 해외 여행도 가봤지만 고향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일을 접고 귀향했다는 쩌울린 용 씨.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 땅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시골 일상을 알려주고 싶답니다.
3: 제 복장이 지금 조금 불량하죠? 근데 저녁을 먹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1: 복장에서 느낌이 오시죠? 물에 들어갈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입어보는데요. 두근두근하네요. 집 앞에 있는 양어장에서 저녁 먹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쩌울린 용 씨의 숙소에서 해볼 수 있는 체험 중 하나입니다. 투망을 이용해 양쪽에서 끌어당겨야 합니다. 구경만 해봤지 직접 하는 건 처음입니다.
3: 걸음을 못 걷겠어.
1: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쩌울린 용 씨의 아버지.
0: 괜찮나보다.
6: 100% 못 건져.
0: 괜찮나보다. 괜찮나보다.
1: 어르신이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우와. 우와. 우와. 씨. 우와. 우와.
1: 그물이 좁혀오면 물고기가 탈출하는데요. 약 올리듯 눈앞에서 도망칩니다.
3: 바다.
1: 이래서 절대 못 잡는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러나 초심자의 행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쩌울린 용 씨와 함께 제가 해낸 겁니다.
0: 선생님 운치 좋아. 이사진 러더.
6: 운은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걸렸어요.
0: 인생 오면서 지칠 러더에 러허지자.
6: 좋아지.
1: 잡은 물고기를 확인해 볼 시간. 엄청나게 크지 않나요? 초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중국에서 즐겨 먹는 식자재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는데요.
4: 뭐 이쯤이야 뭐. 아이고.
1: 잡혀서 다행입니다. 저녁 식사가 기대되는데요.

0: 곁들여 먹을 채소도 준비합니다. 물론 직접 따야 하죠. 하나하나가 재밌습니다.
1: 这叫什么？冰豆。冰豆。啊。炒肉和素炒都可以。啊。放瘦肉、五花肉进去炒。啊。끝자.
0: 재료 준비는 끝. 본격적으로 손질에 나서는 쩌올린 용 씨. 요리는 가족들이 사는 본체에서 합니다.
2: 와, 냄새. 와, 好像.
0: 초원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만큼 조리법도 다양한데요.
2: 这个你做什么菜?
1: 红烧鱼块.
2: 아, 红烧鱼块. 우리가 아까 잡았던 물고기를 가지고 물고기 탕을 하나 끓일 거라고 하고 이거 가지고는 훈안성의 특색 있는 요리거든요. 공샤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그런 요리를 하나 만들 거라고 하는데
0: 홍샤오위탕은 생선을 튀긴 후 양념을 넣어 조리고요. 국물을 추가해 탕으로 끓입니다. 와. 제비콩도 중국에선 흔한 식자재입니다. 훈안에서는 역시 고추를 듬뿍 넣어서인지 매운 냄새가 진동하네요.
2: 칭뚱이라는 걸 넣고 만든 그 돼지고기 볶음?
0: 나머지 음식도 중국 가정집에 가면 흔히 먹는 음식인데요. 평범해서 오히려 반갑습니다.
2: 와. 이게 아까 잡은 그 물고기이고요. 이게 저는 잉어인 줄 알았는데 잉어가 아니더라고요. 초어라는 물고기인데.
0: 푸짐한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홍샤오위탕부터 먹어볼까요?
2: 와.
1: 葱姜蒜其他调料就没放了只放了葱姜蒜
2: 와, 국물 진짜 깊다. 我然后我回国以后也肯定我忘不了
0: 중국 사람들은 하오커라고 손님 접대를 좋아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마음을 전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도 한솥밥을 먹는 건 가족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2: 외국에서 사실 이 동네까지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묵으면서 뭔가 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직접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1: 梦想就是最大的最后的最后的就是就是在这边发展把这个 打造的一个休闲很舒适的一个环境，我就想搞这个。像城里面的，他过来放松一下，我们自己朋友过来啊，在这边坐一坐，喝喝茶啊，在旁边打造好的话，在旁边摆个小桌子啊，吃吃饭啊。其实我心里一直就是往这方面去发展。我的梦想，然后我可以的话再来这里。
3: 是我的梦想啊！谢谢谢谢。你刚才问他的梦想。哦，제
2: 꿈은 나중에 이 동네를 다시 오는 거.
0: 가족들과 보낸 잊지 못할 추억으로 채워진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상감당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떠나야 할 시간인데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 사진을 선물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기쁘네요. 쩌울인용 씨 가족들의 미소가 그리워질 때쯤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요즘 뜨는

0: 부난성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1: 후이저우는 전체 90%가 산지지형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이죠. 바위가 알을 낳는다. 진짜 바위에서 알들이 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1번째 시간에서는요, 도덕을 축적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요, 손자가 도덕과 관련된 언급을 몇 군데서 했음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는 지혜롭고 미더우며 어질고 용감하고 엄격해야 한다. 개편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지혜롭다, 미덥다, 어질다, 용감하다, 엄격하다 다 뭐냐면요, 도덕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전쟁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손자병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덕목들을 언급을 했고 그거를 장수가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쉽게 말해서 싸움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명령은 문으로 하고 글문자입니다. 제어는 무로 한다. 무력할 때 무자입니다. 글문자는요,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어질다, 예의 바르다, 인자하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어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인자함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자 같은 사람들을 병법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표현을 하면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들은요, 일반적으로 용병, 병력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효율성을 주되게 도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어떻습니까? 도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 사례를 보면요, 전쟁에서 도덕이 도움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가 아닌가 싶어요. 소설 삼국지를 보면은 주인공인 유비의 신야성 전투 대목에 나옵니다. 유비가 드디어 이제 처음 자기 근거지를 마련을 합니다. 신야현이라는 데서 새를 차곡차곡 확장해 갑니다. 그때 이제 천하의 책사인 천하의 뛰어난 인재인 제갈량도 삼고초려를 통해 가지고 영입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소문이 조조한테 딱 들리니까 조조가 판단했을 때 더 크기 전에 이 싹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신야성을 칩니다. 이때 제갈량은 우리의 군사와 신야성이라는 이 입지 조건을 봤을 때 조조의 대군을 맞이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실패다. 질 수밖에 없다. 고로 신야성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략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형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형주를 차지하면 그러면은 천하를 장악하는 그 야망마저도 실현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은 형주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속셈을 기초로 해서 신야성에서 후퇴를 해서 형주 쪽으로 그렇게 물러나는 것, 이동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신야성에 있던 그 신야현의 백성들이 이미 유비로부터 감복을 받아가지고 유비가 형주 쪽으로 그렇게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유비를 쫓아가겠다라고 같이 도망을 칩니다. 이때 참조를 했어야 되는 손자병법의 구절이 뭐냐? 장수가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면 번거로워질 수 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유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인자함, 후덕함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차마 떨구어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후퇴하는 도망가는 속도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 수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조조의 대군한테 꼬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나마 있던 장수의 병력 중에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백성을 사랑하는 유비의 인자함이라는 덕목이, 이 도덕이 전투 전쟁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쟁은 피 튀기는 살육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피 튀기는 살육의 현장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한가한 얘기가 될수 있다.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쟁을 한다는 건 뭐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땅의 신에게 사람 고기를 공양하는 거다. 이런 식의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전쟁터이니, 그러니 그런 전쟁터에서 도덕을 따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덕은 전쟁에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손해를 야기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보입니다. 그렇게 피 튀기는 살육의 현장인 전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도덕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요긴한 역량을,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전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랜 숙적인 초나라. 초나라는요, 얼마나 강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강대국 초나라 이렇게 강대국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그냥 붙여가지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초나라를 정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서 거듭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했던 진문공이 이제 부하들한테,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정도 준비했으면 우리 초나라 정벌할 수 있죠?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직 백성들에게 의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한동안, 수년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갖추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백성들이 얼추 정의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초나라 정벌할 수 있는 거겠지? 했더니만 신하들이 아직 백성들이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믿어움이라는, 신뢰라는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문공이, 그래? 그러면 그거 갖추도록 노력해야지. 하고는 또몇 년에 걸쳐서 백성들이 믿어움이라는, 신뢰라는 덕목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추 갖췄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그러면 이제는 초나라 정벌할 수 있겠지? 했더니만 신하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직 예를 모릅니다. 또몇년 동안 예를 갖추는, 예를 알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추 예를 갖추게 되니까 그제 돼서 진문공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제 초나라 정벌 가능하겠죠?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예, 이제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왜 의냐? 정이냐, 왜 신뢰, 믿어움, 신이냐, 왜 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명합니다. 의의를 갖춰야만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명분에서 밀리면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명분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당당하면 떳떳하고, 그러면 예컨대 사기가 그만큼 더 북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갖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의로움을 갖추면은, 그러면은 장수들이, 지휘관들이 명령한 것을 하급 지휘관이나 병사들이 잘 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의롭고 의롭다라면, 그거 내가 그 명령 들어야지. 이런 또 효과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왜 믿어움이 중요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는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병사들이 내가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대로 수행할 거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지 상하가 하나로 단결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왜 예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필요하죠. 상관을, 지휘관을, 지휘관으로서 대접할 줄 알아야만 명령의 계통이 섭니다. 병사로서 또 하급 무사로서 해야 될 이, 일, 본분을 알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자기가 전쟁에서 뭐를 수행할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백성들이 정의를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예를 갖추는 것은 전쟁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또요, 이 도덕적인 감안은 상대의 완전한 승복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남만 일대를 완벽하게 복속하고자 해서 그곳의 장수인 맹액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풀어주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칠종칠금이라는 사자성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남만이라는 이 곳을 완전하게 복속시켜야만, 그래야만 제갈량이 나라인 총나라의 배후 지역이, 뒤통수에 있는 지역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배후 지역이 안정화되어야만, 비로소 제갈량이 자기 정면에 있는 위나라하고 전면전을 벌여서 위나라를 꺾고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과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힘이 완전히 상대를 감화시켜서 내 편으로 100%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발휘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도덕의 힘은요. 도덕적인 목표는 이념적인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힘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의 이름으로 16개 나라의 용사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역만리의 땅인 우리나라에 와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이념의 힘 때문에. 도덕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도덕의 힘은요, 두 방향에서 최소한 아주 요긴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 나에게 당당함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려면요. 그 사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고 각자 기획하고 설계하는 불패의 미래에 대한 그 지향들을 서로 조정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합의해가면서 그러면서 일구어갈 수밖에, 빚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강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자신을 열수 있고 유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 설계와 나의 미래 설계를 대조해 가면서 그러면서 협업을 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도덕은 자기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바탕이자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내 안에 축적된 도덕의 떳떳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 방향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거의 누누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셈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회 속에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의 미래 설계가 있는 거고

만 사람이 있으면 만 가지의 미래 설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수의 미래 설계들과 대화, 타협, 협력을 바탕으로 나의 미래 설계를 조정해 가면서 실현해 가야 되는 게 사회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타인들과 협업을 하는 역량,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해가는 역량, 합의를 해가는 역량, 이러한 사회적 역량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획득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도덕적인 힘, 도덕적인 역량으로부터 획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도 이 도덕적인 힘을 축적해가는 것은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데 굉장히 요긴한 바탕이자 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손자병법에서 읽어낸 도덕을 축적하는 힘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많이 사세요.
1: 나름의 각오와 포부를 품고 구도심이라 불리는 중앙동에 모여든 청년들.
2: 일은 힘든 만큼 그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3: 우리 고향에서 생산된 건강한 전통식품을 이제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역의 정까지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1: 익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과 달리 여기 이분들은 익산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른다는군요.
4: 참 사랑스러워요.
5: 저는 베트남에서 고향도 있지만 여기 와서 한국에서 한국의 고향은 바로 익산이죠.
6: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1: 고향 익산의 중앙동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 익산역이 있는 중앙동입니다. 익산의 중심지역에 있어 중앙동이라 이름 붙여진 동네. 익산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을 그대로 딴 중앙시장. 개장한 지 70년이 넘은 익산 대표 상설시장이죠. 아이고, 그냥 아침부터 상인들 그냥 영업 준비를 그냥 분주하네요. 매일 가게를 열 때마다 하는 다짐은 같다는데요.
7: 오늘도 열심히 많이 팔아야겠다.
1: 그렇죠. 모든 상인들의 바람이겠죠.
8: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저 오늘 야채 필요해가지고 이모 오이고추 한 10,000원어치랑 대파 한 반에 반단?
1: 오이? 영업 시작하기 무섭게 찾아온 손님?
9: 서비스를 내가 조금 줄게요.
8: 감사합니다.
1: 역시 시장답게 덤도 넉넉합니다.
8: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그때 쭈꾸미랑 새우.
1: 채소에 이어 해물까지 예사롭지 않은 손님인데요.
8: 너 이거 다 샀어? 나는 지금 다 샀어.
2: 얼른 사야죠. 저는 이제 아침에 쓸 그 대하랑 그 홍합이랑 뭐 이런 거 사려고 왔는데
8: 그 새우살이랑요 쭈꾸미살 구입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또 장사를 하는데 여기 시장을 이용해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2: 어떤 거를?
8: 저는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 수고하셨습니다.
10: 잘 가.
2: 네, 많이 사세요.
10: 네, 잘 가. 왔어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1: 두 손 무겁게 장을 보고 돌아가는 청년들. 이들이 향한 곳은 중앙시장 한쪽에 문을 연 청년몰입니다. 꼭 푸드코트 같은 모습인데요.
2: 지금 이제 아침 재료 준비해야 되거든요. 채소도 손질해야 되고 이제 점심에 쓸 재료들 이제 뭐 얼려져 있는 거 있으면 해동하고 이제 새로 썰고 그다음에 이제 짜장 볶고.
1: 오픈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11: 이게 한 번에 몰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한 메뉴 한 5개 정도 뺄 수 있을 만큼만 썰어놓고 있어요.
1: 1층 식당의 청년 사장님들이 부지런히 식재료를 다듬는 동안 청년몰 2층도 오픈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출근하는 모양이네요. 근데 2층은 1층과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12: 2층에는요. 이쪽은 공방 쪽이에요.
1: 2층에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방과 직접 만드는 간식 상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사장 조영애 씨는 추억의 간식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아주 손이 많이 간다는데요.
12: 또 오란다가 2,000장이 까지고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제라서 2,000장이 까지지 않고 엄청 부드럽거든요.

0: 청년몰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제 과자로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답니다.
1: 이게 조금 사업이 잘 되면 다른 일자리 창출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여기 익산 지역에는 외국인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또 미혼모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꿈은 있습니다.
0: 고향 익산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포부를 가진 청년 사장님. 그 꿈 꼭 이룰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사장님.
3: 저기 누구세요?
2: 네, 저기는 이리 담당 사장님이세요.
0: 2층에 또 다른 사장님이 출근을 한 모양인데요. 여기는 또 어떤 가게인가 했더만 이건 한식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참기름 들기름이네요. 지역에서 만든 고소한 기름을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포장해 제품의 품격을 높인답니다.
4: 여기는 지역 내 농산물로 제조한 마을 기업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이렇게 가정용이나 그 담례용 선물로 포장해서 판매해드리고 있어요.
0: 아유, 곱다, 참 고와. 익산의 농산품을 알리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네요.
4: 내 고향 익산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만든 참기름 들기름 정말 고소하거든요. 청년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과 정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0: 고향 익산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자, 오픈 준비에 바쁜 2층의 또 다른 점포.
2: 그 밀가루를 쓰지 않고 쌀로 만든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0: 20대 청년 사장 정도희 씨는 쌀가루를 이용해 수제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취미였던 빵 만들기로 졸업 후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2: 네, 사람들이 먹고 기분이 이제 행복해지는 이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0: 20, 30대 청년들이 모여 창업이라는 도전을 시작한 청년몰. 분식집을 운영하는 북현근 씨도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5: 고기고추 튀김에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 치즈를 섞어서 한번 이제 하나 버전을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스트링 치즈를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치즈 고추 튀김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려는 건데요. 치즈가 들어간 고추 튀김이랍니다. 맛이 어떨지 품평을 받아볼 차례. 시식을 해줄 심사위원은 청년몰의 동료 사장님들입니다. 과연 언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랑가요?
5: 이거는 모짜렐라 세단을 섞어봤죠.
6: 아, 그래서 우리 거기 매대 스트링치즈가 있는 거야?
5: 일단 그냥 실험용 대충 만든 거라 반죽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치즈 이런 것만.
6: 치즈 식감이 더 느껴져.
5: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야지.
0: 와우, 첫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요.
7: 모짜렐라 들어있는 것 같은데?
5: 이거는 모짜렐라랑 체다랑 섞은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없을 거야, 치즈가.
7: 스트링도 자체가 짠디 소도 쫙 간데 있잖아요. 조금 짭조름해. 근데 간장 같은 거는 못 찍어 먹을 것 같아.
0: 오이, 냉정한 평가까지.
5: 완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의 어떤 희망점을 좀 찾아서 다음에 이 평가를 가지고 좀 더 다듬어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청년몰이 있는 중앙시장은 1947년 개장한 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누리던 익산의 대표

0: 시장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의 전성기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청년몰이 들어서면서 중앙시장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1: 기존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새로운 청년 상인들이 화합해서 시장도 살리고 또 이 청년 상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꿈 도전 것을 기회를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익산에도 이 청년몰이 만들어져서 저도 거기에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0: 전통시장 안에 들어선 청년몰. 과연 시장 상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2: 밝아지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으니까 첫째는 더 좋고 시장이 노후화되지 않고 젊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3: 이 사람 성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서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공사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다고 다들 칭찬 진짜 많이 해요. 이 청년물 짱이에요, 짱. 예, 짱.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0: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잡았다는 청년 사장들. 사회 초년생으로 뛰어든 이가 있는 반면 기존에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장님들도 계시답니다.
5: 학생일 때도 중식당에서 일했고 간호사로 일할 때도 투잡으로 간호사 퇴근하면 중식당 가서 일하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청년몰 오픈하는 얘기를 듣고 네. 그래가지고 간호사도 그냥 그만두고 네. 차리게 됐어요.
0: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식 요리사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청년 사장님. 틈틈이 배워온 요리 솜씨를 요즘 제대로 펼치고 있답니다. 근데 뜨거운 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팔에 화상을 입는 위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음식 만드는 게 즐겁다는군요.
5: 확실히 이게 일은 힘든 만큼 그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것도 많고.
0: 오전 11시 청년몰 오픈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문 열기 무섭게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요즘 중앙시장 맛집으로 불린답니다. 줄지어 손님들이 들어서자 청년 사장님들도 분주해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부터 시장표, 신선한 햄을 듬뿍 넣은 라면, 꼬들꼬들 원만한 맛일 것이오. 두툼한 고기에 튀김 옷 입혀 튀겨내는 돈가스, 쫄깃한 생선에 올려내는 초밥까지 메뉴도 가지각색. 그야말로 그냥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4: 이제 청년들이 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6: 그동안 좀 침체기가 있었다가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사람이 느는 것 같네요.
7: 친구들이나 이제 여기에서 약속이 있으면 웬만하면 청년몰로 와서 먹으려고. 청년들이 하니까.
0: 청년몰에 단골 중에 단골이라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의 분들인데요.
3: 치즈 돈까스 3개.
0: 누구보다 청년 사장들을 응원해주는 분들이죠.
8: 아, 회장님 짜장면 드세요.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무장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9: 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10: 치즈 봐. 우와.
0: 청년몰 음식 맛이 어떠신가요?
10: 저렴하고 맛있고. 그리고 커피는 맨날 마시고.
3: 상인들도 중앙시장 사람들도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북적이던 손님들이 빠져나간 시간. 각자 대표 메뉴들을 만들어 테이블에 올려놓는데요. 단체 손님이라도 오시나 했더니 청년 사장들이 한데

0: 였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손님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을 갖게 돼요.
2: 예, 장사 좀 됐어요?
1: 장사요? 오늘 파리만 날렸어.
2: 파리를 잡아야겠네. 그런 사람 아닌데.
3: 네, 주문이 엄청 많은 것 같아.
1: 제 고향 익산이, 익산의 이 구도심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주셔서 활기차고 또 즐거운 시간, 이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고 그런 그 큰 바람에 이 청년몰이 한몫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 먹거리, 볼거리 많은 산간 놀이터에 놀러오세요.
5: 청년몰이 있는 중앙시장 바로 옆 오래된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익산 상권의 중심지였는데요.
6: 저녁이 되면 사람 머리만 보였지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찼잖아요.
7: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밀려다니세요.
8: 아이들도 뭐 중고등학생들 거의 소풍 간 다음에 여기로 다 나왔으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여기밖에.
9: 많이 다닐 때는 뭐 11시, 12시까지도 다닐 때니까.
5: 많은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골목.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이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복장을 하고 안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
10: 먼저 태고 메뉴이신데요. 저희 평상시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제가 추천드린 거는 바질 돼지고기 볶음밥이라고 해요.
5: 메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중국, 태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인가 보네요.
10: 메뉴 고르시고 저 편하게 부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태국 음식이다 보니까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향신료 못 드신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뉴도 소개해드리고 제일 인기 있는 메뉴도 소개해드리고 좀 편하게 좀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장님 주문 왔습니다. 네. 여기 남사이 하나만 주시고요.
11: 파세.
10: 네, 파세 하나만 주시면 네. 됩니다.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저쪽으로 손님을 양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시알병, 부추 계란 하나 주시면 됩니다.
5: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 요리사들. 태국과 중국에서 익산으로 건너온 결혼 이주민들이랍니다. 고향의 맛을 전하고 싶어 전문 음식점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12: 아니 제가 하는 음식을 사람들 맛있게 먹으면은 그런 심정으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5: 태국과 중국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려 만들어낸 음식들.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다 해 이거.
10: 자, 맛있게 식사하세요.
11: 네, 감사합니다.
5: 그 도심의 골목길에서 맛보는 이국의 맛. 어떠신가요?
13: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해외여행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음식부터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14: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메뉴를 고르는데 좀 더 수월했고 좀 이야기를 듣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5: 해외 현지의 맛을 전하는 1층 식당. 그 위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곳.
10: 두 팀이 와요. 상시 패키지에 나무와 숲을 15명 아이들 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좀 멀려요. 3살, 4살이에요. 그래서 기저귀 차면 아장아장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긴 한데요.
5: 우와,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이들이 한데 모였네요. 아, 이분들은 누구시단가요?
15: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글로벌 모화관의 해설사 정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왔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는 포잉어라고 합니다.
1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장정이라고 합니다.
18: 중국에서 온 왕후이후입니다.
19: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율루천입니다.

0: 저는 베트남에서 온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1: 태국에서 온 가니가입니다.
2: 중국에서 온 순샤입니다.
3: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 익산을 두 번째 고향으로 정착한 다문화 해설사들인데요. 2021년 문을 연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죠.
4: 안녕하세요.
3: 아유 아유 아유, 글로벌 문화관에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오셨네. 다양한 세계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보니 문화관은 늘 체험객들로 북적이 납니다.
4: 익산 글로벌 문화관 오는 거 환영합니다.
5: 안녕하세요.
4: 자, 우리 친구들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백옥순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골라봐. 골라봐. 어떤 거 입을래? 이거 입을까? 아이고, 잘하네.
3: 마음에 드는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세계 전통 의상 체험. 엄마이기도 한 다문화 해설사들 아이를 대하는 모습도 능숙합니다. 알록달록 의상을 입은 아이고 요요 꼬마 손님들. 옷이 꽤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0: 오늘은 아마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서 그러는데 원래 아이들 오면은 의상 체험은 가장 인기가 많아요.
4: 따라오세요. 쭉쭉쭉. 따라오세요. 그렇지. 자.
3: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는 세계문화 전시관 체험.
4: 가면관이에요. 자, 밑에서 진짜 이쁜 반짝반짝 가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자, 나무들 위에 보니까 동물 친구 있어. 그렇지, 여기 한 마리 있고 또 또. 그렇지. 두 마리 말 머리 장식되는 악기가 있는데요.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 사람들.
3: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4: 어디서 왔어요?
6: 몽골.
4: 쩡! 진짜 몽골에서 왔대요. 아무래도
3: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밌는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4: 이쪽으로 봐봐요. 이쪽으로 어느 나라일까요? 애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이 더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고향인 익산을 대표하는 다문화 해설사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즐겁고 자랑스럽다네.
2: 지금 아이들이 만나서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기처럼 잘 돌봐주고 예쁘게 잘 입혀주고 체험을 재미있게 진행하는 거는 너무 불안되는 것 같아요.
0: 저는 베트남에서 고향도 있지만 여기 와서 한국에서 한국의 고향은 바로 익산이죠.
7: 아기도 하나 있고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익산을 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모시고 와서 익산도 보여주고 한국도 보여주고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3: 익산 다문화 해설사로 활약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답니다.
5: 여기는 익산 글로벌 문화관입니다. 사랑합니다.
3: 익산의 중심 중앙동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의 도전을 팡팡팡 응원합니다.

0: 현재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1: 최고 깊은 데는 거의 90m 이상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2: 사람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이상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바람이 타고서
1: 샤샤 뭐해?
0: 축가 연습해. 나 이번에 결혼식에 초대받았거든.
2: 결혼식?
3: 우와, 누가 결혼하는데?
0: 그건 바로바로 짜잔!
2: 우와, 신랑이 코끼리 아저씨?
4: 신부가 고래 아가씨야.
5: 아니, 장소는 용궁 예식장이야.
1: 그럼 샤샤, 용궁 예식장 가는 거야?
6: 우와, 우리도 가고 싶다.
2: 그런데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가 어떻게 만났지?
1: 맞아, 코끼리는 육지에 살고 고래는 바다에 사는데.
0: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내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지.
3: 와, 궁금하다. 어서 들려줘.
0: 그럼 잘 들어보라냐.
5: 알았다냐.

0: 마저 출가 연습을 좀 해볼게.
1: 샤샤샤!
2: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
0: 아니, 두 분 결혼식 준비는 안 하시고 여긴 어쩐 일이세요?
1: 정말 큰일이지 뭐야. 아니 글쎄, 우리가 결혼할 결혼식장이 그만 문을 닫았대.
0: 왜요?
1: 아니 그게 요즘 사람들이고 물고기들이고 다들 결혼을 안 해서 그만 망했나 봐.
3: 그럼 어떡해. 고래 아가씨랑 코끼리 아저씨 결혼 못해요?
4: 어쩌지?
1: 어쩌지?
2: 아, 그럼 여기 우리 딩동댕 유치원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어때요?
3: 여기요? 그래? 그래도 되나?
2: 정말 당연하지.
1: 그래도 해요?
2: 그럼요.
4: 아유, 그럼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5: 딩동댕 유치원에서 결혼식이라니 진짜 재밌겠다.
6: 우리도 결혼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4: 정말 고맙지.
0: 자, 웃어볼게요. 자, 활짝. 자, 두 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활짝.
2: 예쁘게 꾸며보자.
5: 결혼식이니까 난 하트 풍선.
3: 선생님, 팔이 안 닿아요. 도와주세요.

0: 저도 도와주세요.
1: 누가 좋을까요? 어디?
0: 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어주세요. 화이팅! 자, 입꼬리를 귀에 걸어보는 거예요. 활짝! 아, 너무 어색한데. 자, 좋아요. 자, 이번엔 노래 부르면서 찍어볼게요. 자, 신나게!

0: 더 장식하자.
1: 와, 잘 나왔어.
2: 잘했지. 아, 초대장 다 돌렸지?
3: 네.
2: 좋았어. 그럼 이제 진짜로 준비 끝.
1: 아, 어떡해?
4: 왜? 무슨 일인데?
2: 왜?
1: 문어 박사님이랑 오징어가 태풍을 만나서 그만.
2: 그래서 못 오시는 거야?
1: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긴 했는데요. 결혼식에 못 올 것 같아요.
4: 그럼 어떡해?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5: 근데 초대장도 다 돌렸잖아.
2: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들어서야.
1: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3: 어? 뭐? 어떻게?
1: 모여봐요.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의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례에는 딩동 문어쌤, 피아노에는 마리 오징어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신랑 신부 입장!

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 육지와 바다라는 커다란 걸림돌을 함께 뛰어넘어 드디어 마침내 결혼에 성공한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
1: 와, 정말 낭만적이야.
0: 신랑 코끼리 아저씨와 신부 고래 아가씨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사랑할 건가요?
2: 자, 그럼 지금부터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예물엔 조개 껍데기.
0: 어머, 완전 너무 예쁘다.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가 부부가 되었음을 소

0: 저희 예쁘게 살 때요.
1: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 결혼식 재밌었나요? 그럼 이번엔 친구들 차례!

0: 오늘의 점심은? 와, 정말 잘 따라하시네요. 모두 모두 잘했다뇨.
1: 와, 정글. 잘했다, 잘했어.

0: 오늘은 꽃마늘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우와, 정음아, 하늘 좀 봐. 하얀 구름이 놀러 왔네.
1: 우와, 구름이다, 구름.
0: 구름 아이스크림이다.
2: 뭐지?
1: 우와, 정말?
2: 그럼 나는
1: 짠! 주전자에서 김이 나네.
0: 하얀 구름은 재미있는 모양이야. 구름 만져보고 싶다.
1: 아, 나도.
2: 아, 훈민아, 우리가 구름을 만들어 볼까?
1: 어?
2: 여기에 솜을 붙이면
1: 이야. 짠! 구름 같지?
0: 우와, 정말 구름 같아. 정음아, 우리 구름을 더 예쁘게 꾸며보자.
1: 어? 어? 어떻게?
0: 자.
1: 우와!
0: 자.
1: 자.
0: 우와! 예쁘다!
3: 바꿔라! 한글!
1: 어? 구름이 기름으로 바뀌었어!
0: 우리가 만든 구름을 찾아야 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후민정은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구름이 기름으로 바뀌었어.
2: 구름, 구름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구름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여긴 어디지? 응? 어? 어? 한글이 보여. 어떤 한글이지? 어? 어? 우리가 찾는 구름이야. 종이에 한글 구름이 있어.
2: 소설아 한
1: 천지?
0: 한글 구름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온전히 가져갈 순 없지. 헛! 구기나!
3: 어, 한글이 구겨지고 있어.
0: 헛! 구기나!
1: 오! 한글이 완전히 구겨졌어.
3: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어. 한글을 되살릴 방법은 단 하나. 우리도 한글로만 써야 해. 구기다.

0: 나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쳐다! 아니, 나의 구기다 공격을 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안 돼!
3: 하지만 문제없어.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0: 구름.
1: 저장 완료. 구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구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우리가 만든 구름이야! 구름이 둥둥! 둥둥.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구름. 구름. 기름. 기름. 고소한 기름. 요리할 때 쓰죠. 아우, 맛있어. 야! 구름. 구름. 하늘엔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1: 한 글 구름 먹어야지. 냠. 냠냠.
0: 구름. 한글 구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구름. 구름. 순서대로 써볼게요.
2: 기역이 우를 만나 구. 리을이 을을 만나 르. 르가 받침 미음을 만나 름. 구름.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구름. 친구들 따라해봐요. 구름. 끝.
1: 구름에서 가운데 소리 우를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걸음, 기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구름에서 가운데 소리 우를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걸음, 기름. 히힛.
2: 구름, 기름. 훈민이와 정음이가 구름을 만들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구름을 기름으로 바꿔라 한글. 구름이 기름이 되었어요. 천지가 국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구름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구름이 나왔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3: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2: 마술, 미술.
4: 선생님이 마술을 준비했어요. 짠!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당기면 쭉. 다시 한번 쭉. 마술.
5: 우와, 선생님 신기해요.
4: 다른 마술도 준비했어요.
5: 뭘까 뭘까.
4: 첫 번째 마술은 피다지다 마술. 피다, 치다, 피다, 치다,
6: 피다!
5: 우와!
4: 다음은 크다 작다 마술. 작은 곰인형이 큰 곰인형으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5: 우와, 정말요?
7: 작은 곰을 크게?
4: 자, 크다, 작다. 크다, 작다.
8: 바꿔라, 한글!
4: 어? 크게 그려줄까요? 작게 그려줄까요?
5: 선생님, 마술은요?
4: 지금은 미술 시간이잖아요.
7: 마술이 미술로 바뀌었어.
5: 크다 작다 마술 보고 싶은데.
7: 우리는 마술이 필요해.
5: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9: 응. 한글용사 아이야!
10: 어? 이?
11: 야!
10: 훈민정은 안녕?
5: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마술이 미술로 바뀌었어.
7: 마술이 필요해.
1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마술을 찾으러 떠나자.
1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1: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어서 한글을 찾자. 대체 어디에 숨겼지?
1: 한글은 어디에도 없어.
2: 나도 못 찾았어.
1: 내가 받아볼게.

0: 한글의 위치는?
1: 한글이 있는 곳을 알고 있나요?
0: 한글의 위치는?
2: 천지? 한글 마술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한글의 위치를 절대 듣지 못할 것이다. 흥! 끈터!
1: 그 여보세요? 그 여보세요?
3: 전화가 끊어졌잖아.
1: 분명 한글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0: 응? 한글의 위치는?
4: 한글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2: 흥! 끈터!
4: 또 전화가 끊겼어.
3: 천지 끈타 공격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끈타의 맞서는 낱말은 뭐지? 통화하다.
0: 한글의 위치는 성문 밖 나무 아래입니다.
2: 기억.
5: 한글을 찾았어.
2: 아니, 나의 끈타 공격을 통화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돼.
4: 한글 마술이 파괴됐어.
1: 아가 없어.
3: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흥! 치어! 쳐! 마! 술! 마! 술!
1: 저장 완료! 마! 술!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마술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마술 와 선생님이 마술사가 됐다 선생님 크다 작다 마술 보여주세요
3: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2: 우와, 크다!
3: 마술 성공!

0: 다음 마술은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마술! 마술! 이야! 미술! 미술! 하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만들기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술! 이야! 마술! 마술!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맛을 보여줄게요.
1: 한글 마술 먹어야지. 냠! 냠냠!
0: 이야!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리가 들어있었네요. 오잉! 한글 마술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마술! 마술! 순서대로 써볼게요. 미음이 아를 만나 마

0: 시옷이 우를 만나 수, 수가 받침 리을을 만나 술, 마, 술.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마, 술. 친구들 따라해봐요. 마, 술. 끝.
1: 마술에서 가운데 소리 R을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미술, 기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술에서 가운데 소리 R을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미술, 기술. 히힛.
0: 마술, 미술.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마술은 정말 신기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마술을 미술로 바꿔라 한글. 마술이 미술이 되었어요. 천지가 끈타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통화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마술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마술 시간이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3: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4: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2: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5: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2: 내 꼬리가 저쪽이래.
5: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6: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2: 다 우주 고철인데?
7: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2: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4: 같이 확인해보자.
6: 어,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0: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기가 들다.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2: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데이브 변신 완료!

0: 오페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4: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2: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구출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1: 부스터 작동!
2: 안 돼!
3: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헛!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4: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0: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5: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1: 그물까지도요.
4: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5: 놀이터 진짜 재밌다!
2: 기가 빌더!

0: 안녕,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반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유성, 즉 별똥별은 해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려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다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7: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7: 자, 가자!
1: 우리만 믿어!
7: 출동!

0: 그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다리다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정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0: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늘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빌게 너무 많아.
6: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7: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6: 저기 좀 봐. 우와,
4: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0: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빌떠, 빨리 유성체를 막자.
1: 그래.
2: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0: 어떻게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3: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4: 변신 완료!
5: 나이티보 변신 완료!
6: 레이보 변신 완료!
7: 세이버 변신 완료!
8: 부스터 발사!
9: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0: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5: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9: 그래.
2: 내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5: 거의 다 왔어.
0: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0: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11: 제인, 회피해야 해, 빨리!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12: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13: 어빈!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13: 와!
2: 안 돼!
12: 유성이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0: 아, 어떡하지?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2: 스킬 위험해! 빨리 피해, 스피!
0: 모베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 제발 멈춰줘!
5: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13: 야, 우리가 했다!
2: 정말 용감했어, 스피!
0: 함께 하는 거야.
11: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1: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10: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1: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간다.
6: 3위 쫓아가야지.
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8: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망!
8: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번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0: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1: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2: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안 돼! 우리 집!
3: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4: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5: 저 사람들이에요.
3: 어서 빨리 보고 싶어.
5: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3: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4: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6: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7: 탐험할 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6: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7: 너무 신나.
6: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7: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8: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4: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3: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6: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7: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6: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4: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6: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4: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건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5: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3: 진짜 멋있다.
4: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5: 괜찮아? 안 다쳤어?
6: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5: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6: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6: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
7: 얼른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0: 행복한 근위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1: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1: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0: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3: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0: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3: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4: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3: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어? 뭐야? 이게 아닌데?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2: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2: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2: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1: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다.
2: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2: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1: 음파지네요. 빨리 피해.
4: 어떡하지? 버보는 도망쳤나 봐.
2: 빨리 올까? 기가빌더 변신!
5: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8: 와! 따라와!
0: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호부, 거기 서! 네?
2: 이제 도망 못 가, 호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2: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6: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9: 이거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6: 힘이 더 필요해.
1: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10: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10: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어?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반발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우고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파티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5: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홍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